0: 천장무용 일무 종묘제례학 의식무인 일무를 재해석해 무용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받은 작품이죠.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 무용단이 일무 발표 이후 4년 만에 대극장 규모의 신작 무감서기를 선보였습니다. 무감서기는 서울구시 끝날 즈음에 구슬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1: 제가 서울굿 안에 있었던 무감서기를 선택하게 된 과정이 각자 다 힘든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태도와 정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이 무감서기가 아닌가.
0: 무감서기는 신과 인간을 잇는 오방색을 흙, 황, 청, 적, 백의 눈물로 풀어냈습니다. 먼저 몸에 새겨진 불안과 고통을 보여주는 흙의 눈물에서는 얼굴을 가린 무용수들이 바닥을 기며 고통을 표현합니다.

0: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을 연출한 장철수 감독은 미디어 아트를 맡아 현실과 의례, 기억과 감정의 교차를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냈는데요.
1: 다른 데는 없고 서울 구세만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고요. 그동안의 어떤 그런 그 추상적인 이미지, 영상에서 벗어나서 시네마틱 콜라보를 도입하는 것은 가장 이곳의 본질에 응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내면의 억눌린 감정을 강렬하게 분출하는 적의 눈물, 현란한 몸짓에는 다시 타오르는 생명력을 담았습니다.

0: 무감석의 조안무는 무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한국 무용가 김우간이 맡았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의 감각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춤선으로 안무를 만들고 직접 무대에 올랐는데요.
1: 안무에서는 첫 장면 흙의 눈물 장면과 청의 눈물 장면 움직임 개발하는 것까지 참여했고요. 그리고 백의 눈물에서 이제 솔리스트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풀이 조금 기반으로 움직임 리서치하면서 여기에서는 가장 지금 흙, 황, 청, 적 이 단계를 거쳐서 가장 깨끗해진 상태, 뭔가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약간 초월자적인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0: 상처와 슬픔,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며 내면의 고통을 비워내자 비로소 평온함에 도달합니다.

0: 소리로 풀어냈습니다.
1: 이 백의 눈물 부분을 작창을 하고 고민을 할 때는 가장 스스로 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그런 고통에서 좀 멀어지는 그 순간들을 저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봤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 보았고요.

0: 무감석의 의상은 무용,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독창적인 한복을 선보여온 민천홍 의상 디자이너가 맡았습니다. 오방색과 지전, 서리설경 등 구세 요소를 활용해 무감석의 다섯 가지 색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1: 이 다섯 가지 눈물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득 떠오는 결론이 이 모든 컬러를 품어 앉자라는 생각을 하고 다섯 겹의 의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다섯 겹의 의상이야말로 이 장면에 따라 펼쳐지는 눈물의 이야기를 품어 안아서 무감석이를 위한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0: 무감석의 즉흥성과 구세 장엄함이 어우러진 절정 무감석이 오방색의 움직임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45명의 무용수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쏟아내며 공동체의 에너지를 가득 펼쳐놓습니다.
2: 나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이 문제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어떤 정신과 태도, 그런 것이 우리 조상들 무감석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를 한번 같이 공감하고 싶었어요.
1: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이 무감석이가 많은 분들에게 스스로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0: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재탄생한 구. 전통의뢰의 춤 사이에 오늘의 감각을 더한 무감석이가 펼쳐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3: 네, 홀로 무대를 꽉 채우는 동무의 에너지부터 무려 45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군무까지,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지나 깨달음과 희망, 마침내 해방으로 나아가는 감정의 여정을 함께 느끼고 또 전율하게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으로 주목받는 작곡가 이하늘이는 무감석이를 통해 처음으로 무용음악을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무용수들은 처음엔 그의 음악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낯섦에서 새로운 움직임과 감각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무, 스피드, 미메시스까지 전통 음악과 춤을 새롭게 풀어내는 서울시 무용단. 앞으로도 다채로운 무대를 꾸준히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텍스트 하나로 영상과 음악이 뚝딱 만들어지고 기술이 인간의 지성과 예술적 영역까지 넘나드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미 반세기 전에 내다본 예술가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인데요. 백남준은 기술과 인간을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기보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올해는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백남준 아트센터가 그의 이름을 내건 첫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주제는 백남준의 행성 Waiting for UFO로 그가 평생 상상했던 우주와 미래와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두 개의 전시, 별, 괴, 달들도 동시에 개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해

0: 백남준의 우주관을 오늘날의 기술과 예술로 연결했습니다. 기술과 인간, 우주와 지구의 연결을 꿈꾸었던 백남준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 인간과 기술의 미래를 전망한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백남준의 미디어 오디세이. 서거 20주기, 다시 열리는 백남준의 우주를 찾아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올해 그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제1회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백남준은 일찍이 미디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을 예견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그의 시선을 동시대와 연결해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자 합니다.
2: 백남준의 예술 정신과 백남준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레거시를 동시대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 사실은 스스로 혼자만 존재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 관람객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페스티벌 형태로 이렇게 열린 플랫폼 형식을 만들면 더 많은 예술들이 살아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남준 미디어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1: 이번 페스티벌엔 전시 외에도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는데요. 특히 음악, 라이브 코딩, 굿 등 백남준의 우주적 세계관을 동시대적으로 풀어낸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2월 14일까지 열리는 전시 별, 괴에서는 백남준의 독창적 우주관과 동양 사상을 담은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3: 여기에서 별이라는 의미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시선을 확장했던 백남준 선생님의 사유의 스케일을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고요. 괴라는 주역의 기호를 통해 그 넓어진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읽어보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1: 백남준에게 우주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1990년작 비너스는 위성 안테나를 중심으로 모니터 24개를 바람개비처럼 배치했습니다. 반구 표면엔 천의 무봉, 황녀, 복부인 등 여성을 뜻하는 한자를 적었는데요. 이는 인간의 삶과 맞닿은 그의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 백남준은 이를 8인치 모니터의 전자신호와 이미지로 우리들의 눈앞에 불러왔습니다. 높이 5m 대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엔 시공을 가로지르는 백남준의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타이캉 아트뮤지엄 소장품으로 국내 첫 공개작인데요. 13인치 TV 36대엔 불상과 악보, 공상과학 이미지가 교차하고 꼭대기엔 19세기 석조 불두가 놓여 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합니다.
3: 백남준에게 우주란 어떠한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를 확장하고 인간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매개, 로 사용해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 단지 천체나 행성의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전자 이미지, 그리고 동양의 한자, 그리고 한글 등의 기호들이 층층이 다층적으로 겹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 위성으로 전 세계가 이미지와 경험을 공유하는 세상을 꿈꾼 백남준. 21대의 모니터로 만든 지구본이 전 지구를 연결하는 그의 예술 철학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미디어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철학을 함께 담았던 백남준. 이번 전시에서 그의 동양적 우주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3: 이전 섹션이

0: 이 별괴 전시에 별을 의미하는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면 이번 섹션은 그 주역의 사유인 괴를 담은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괴란 백남준 선생님이 1960년대부터 탐독하셨던 동양의 사유를 전시에 적용하는 출발점, 격인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1: 티비 부처는 동양의 지혜를 상징하는 부처가 실시간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화면 속 자신이 가상인지 실제인지부터,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행위가 성찰인지 자기애인지, 우리 현대인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TV 앞에 나무로 깎은 토끼가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는 달을 보며 꿈과 상상력을 키워왔는데요. 달은 인류 최초의 텔레비전이다. 백남준이 남긴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달을 보며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갑니다. 레이저 디스크에 실크 스크린과 구형 TV 진공관을 결합한 이 작품은 동양의 별자리인 28수와 고전인 주역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별과 괴로 세상을 읽어내던 과거와 현대의 영상 기술이 만난 작품입니다.
0: 이번 1990년대 작품에 동양적 사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화되고 그 축적되다가 이제 문자로서 등장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동양의 천문학이나 아니면 오래된 주역의 사유들을 이제 겹쳐놓거나 드로잉 하신 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작하실 당시에 가장 최신의 매체였던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 위에 겹쳐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동양의 기호와 그 다음에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라는 매체를 겹쳐놓은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 방식이 보여집니다.
1: 지난 10월 4일까지 열린 2층 달들에서는 백남준뿐 아니라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했는데요. 나노필름으로 우주의 충만한 생명력을 표현한 이지연 작가의 얼룩 무지개 숲과 깜빡이는 픽셀의 움직임으로 우주 풍경을 표현한 김덕희 작가의 부분 일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남준이 1993년 선보인 작품 거북은 166대의 모니터를 거북 형상으로 배열했는데요. 과거 영적 존재로 숭배받은 거북과 현재의 영상 기술이 만났습니다. 이 작품만을 위한 전용 전망대에서 그가 만든 우주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2: 많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백남준이 했던 것처럼 다양한 퍼포먼스도 벌이고 음악에 있어서의 장르도 넓히고 다양한 영역들의 예술들이 함께 여기서 실험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이끌어내서 미래의 예술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별과 행성, 위성으로 이어진 백남준의 우주. 그의 우주에서 기술은 예술이, 예술은 다시 질문이 됩니다. AI 시대, 반세기 앞을 내다본 백남준의 질문을 만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3: 백남준의 1990년대 행성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별괴에서는 5m에 달하는 대형 설치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으니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브라운관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품, TV 부처는 스마트폰과 SNS로 늘 자신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 흥미롭습니다. 비너스, 시리우스, 역경 등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 전시. 별괴는 내년 2월 14일까지 경기 용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계속되니까요. 백남준의 우주로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0: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창극의 해악과 흥, 그리고 우리 소리의 생동감을 젊은 감각으로 전해주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인 김수인인데요. 지난 9월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에서 젊고 발랄한 새로운 토자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창극과 방송 등 활동을 더욱더 넓혀가는 젊은 소리꾼, 국립창극단 단원 김수인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요.
0: 그러니까요. 우리 국악의 날.
1: 맞아요.
0: 그때 우리 맞습니다. 같이 MC를 봤었죠.
1: 네. 제가 네. 그때는 진행자로 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초대돼서 오니까 네. 기분이 더 묘합니다.
0: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계속 저희가 수인 씨의 근황을 네네. 이렇게 전하긴 했어요.
1: 아 맞아요. 저도 올해... 봤어요.
0: 어 보셨어요?
1: 네네.
0: 오,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후로 근황 좀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1: 정말 이번 연 한 해가 정말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큰 작품에 좀 주인공을 맡는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6월에 효명이라는 작품에서 또 주인공을 맡았었고 네. 또 지금 하고 있는 귀토에서도 네. 또 주인공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주인공의 주인공만 거듭한 예 그래서인지 지난번 만났을 때부터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
1: 제가 그 귀토라는 작품이 다이어트 창극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0: 왜요?
1: 그 토끼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굴러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창극단에 입단한 이후로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작품이 이 귀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0: 확실히 효명과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1: 네, 그렇죠? 효명은 뭔가 또 점잖해야 되지만 토끼는 굉장히 또 발랄해야 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다이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0: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VCR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난 9월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 에서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다 전해드렸고 사실 이 작품이 이제 4년 만에 네. 돌아온 거고 또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잘해야겠다 욕심도 나고 여러 가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1: 사실은 이 귀토라는 작품에 이제 제가 했던 토자 역할을 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인 우리 김준수 씨가 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 잘해놓고 가서 제가 그만큼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준수 형의 빈자리를 채우는 또 새로운 인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또 사명감도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올라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연기하고 소리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또 준수 씨의 어떤 토자 이미지와 또 수인 씨가 하는 토자의 어떤 캐릭터와 굉장히 다르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아 나는 조금 다르고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점을 더 연구하고 신경 썼다 그런 게 있을까요?
1: 사실 이 어떤 인물이 다른 배우가 해놓고 간 작품을 이어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똑같아도 안 되고
0: 그렇지.
1: 그거를 답습해서 똑같이 하면은 또 저만의 개성이 또 사라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전에 했던 이제 우리 준수 선배가 했던 포자를 쭉 보니까 너무 네. 귀엽더라고요. 발랄하고 아주 막 이렇게 볼 한번 꼬집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또 제가 이 토끼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또 어울릴까라고 했을 때 전 좀 까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준수 토자가 굉장히 활발하고 귀여웠다면 저는 이제 거기다가 까칠함을 좀 한 스푼 더해서 좀 별주부를 울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강한 척하지만 일명 센 척하지만 네. 속은 되게 또 여린 약간 그런 토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0: 아니 수인 씨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어머 이분이 요즘 이렇게 바쁘구나 인기가 최고구나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이 많구나 네. 싶었던 게 매년 여름 네.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여우락 페스티벌.
1: 아, 맞습니다.
0: 올해 거기에 이제 또 나가셨잖아요.
1: 네네.
0: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와 함께 무대를 섰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매년 예술 감독님을 모시기 때문에 가수 이한철 씨
1: 네,
0: 또
1: 맞습니다.
0: 오셨었고 또 음악 감독은 국립창극단 단원이었던
1: 유태평양
0: 씨가 맡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비하인드.
1: 아,

0: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하냐.
1: 네네네.
0: 일단 친한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요. 너 꼭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어요. 너무 네네네. 바빠서 처음엔 약간 고사를 하셨다면서요.
1: 사실은 이제 그 여우락을 준비해야 됐었을 기간이 네. 제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던 효명, 효명 작품이 끝난 직후다 보니까
0: 네.
1: 이거를 내가 곡들을 만들고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먼저 있었죠.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 우리 평양 감독님이 계속 네. 전화해서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팀이니까 한번 그러니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권유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 권유가 저한테는 굉장한 네. 보약이 되었습니다.
0: 보약이 됐어요?
1: 네네.
0: 아니 태평양 씨 입장에서는 일단 섭외를 막 너 진짜 꼭 해야 되고 넌 잘할 수 있어 한 다음에 이제 막상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나몰라라 했다고.
1: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이니까
0: 네.
1: 형 그럼 나 진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음악 만드는 데 있어서 형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0: 네.
1: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하고 이제 라인업이 딱 정해지니까
0: 네.
1: 음악은 네가 만들어야지.
0: 나몰라라 하고 화장실 근데,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렇게
1: 네,
0: 달라요.
1: 네.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번에 그 여우락 페스티벌을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라는
0: 네.
1: 팀과 장마라는 소재로 우리 전통 국악을 블루스에 입히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0: 네.
1: 사실 정말 평양 감독님 없었으면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머리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정말요?
1: 정말 음악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구나 우리 유태평양 음악 감독이.
0: 네.
1: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만들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늘 전화를 하면 녹음한 거 보내봐. 들어보고 피드백 줄게. 그러면은 야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럼 그게 딱 맞아 떨어지고.
0: 아 그래요.
1: 너무요. 정말 최고의 음악 감독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태평양 씨.
0: 아니 아까 보약 같다 이런 표현을
1: 네네.
0: 했는데 어떤 의미예요?
1: 사실 이 보약이라는 게 몸을 보호하는 약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약이고
0: 네.
1: 저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이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가 국악하고 그렇게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0: 네, 그렇죠.
1: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쓰는 음계가 국악도 오음계를 사용을 하는데
0: 네.
1: 블루스도 오음계를 사용하고 그래서 블루스가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위에 뭐 판소리 한 소재로 올리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음악적인 공부가 많이 됐고 또 몸으로 느끼는
0: 네.
1: 그 음악적인 그런 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0: 정말 연이의 스케줄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겠으나 음악적으로는 보약이 됐다.
1: 맞습니다.
0: 멋집니다. 아니 사실 이제 소리꾼 김수인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 네.
0: 2023년도에는 팬텀싱어를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결승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바쁜 와중에 또 지난 6월에 팬콘서트도 열었다고요?
1: 네 맞아요.
0: 어떻게 뭉치게 된 거예요?
1: 저희가 사실 그 팬텀싱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말 날밤을 매일매일 세요.
0: 그래, 오디션 좀 그런 게 있죠.
1: 정말 날밤을 새고 또 그 한 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팀 간의 결속력
0: 네.
1: 그리고 단합력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결승까지 가면 정말 이제 음악적 동지를 넘어서 그냥 진짜 가족이 되고
0: 네.
1: 형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좀 즐기시는 편인가 봐요.
1: 원래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제 전통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0: 그렇죠.
1: 그런 거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웠었어요.
0: 네. 네.
1: 근데 이제 팬텀싱어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깼었고 또 이제 그 두려움을 깬 이제 그런 것들이 빛을 발했던 게 또 여우락 페스티벌이었고
0: 그렇군요.
1: 다 저한테 약이 되었습니다.
0: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큰 키에 잘생긴 외모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1: 무슨 오해요?
0: 아, 너무 이렇게 훤칠하니까 소리는 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임방우 국악제의 장원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소리꾼이고 정말 찐으로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1: 네.

0: 스스로도 나는 소리꾼 김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일단 기본은 우리 소리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딱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는데 어떻게 처음에 소리를 시작하게 됐죠?
1: 우선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인간문화재이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리 환경에서 커왔어요.
0: 네네. 조기교육?
1: 네, 조기교육. 태교부터.
0: 태교부터.
1: 이제 소리로 했었는데 그 소리가 이제 사실 가족이 누군가가 같은 장르에 가면은 가족 간의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소리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무용도를 했었고 가야금도 배웠었고 이제 여러 장르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의 근간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가 가장 오래 했던 게 판소리이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도 판소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이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장르를 하던 창극을 하던 크로스오버 장르의 음악을 하던 다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기본인 것 같아요.
0: 네. 자, 어머니 김선희 명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금향 조통달 오정숙 명창에게 또 사사를 받으시고 인간문화재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문화재이시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워낙 그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 나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1: 사실은 제가 소리를 정말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은 군대를 다녀와서였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이제 대학을 가서까지도 진로에 대한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소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0: 네.
1: 내가 소리를 하면은 어떤 소리꾼이 되어 있을까? 늘 이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내왔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또 학교에 복학을 해서 이제 저희 지도교수님이신 이제 한승석 선생님께 소리를 정말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재능 그리고 이제 끼로 이제 잘 이제 이 소리를 운용을 했다면 그 뭉쳐져 있던 소리를 하나하나 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정말 디테일하게 배웠던 시기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여서
0: 그렇군요.
1: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소리의 맛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섰죠. 아, 난 정말 소리꾼을 해야겠고 또 창극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정말 유태평양 씨는 연출이나 기획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또 큰 작품을 도남문 국악단 서울 도남문 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소리연애 라는 작품을 올리는데 첫 예술 감독으로 또 공연을 펼치게 되고 여기도 또 섭외를 당했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계속 전화하나 봐. 수인아
1: 하자. 너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해줘서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또 평양 선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또 기회를 주는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시키는 거 형이 이거 해보자 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다 하려고
0: 거절하자.
1: 네. 이번에.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괜히 감독이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저한테 영감이 되는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남문 국악당에서 연극과 사랑에 빠진 소리라고 해서 소리 연애라는 작품으로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각 하나의 바탕을 맡아서 이제 정말 연극적으로 소리를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1인극 형식의 전통 소리판을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평양 예술감독님을 비롯하여 뭐 김보림 씨 그리고 저까지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부대에 올라가죠.
0: 아 직접 태평양 씨도 올라가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예술감독도 하고.
1: 개막작을 우리 태평양 선배가 하고 폐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0: 아, 어떤 작품을 하게 되나요?
1: 저는 이제 춘향가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또 저의 주된 주력 바탕이 또 춘향가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걸로 또 연극적으로 풀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춘향가를 맡았고 우리 김보림 소리꾼은 적벽가.
0: 적벽가. 네,
1: 여잔데도 적벽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태평양 감독님은 심청가 이렇게 맡아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수인 씨가 하던 그냥 평소의 춘향가 말고 그럼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1인극 형태의 춘향가로도 들어볼 수 있나요?
1: 네. 그래서 가장 이 작품의 핵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춘향가 핵심은 네. 춘향가지만 그 이도령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네. 이몽룡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뭐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너가 이렇게 고생했던 게 다 나의 불찰이구나. 미안하다. 이런 네. 식으로 사과하는 대목까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원래는 다 안 부르는 대목인데 네. 그런 대목까지 이제 좀 첨가를 해서 네. 이 시대의 이몽룡, 안정형 남친.
0: 안정형 좀, 남친 인기 많죠. 네,
1: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한번 조금만 들려봐 주세요.
1: 그러면은 이제 그 안정형 남친이 이제 춘향이를 구하러 가는 부분이죠. 어사출도를 살짝 한번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번 외난 소리 하늘이 덥쑥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나 백의 명령 진동하고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갔습니다. 타는구나. 여기까지 맛보기로만.
0: 아니 안정형 남친의 어떤 캐릭터로 구하러 가지만 네. 거의 태토남 느낌으로 불러.
1: 그렇죠. 자기 여자한테는 안정형이고 순둥순둥하지만
0: 지키러 이제, 가는 과정에서는
1: 내 애인을 그렇게 힘들게 한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네. 약간 이런 또 포부를 가지고 또 우렁차게 나가죠.
0: 이야, 정말 어떤 무대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됐고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수인 씨도 다재다능하고 그야말로 육각형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죠. 육각형 예술가가 아닌가 싶은 게 10월 17일에는 수원에 있는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김수인 현을 타다 단독 공연을 또 준비 중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서 또 가야금 병창을 하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을 함께 무대에 올리는데요. 사실은 이 가야금 병창과 산조만을 단독으로 무대에 올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남자 가야금 병창 주자들이 많이 없어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야금 병창을 오랫동안 배웠고 또 가야금 산조도 또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네. 이것들을 무대에서 한번 잘 펼쳐나 보면은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나올 남성 가야금 병창 주자들한테도 내가 또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정말 가야금과 소리 위주로 딱 그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소리꾼들 가운데에 악기를 잘 다루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또 1시간 반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1: 네, 맞아요.
0: 다른 전공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럼 계속해서 가야금 연습도 하고 계신 거예요?
1: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야금인 것 같아요. 너무
0: 스트레스
1: 재밌어요.
0: 스트레스 받으면 가야금 뜯어?
1: 어떻게 보면 제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본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캐는 이제 판소리라면 부캐는 또 가야금 주자고 가야금 병창 주자고 하다 보니 그걸 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이 작품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소리 연애라면 네. 오히려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작품이 가야금 병창 독주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렇군요. 여기 그럼 굳은살 이렇게 있어요?
1: 네, 맞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와, 10월 17일 적벽가 남도작가 민요 연곡의 가야금 연주까지 네. 들을 수 있는 김수인 현을 타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연장을 찾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공연도 있지만 또 하반기에 국립창극단에서 열리는 공연도 네네. 있을 텐데
1: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늘 이제 창극단에서는 정말 신진 작가들 그리고 신진 작창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공연이 이제 작가 프로젝트, 창극 작가 프로젝트라는 네. 공연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그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낭독 공연인데 네. 그 새로운 이제 신진 작가들 그리고 또 작창가들이 합심을 하고 또 국립창극단의 뭐

0: 단원 그리고 청년 단원 모두가 이제 합심해서 새로운 작품을 내놓는 그런
1: 네,
0: 시연회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하고요. 네. 또

0: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와. 정말 너무 궁금한 작품이거든요.
1: 진짜 궁금하네요.
0: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극본을 써주시는 우리 배삼식 선생님, 그리고 또 최진아 연출님, 그리고 저랑도 또 굉장히 또 친분이 있는 네. 우리 장서윤 소리꾼이 작창을 맡아서 이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올리게 되는데 와. 다 여자들이 합니다.
1: 그 모든 역할들을 네. 다.
0: 그래서 심지어 오이디푸스에는 우리 이소연 선배가 또 우리 또 그 이오카스테에는 네. 김미진 선생님이 또 다른 역할들의 우리 민은경 선배, 조유아 선배
1: 여자들이 네. 만들어내는 그 오이디푸스란 작품
0: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너무. 저희 국립창극단의 여성 소리꾼 분들이 이 힘이 남다릅니다.
1: 그건 맞아요.
0: 네. 네. 정말 남자 옷을 입혀놔도 남자보다 더 남자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셔서 그래서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네.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창극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네. 오이디푸스를 또 기획하신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6일에는 송년판 소리 소리 정담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무형문화재이신 윤진철 선생님을 또 이렇게 모셔서 네. 그분의 또 이제 소리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국립창극단의 전단원이 출연해서 늘 12월 31일에는 송년음악회.
1: 벌써 송년음악회 얘기할 때가 왔군요.
0: 네, 맞아.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작품 저 작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예. 그래서 창극 갈라 콘서트로 송년음악회 어질더질까지가 이번 연의 마무리입니다.
1: 네, 하반기도 정말 많은 스케줄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건강관리도 목관리도 네네. 잘 하셔야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자, 10월 11일 서울 도나문 국악당에서 열리는 소리연회, 그리고 10월 17일에 수원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열리는 김수인 현을 타다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소리를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또 김수인만의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김수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0: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협업회 출시한 빵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가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열리고 있는데요. 부산문화재단은 10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부산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서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을 개최합니다. 하반기 부산바다도서관의 테마는 출항, 독서의 확산과 일상연결인데요. 시민이 직접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하는 스피커즈 코너, 일요일 오후 4시 작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북톡 시에는 김민정, 박준 시인이 참여합니다. 울산 도서관은 10월 18일까지 슬도 아트 일원에서 2026 울산 야외 도서관 소풍을 진행하는데요. 주제는 울산 슬독에 빠지다로 천천히 책을 읽는 슬로우 독서, 슬기로운 독서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는 윤슬 책장과 지역 작은 도서관 추천 도서를 모은 슬독 책장, 그리고 슬도 아트에서는 주말마다 작가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바다와 책,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서 문화 축제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0: 밤놀이는 재밌고 뭐 악기는 다 잘 씻고 그거 회복하고 있습니다.
1: 관객들한테 많이 박수를 많이 받은 적도 있고 칭찬도 많이 받은 적도 있었어요.

0: 해보고
1: 제가 체크를 해보고 MRI 들어보고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산티는 지금부터 18년 전에 음악 치료의 한 부분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10년 정도 사물놀이를 이렇게 음악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재능도 있고 소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두각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작 음악도 만들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함께 했고요.

0: 쫙 붙여서 멋있어요, 대나무가.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대나무보다 약간 불규칙하냐. 혼자서만 모나게 나온 대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나무에 오히려 손이 가더라고요. 호흡이 좋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기쁨을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1: 이쁘게 앉아.
2: 고맙습니다.
3: 산문이 좋아합니다.
1: 다른 환경에 있는 그것들을 대표하는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음악을 낼 수 있구나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관객한테 전달해서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4: 되게 비싸고
5: 너무 비싸요.
6: 이제 무대에서 공연할 때 이제 형훈이가 엄청 즐거워하거든요. 엄청 형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계속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그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7: 해야 될 마음이 크고 조금 긴장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마음이 더 커요.
1: 2003년에 땀띠가 시작을 해서 202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멤버가 계속 왔거든요. 땀띠라는 의미가 땀띠나게 열심히 하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간직한 한 서로가 같이 이 악기 연주를 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7: 저희 땀띠 팀은 앞으로도 더 공연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래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화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화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

연기자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한류에 편승한 상점이나 간판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제보해주세요. 찾고, 찍고, 올리고, 초간단 3단계면 K브랜드 수호 완료! 참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K브랜드 수호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재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하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한음 영재들 및 한음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이 시작하기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이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용인 청소년 국악단 친구들의 성금연휴 가야금 선조 중 중무리부터

아우, 희모리까지입니다. 상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여러 유파 가운데 가장 여성적이면서도 화려하고 경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음악적인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음악적 구성이 치밀하며 다른 산조에는 없는 국거리 장단이 구성되어 경쾌함을 더해줍니다. 그럼 제가 어이 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시구!

두 번째 무대는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매화가입니다. 매화가는 정가의 한 장르인 12가사 중 한 곡으로 노랫말은 떠나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다 녹기 전에 피어 봄철이 다가옴을 알려주는 매화꽃의 비화였습니다. 12가사 중에서 민요풍의 식임새가 제법 들어가는 곡으로 화려한 창법으로 많이 애창되는 곡입니다. 그럼 정갈한 아리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세 번째 무대는 김지한 언니의 서용성류 피리산조 중 중모리에서 자진모리입니다. 서용성류 피리산조는 1984년 호남지방 신화의 가락을 바탕으로 서용석이 3년간 구성하여 1987년에 완성하였습니다. 남도 신화의 가락을 바탕으로 피리산조 가락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음악적 어법에 따라 녹음의 폭이 크고 꺾는 음의 간격을 넓게 두어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김지한 언니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시구!

네 번째 무대는 박찬석, 김무겸 친구들의 우주농악 판굿입니다. 판굿은 말 그대로 판을 버려놓고 치는 굿으로서 농악에서 연행되는 대부분의 가락과 진풀이, 놀이 등이 펼쳐집니다. 호남 우도농악의 대표 장단이라 할 수 있는 오체질굿은 2소박과 3소박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가락의 변화가 다채롭고 화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찬석, 김무겸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얼씨구!

다섯 번째 무대는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박록투대, 박성희류, 흥보가중 비단타령입니다. 비단타령은 흥보가 제비의 본으로 얻은 둘째 박을 타서 온갖 종류의 비단이 쏟아져 나올 때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화려하고 다양한 비단의 이름들이 빠른 장단과 함께 나열되어 극적인 반전과 희극적 효과를 자아냅니다. 그럼 구미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앞쪽에 눈이
1: 이 밖 통속에서는 왠가 비단이 나오.

수원 택견 전수관 친구들의 바람을 가르는 아이들입니다. 택견은 여럿이 편을 나눠 겨루는 단체 민속 경기로 발로 머리를 차거나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내는 대한민국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울시 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된 자랑스러운 우리 무예 색견을 우리 소리에 맞춰 무대 예술화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원 택견 전수

번째 무대는 소리풍경 친구들의 전통 오늘의 울림입니다. 모여라 영지 한음에서는 전통과 미래가 서로를 비추며 노릇한 여정으로 함께하는데요. 깊은 뿌리를 가진 우리 음악과 미래 세대의 밝고 기운찬 에너지가 생동감 있게 어우러집니다. 소리풍경은 사무연이 전통 오늘의 울림 작품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 관객과 기쁨을 나누는 신명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리풍경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채연이었습니다.

한다고 딱

0: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 김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 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욱 청아하게 들립니다.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신아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 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 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0: 것이고 이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희 아지트에서는요,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드는 젊은 예술인들이 매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아지트에서 그들의 음악을 듣고 또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아지트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도 저의 짐들이 찾아주셨었는데 이번 시즌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어떤 분들이 아지트에 오셨을지 기대되시죠? 그럼 준수 짐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지음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준 크레질의 무대였습니다. 크레질 여러분들 모시고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인사해 주세요.
4: 저희 인사 한번 드릴게요. 그래도 네. 또 나름 저희 그 구호가 있어서.
3: Where's the fun
5: in 크레질?
6: 안녕하세요, 크레질입니다.
0: 야, 방금 앞서 들었던 노래도 정말 우리 스튜디오를 밝혀주셨고. 예. 근데 사실 또 아쉽게도 오늘 한 분이 안 계세요. 아, 네.
1: 맞습니다. 오늘 저희 막내가 그 오페라 공연이 있어가지고 네.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네. 모시는 입장에서 네. 한 분이 없어서 이 완전체를 보지 못한

0: 이게 너무 아쉬워요.
1: 아, 다음에 완전체로 한번
2: 아 불러주시면 또 완전체로
3: 시즌 2 하시면 완전체로 한번 네. 더 오겠습니다.
0: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하게 되면 꼭 와주실 거죠?
3: 네, 네 그럼 네.
0: 여기서 약속하는 네. 거예요?
1: 아니면 막내만 네. 따로 나와도
0: 아, 막내요? 아,
2: 그래도 그건 또 안 되나 봐.
3: 같이 나와야지.
0: 아 그런데 크레질은 사실 한 분 한 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고 또 그 다양한 색깔들을 하나로 합쳐서 또 보여주는 게 크레질만의 무대 그 어떤 매력이잖아요.
2: 맞습니다. 네.
3: 맞습니다.
0: 그렇다 보니까 또 한 가지의 노래를 각각 또 장르로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3: 그때 우리 준수 선배님께서
2: 뭐 같이 했었는데
3: 우리 저희의 크로스오버라는
0: 저희 컨텐츠 얘기하려고 했는데
2: 맞아 맞아
3: 아 그렇구나 네네. 그 나오셨을 때 그때 배웠었잖아요 소리를 한 대목
0: 그때 사랑가 배웠었죠
2: 맞아요. 사랑가
3: 예, 예. 그거를 각자 스타일의 버전으로 한 번씩 불러보는 거 어떨까요?
1: 자 이리 오너라
0: 네
1: 나와 함께 업고 놀자
0: 아 리더님 왜 그러십니까?
1: 네?
0: 당당하게
2: 그래 열심히 해야지
1: 당당했어요
2: 아. 열심히 해야죠
1: 자 이제 아이돌 버전으로
3: 이제 네, K-POP 아이돌 버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K-POP 버전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1: 뭐 이렇게 해야 돼? 춤도 추면서
2: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
1: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수인이는 뭘 해야 될까요?
0: 네 수인 씨는 또 바로 이제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얼씨구
3: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 업고 놀자
0: 사실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려주셨지만 각각 개인이 뭔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되게 뚜렷해요 저희 어쨌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컬 배우로서의 네. 또 활동들도 열심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 진호 씨는 또 아이돌
2: 네 저희가 이제 올해 펜타곤 10주년입니다
0: 네. 네,
2: 10주년 맞아서 이제 다양한 활동과 또 투어 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1: 아,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나요?
0: 그러니까요.
2: 그렇죠.
0: 아, 마음껏 하세요.
2: 마음껏 하세요. 네.
1: 저는 지금 충무 아트 센터에서 뮤지컬 디어 에바넨슨이라는 뮤지컬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 뮤지컬 너무 재밌죠.
3: 그때 같이 보러 가셨잖아요.
0: 같이 봤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 네. 아, 규영 씨가 또 연기도 잘하고
3: 노래도 너무 잘하고
0: 노래는 뭐 명창이에요, 명창.
3: 그렇죠.
2: 아, 명창이죠.
0: 아까도 무대 봤지만 저 명창 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네.
1: 아니었나요?
0: 그래서 그 정도로
2: 심사위원이
0: 정말 아 엄청난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도 우리 또 막내 승민 씨가 안 나왔잖아요. 우리 막내 승민 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3: 네, 저 우리 승민 씨는 무려 서울대 출신 성악가입니다.
0: 네.
3: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있는 친구고요.
0: 네.
3: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또 키도 훤칠하고 또 인물도 좋고 많은 활동을 또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막내 승민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각기 장르의 네 분이 모여서 크레질이란 팀이 탄생했습니다.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최종 3위 를 하면서 네.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 크레질이란 팀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크레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말 그대로예요. 크레질.
0: 네.
1: 영어와 네. 한국어를 합성한 합성어인데요. 네. 크레. 크리에이티브.
0: 네.
1: 그리고 즐. 즐겁게 즐기다.
0: 네.
1: 창의적으로 즐기다. 말입니다.
0: 지금 다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3: 네 맞습니다. 제가 네.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즐겁다의 즐을 합성해서 크레질이란 말도 되고 네. 또 저희끼리는 미친 그룹이 되자라고 해서 크레이지 또 즐 이렇게 해서 크레질로도
1: 맞아요.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 뜻인데 이렇게 저희 방송용으로
2: 크레이지를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1: 네. 아~ 입이 안 떨어져요 그냥
0: 네. 아 그래서 또 망설였구나
1: 네.
0: 아, 얼마나 네 사람이서 합을 맞춰서 가는 그 하모니가 쉽진 않겠지만 또 잘 맞았을 때 그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를 막 쭈뼛쭈뼛 사는
3: 카타르시스가 있죠.
0: 그런 게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맞아요.
0: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라서 이 팀 활동하면서 서로 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2: 이게 확실히 그동안의 중창 팀들이
0: 네.
2: 보통 이제 같은 장르였거든요. 그렇죠? 성악이거나 뭐 국악을 섞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네 장르가 섞인 적은 없었다 보니까
0: 네.
2: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모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이제 결성이 된 거잖아요.
0: 네.
2: 그 이제 라운드를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합쳐져 온 그 그룹이다 보니까 그 과정이 뭐랄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스며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딱히 저희가 화음을 맞출 때 어렵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3: 맞아요.
2: 네, 그냥 이제 서로의 특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0: 네.
2: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명이서 잘 묻어난다?
0: 네,
2: 그래서 딱히

0: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이제 노래가 웬만한 노래로는 좀 네 명의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1: 아, 맞아요. 그게 있어요. 네, 그게 맞아요. 네.
0: 왜냐면 여기 국악도 한 소절 얹어야 되죠.
2: 네.
0: 여기 또 소리 질러야 되죠.
2: 네.
0: 또 성악 여기 없지만 막내 친구가
1: 소리 질러야죠.
3: 소리 지르기 담당.
1: 명창 담당. 명창 담당. 고음 담당. 고음 담당.
4: 파트를 짤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위해를 해야 돼.
1: 자연스럽게.
2: 어쨌든 지금 수인 씨는 우리 국악을 또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세 분의 멤버분들께서 이 국악이라는 장르를 딱 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어떤 인상과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궁금해요.
0: 아, 저는 실제로 초등학교 때 사물놀이를 오래 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제가 상쇄 출신이거든요.
1: 야,
0: 또 지금은 잘 못 치지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국악에 그렇게 사실 실용음악을 하다 보면 국악에 뭔가 이렇게 자주 들을 뭔가 접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제 수인이를 이제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좀 러브콜을 좀 했어요.
1: 맞아요.
0: 왜냐면 이 구성지다고 하잖아요.
2: 네.
0: 이 구성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제 취향으로.
2: 네.
0: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막 전화로 꼬시기도 하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가지고 좋아해요. 평소에 이게 수인이를 어떻게 아 이쪽에 제가 이제 프로듀서도 겸하고 있어서 이 팀에서는
2: 네네네.
0: 그래서 아 여기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그걸 또 마법처럼 또 해주고 하면 그 카타르시스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딱 그 들었을 때 이 마음을 울리는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DNA가 있어요. 한의 DNA가 맞아요.
2: 또 규영 씨는요?
4: 사실 저는 이제 뭐 노래를 좋아했어도
2: 네.
4: 그러니까 국악이라는 장르를 잘 몰라도
2: 네.
4: 이게 참 진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인은
2: 네.
4: 정말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왜 막 이게 울리지? 사실 저는 이제 뮤지컬을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또
2: 네.
4: 우리 형님이 끝내신 뮤지컬 서편제를
2: 네, 네, 네.
4: 보러 갔었을 때도 그런 소리를 그때 좀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울고 웃더라고요. 그냥 그런 소리만 들어도
2: 네.
4: 아 이게 진짜 이 한국의 소리의 그냥 힘이구나.
2: 앞으로도 또 음악 크레이지 음악 안에서 여러 가지의 또 다양한 시도들을 하시겠지만
4: 네네.
2: 또 어떤 국악적인 색깔들을 또 많이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생각도 있으신가요?
0: 너무 있죠.
4: 무조건
0: 있죠. 네, 너무 있고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저희가 타이틀로 냈던 곡이 이제 하쿠나 마타타였는데. 그 멜로디가 하크라마타타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에서 국악색이 팍 입혀지면 좋겠다 싶었어가지고 그렇게 곡 작업을 했었고 이제 편곡 과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3절 부분에 이제 음악 감독님이랑 해서 아예 사물놀이를 녹음을 해가지고 아예 얹어버렸던 그런 식으로 좀 국악과 좀 같이 하려는 시도를 항상 많이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2: 아 진짜 크레이지의 어떤 행보도 정말 중요할 텐데 다양하게 또 도전하고 싶은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1: 웬만한 그래도 장르는 저희가 다 한 번씩 불러봐가지고
2: 네.
1: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진짜 이게 원래 이제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장점이 화음의 약간 증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네.
1: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거대한 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0: 괜찮은데요?
1: 네. 정말 아름답고 되게 그란데한 곡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2: 저도 사실 크레이지의 무대를 본 사람으로서 네 분의 무대를 보면서 이 팀이 계속 잘 유지가 돼서 다양한 시도들과 도전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에게 우리 크레이지만의 색깔과 매력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개인의 또 시간들도 너무 바쁘겠지만 이 크레이지의 활동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2: 그렇게 해주실
1: 맞습니다.
2: 거죠?
1: 네, 정말. 그렇게 하도록 노력.
2: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0: 네.
2: 그러면 이제 또 왔으니까. 그 음악을 한 곡 더 들어볼 것 같은데
0: 네.
2: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네 저희가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연곡으로 불렀던 그 가왕 조용필 선생님의 황신이라는 곡인데요.
2: 네.
1: 저희가 이제 그 곡을 연습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와, 이 시대에 이런 음악을 어떻게 쓰셨지? 이래서 가왕이시구나라고 할 정도로 원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블루스의 감성이 너무 좋은 곡이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 황진이라는 곡에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덧없음을 늘 이야기하는 우리의 판소리 단가 중에 사철가.
2: 사철가. 네,
1: 사철가를 매시업을 해서 새롭게 만든

0: 크레질만의 황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쁜데, 개인적으로 다 바쁜데, 바쁜 시간을 다 쪼개서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 아지트를 빛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1: 감사합니다. 네, 그럼 크레질의 황진이 함께 만나보시죠.
3: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4: 일도 장애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5: 명월이 만궁산하니 쉬어간대로 떠하리.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저의 음악 친구이자 동반자인 지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수 지음 두 번째 시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실 분은 오랜 시간 저와 무대 위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한 든든하고 특별한 벗입니다. 판소리 신동에서 시작해서 소리꾼과 창극 배우를 넘어 이제는 작창가와 음악감독까지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넓히고 있는 유태평양의 무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뭐 구간족이라 요단 항량 전리마루다 연항이 500금으로 조금표 사가생이 너를 산채 몰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정금상을 아니 해주랴 들으래
1: 그때요 신봉사가 황성서 맹인잔치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그렁저렁 길을 건너 낙수교를 지나 녹수정을 건너 한 곳을 당도하니 여러 부인네들이 방아를 찢노라고 야단이겄다. 한 여인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디 근래 봉사들 한실에 주두고 아이 저 봉사도 황성 맹인잔치가지매 아이 그 이리 와 방아라 좀 찢어주고 가지 에이. 공연히 방아를 찢어줘 아이 그 방아만 찢어주면 고기 반찬에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담배도 한 모금 주지라 아따 그 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준다 아이 그럽시다 일포식도 제술하고 방아나 한번 찢어보죠 아이 그러나 여보시오 부인네들 막노이 가라 하였으니 방아를 찢더라도 그 선소리를 맞춰가며 찌읍시다 신봉사가 점심밥을 얻어먹을 작정으로 방아를 한번 찢는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딸 그동등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태고라 천왕씨는 이 목덕으로 왕어였으니 랑기간이 중할 소냐 허유와 방아요 유소씨 구목이소 이랑기로 집지셨나 허유와 방아요
2: 그려
1: 옥변홍한테 두련가 가는 허리여자 미찔렀구나 허유와 방아요
2: 다 좋지
1: 그덩덩 잘 찢는다 허유와 방아요
2: 좋다

0: 아유
1: 좋다.
0: 머리 수혁 내진향헌 주문황돈 술렁가 유아팡아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조왕궁허리를 유아팡아요
1: 좋다.
0: 오가대부 죽은 후 방아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성상 즉위

0: 허여 보자 허유 아팡아요
1: 좋다
0: 딸 그동동 잘 찍는다 허유 아팡아요 아 여보시오 봉사님
1: 예.
0: 아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찢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우리 자주 한번 찧어봅시다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만첩청산을 들어가 길고 곧은 소를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허유와 방아요 방아 만든 형용 보니 사람을 비양던가 두 다리를 쩍 벌렸구나 허유와 방아요 한 다리 올려드리고 한 다리 내려드리고 오르락 내리락 허는 향은 이상하고도 맹랑은

에요. 보리 삶은 물에 부드맞고 끓으라 우리 방아꿈 배 좀 부르자 허유와 방아요 덜덕덕덕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요 고소하구나 깨방아 찐득찐득 찰떡방아 허유와 방아요 재채기 난다 고추방아 허유와 방아 허유와 방아 허유와 방아요

0: 네, 언제 들어도 흥겨운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방아타령 만나봤습니다. 소리를 해준 유태평양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왔구나 우리 평양 왔네. 드디어 왔구나 준순의 아지트. 얼씨구 절씨구나 지와 자 좋다.
1: 드디어 왔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사실 또 유태평양 씨가 우리 아지트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오신 게.
1: 네.
0: 사실 그간에 맞아요. 너무 바쁘셨어요, 사실.
1: 네, 여러 일들이 많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바쁘게 또 살다 보니까 사실 준수 씨 이 아지트가 열린다는 네. 소문은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또 방송도 꼬박꼬박 잘 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도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0: 아 근데 사실 유태평양 씨가 이제 상반기 때 정말로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습니다. 국립창극단에서 작창가로서 또 역할을 했었고 또 2026년 여우락 페스티벌에 음악감독 역할을 또 하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역할에서 어떻게 제가 갑자기 나와주세요 하기에는 내가 너무 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아이고 그렇게 또 깊게 생각해 주셨는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0: 알랑가 몰라. 내가 그만큼 마음에 배를 했다는 거라.
1: 알랑가 몰라.
0: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무대에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1: 네 정말 너무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워낙 준수 씨랑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불러주면 나와야지 언제든지 불러준다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근데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1: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오면서 네. 이게 마지막 녹화라는 얘기는 듣고 네. 제가 그 깜짝 선물을 준비해 오긴 했어요.
0: 뭐요?
1: 집에다가 잠깐 놓고 와가지고 제가 이따가 끝나고 집에 가서

0: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아유 네. 능청스러워가지고 네. 근데 이제 요락 페스티벌에서 음악 감독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또 이러한 음악 감독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이 제의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2: 사실 일단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죠. 감사한 네. 마음이 컸고 무엇보다 어깨가 좀 무겁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도 요락 페스티벌 무대에는 제가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 음악 감독이라는 어떤 그런 직책이 딱 주어지니까 뭔가 그 이 중심에 딱 서서 이 페스티벌을 우리 예술 감독님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 네. 막 이런 게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거운 게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또 예술 감독님 이한철 예술 감독님을 잘 보필하면서 네.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행히 좀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엔 네. 감사하게. 네. 네. 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첫 음악 감독 을 했습니다. 네.
1: 이제 모든 공연들이 다 또 나름의 매력을 갖고 특징도 있고 관객들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셨겠지만 또 유태평양 씨의 마지막 폐막작 또 저도 한번 보러 갔었습니다. 네. 근데 보면서 유태평양 씨를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되게 재밌는 무대도 있었고 통통 튀고 아 유태평양 씨가 하고 싶은 걸 다 했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함께 느꼈거든요. 네, 네. 어떠셨어요?
2: 맞아요. 딱 그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 이 공연을 통해서 한번 이것저것 내가 지금까지 들어서 좋았던 내가 매일매일 듣는 장르의 음악들을 한번 싹 넣어보고 거기에 가운데의 국악을 중심으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장르를 한번 버무려보자. 거기에 이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이 국악계 앞으로 미래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여우락 그 폐막장을 얘기할 때 홍보할 때 이야기는 안 했지만 네. 제 스스로는 나의 미래 그다음에 우리 국악계의 미래는 우리의 꿈나무들 네. 지금 이 국악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마지막엔 저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무대를 꾸미는 그런 연출까지 해서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네.

0: 마지막에 비나리의 무대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유태편 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대에서 너무 막 너무 웃으면서 아니, 되게 재밌게 봤는데
1: 그 내가 노래
0: 유태편 씨가 약간 뽕필도 있더라고요.
1: 아니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준수 씨 그 웃음 소리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되게 네. 하이톤에 네. 그 객석에서 딱 들려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노래를 하고 있을 때마다 이 준수 씨가 계속 이러면서
0: 아 그게 들렸다고요?
1: 엄청 그게 들렸다고요? 잘 들려요.
0: 제가 진짜 거의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던 구간이 네. 술 타령이었어요. 오늘 여기서는 안 보여줬지만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1: 술 들어간다 술 이거 하면서 막 춤 엄청 추고 혼자서
0: 나는 무슨 접신하는 줄 알았잖아.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이게 좀 약하네요.
1: 아 그럼요.
0: 이거는 실제로 무대를 봐야 되는데 네. 아 그거를 오늘 보여줬어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1: 아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낮이었어요. 오늘 시간이 지금부터 벌써 술을 타령을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정도니까 아직 아니, 지금 오늘 평일 낮인데
0: 보면서도 제가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무대에서 진짜 술이 취했나 쓸 정도로 네. 계속 술을 연신 외치잖아요.
1: 근데 사실 준수 씨가 알겠지만 네. 이거 제가 그날 공연 때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칫 노예하실 수가 있겠더라고. 저 원래 술을 잘 안 먹잖아요, 준수 씨 알죠?
0: 아 그렇죠. 즐겨하진 않죠.
1: 네. 그러니까 네. 즐겨는 하지만 자주 먹진 않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그날 이제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태평양 너는 목을 쓰는 사람이니까 술을 자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진짜 매일 볼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진짜 억울하잖아. 난 진짜 술 잘 안 마시는데. 근데 그날 공연을 보시고 아마 저희 어머니가 확신을 하지 않으셨나. 아,
0: 뭐라고?
1: 이놈의 자식 진짜 술을 좋아하는구나.
0: 아니 그러면 그 내가 봤을 땐 평상시에 그러니까 자주 먹지 않는 어떤 나의 술에 그런 그 거를
1: 뭉쳐 있던 것들을
0: 그
1: 진짜 풀어버린 거지.
0: 객석에서 아니 무대에서 다 풀더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네. 그래서 술이 보이지 않은데 뭔가 술이 분수처럼 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취하게 만드는 네. 아 그런 마력의 무대였습니다.
1: 사실 그 술타령이라는 노래가 우리 박다울 씨 여기 한번 나왔었잖아요.
0: 맞았어요. 네. 박백숙으로.
1: 박백숙으로 나오셨는데 그 박다울 씨와 제가 어떤 공연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네. 그런 곡이거든요.

0: 6잔에 이것도 국물 8잔에 여기서 차해라니야 한 잔 더 주.
1: 그래서 사실 박다올 씨에게도 이 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열악하기 전에 다올 씨랑 통화를 하면서 네. 아 내가 이 노래는 꼭 여기 넣고 싶다. 내 스토리에 이 노래가 꼭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혹시 괜찮으냐 그랬더니 흔쾌히 좋다 좋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열악 때 불렀습니다.
2: 그때 무대에서 네. 박다올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네 네, 맞아요.
2: 같이 함께
1: 네.
2: 했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유태평양 씨는 사실 판소리뿐만 아니라 타악도 전공했었고 또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1: 유학파.
2: 유학파 그리고 또 피아노 뭐 기타 연주 그리고 또 미디 음악까지 정말 잘 다루면서 또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또 작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1: 네,
2: 유태평양 씨.
1: 맞습니다.
2: 이제 여우락 페스티벌 이제 이야기 이후에 또 창극단에서 이제 작창가로서 정말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1: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작창가 프로젝트라는 국립창극단에서 네. 주최했던 그 작창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작창가로 데뷔를 했었죠.
2: 네.
1: 그러면서 이제 국립창극단에서 또 이런 뭐 작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또 만신이라는 작품에서 안숙선 선생님 밑에 이제 작창 보조 네. 역할을 하면서 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네.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 작품 네. 데뷔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효명이라는 대작을 네. 또 감사하게 작창을 맡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끝냈습니다.
2: 이게 작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작곡을 하는 일과 같잖아요. 소리를 짓는 건데 그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어려울 때가 없으셨나요?
1: 아, 매 순간이 어렵죠. 진짜 네. 매 순간이 솔솔솔솔 들어간다.
2: 술 드셨어요? 술 먹으면서 작창하셨나요?
1: 아니죠. 진짜 그 술이 고플 정도로 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그 창작이라는 게 참 이 진짜 고통이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고 제가 오죽했으면 제가 사실 그 SNS를 잘 평소에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하루는 막 이 한 페이지가 네. 죽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2: 네네.
1: 아무리 이거 막 머리를 굴리고 해도 이 한 페이지가 안 풀려요.
2: 네.
1: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한 6시간을 이 한 페이지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SNS 스토리에다가 창작의 고통은 막 이렇게 올려준 적이 있었어요.
2: 악지르고 싶었구나.
1: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엄청 공감을 해주시더라.
2: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쉽지 않죠.
1: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감대인 것 같아요.
2: 작창가의 역할.
1: 네.
2: 무대에서 이렇게 유태평양 씨가 또 소리를 하는 유태평양 씨의 모습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1: 진짜 다른 옷인 것 같고. 아직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준수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그 국립창극단을 이제 퇴단을 했잖아요.
2: 네.
1: 근데 제가 퇴단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목표를 삼았던 게 어떤 창작의 길을 이제는 조금 한번 가보자 였거든요.
2: 네.
1: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2: 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약간 그 창작의 길이 아직까지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물론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결론은 내가 창작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제가 작창을 해서 그걸로 무대에 서는 것 이러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2: 뭐 그런 네.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너무나 역량과 그런 기량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태평양 씨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무대에서는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1: 다음 무대는 이제 제가 그 여우락 페스티벌 네. 폐막작에 불렀던 만들었던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들입니다.
2: 네.
1: 휘뚜루마뚜루라는 곡과 왜 그런 날 있잖아라는 네. 곡인데요. 사실 휘뚜루마뚜루는 제목 그대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네. 살지 말고 가끔씩은 네. 그냥 다 내려놓고 대충 그냥 살아도 된다.
2: 그게 되나요?
1: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노래로 만든 거예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 그 가사에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제가 파스타를, 크림 파스타를 시켰어요. 네. 근데 크림 파스타가 안 나오고 해물 파스타가 나온 거야. 네. 그러면 그걸 보고 그때 당시

0: 다니다 보면 유독 이 하루만큼 진짜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네. 내가 막 엘리베이터를 난 내려가려고 탔는데 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밖에 우산을 챙겨 나왔을 때는 깜빡 우산을 지하철에 놓고 내리고 막 이런 날들, 하루에 딱 날 잡아서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진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썼던 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1: 그러면 유태평 씨 오늘 또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는 무대에서 만나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6년 여락 페스티벌 초연곡인 유태평양 씨의 휘뚜루마뚜루 그리고 왜 그런 날이 있잖아 함께 만나보시죠.

시킨 크림 파스타 한 접시. 음식이 나왔는데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 저기요, 이거 잘못 나왔는데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이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창문을 내리고 짜증내며 소리쳤지. 저기요, 운전 똑바로 안 해요? 짜증내고 열내고 미치고 돌아버리고 씩씩거리고 이를 갈고 눈에 불을 켜고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 높인다고 달라지나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저의 소중한 음악 친구들인 준수짐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김준수의 아지트가 준비한 16편의 음악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김준수의 아지트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아지트를 빛내준 음악 친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공개 방송에 관한 소식은 김준수의 아지트 SNS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봐 주세요. 네,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더질더질 들려드리겠고요. 또 저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또 같이 함께 시청해주셔서

0: 난 멋없는 거 안 해.
1: 가능한 내 의지로, 내 인내심으로, 내 손으로,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그게 진짜 멋 아님? 마약은 절대 안 해.
0: 멋없는 거 하지 마.

0: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배 죽고 맞아이 죽고 다 죽고 성내 죽고 덩난 그리다 죽고 아주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배 죽고 맞아이 죽고 다 죽고 성내 죽고 덩난 그리다 죽고
1: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발펴 죽고 맞아 죽고 애 다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0: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펴 죽고 맞아 죽고 애 다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초조정지 기겁하여 말해 거꾸로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다간 똥 싸고 다 엮어라 정우가 조율호 속에 축제법을 보다 주월 알아뜨리 바래 원할보니 축제법을 하나 보다 이 머리 왜 퇴불 지지지 되야 앞으로는 안 가고 척벽강으로만 보두둥

0: 잘한다.
1: 무심히 나야.

아니에요.

연기 또 일장 순서가

하고 춘사머리 방자흔이 흥보 제비가 보험표 박씨름 물고 말리 조선을 날아오는디 꼭 이렇게 오던 것이었다. 흥보 제비가 나온다. 흥보 제비가 나온다. 보험표 박씨름 입에다 물고 흑군을 박차고 대군 무릎수가 허중무 두홍실 높이 옆으로 살펴보니 서초군 진척동에는 장망허구나 중룡동으로 올라가니 추작이 등엄 놀고 상위토 하위토 호자 그를 바라보니 어초동 나가는 배는 독을 두리동 두리동 두리동

목욕형 상도는 함양이라 운동 함양 돌로 보면 죽고 가는 곳에 사는디라 처집이 거동 보속 목표 박지 입에다 가로물고 남들은 막 집에 거리 집에 팔배 배달이 청배 해고개리 걸린 넘어

0: 제비가 박씨를 하고 던져놓으니 그해 가을 박새통이 열렸구나.
1: 얼씨구
0: 첫째 박을 쫙 타놓으니 그 안에서 은금보화가 가득 쌀이 가득 건디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지어 먹는 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어깨너머를 그냥 휙 던져가지고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그냥 딸깍 딸깍 딸깍 하고 받아먹는 뒤 꼭 이렇게 먹던 것이었다.

좋아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똘똘 뭉치 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0: 던져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으쌰 잘한다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그 뭐 어떻게 밥을 많이 먹어놨던지 밥이 산목에 채가 되고 정신이 없고 눈을 뒤집어 까고 밥을 먹어보는데 던져놓고
1: 받아먹고
0: 잘한다 던져놓고 이쁘게도 먹는다 던져놓고 으시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후뚱 나서 자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영 전에는 진언을 들어서지 말랍시다.

어찌든 마든 뜻밖의 사랑개가 피그르르르 온핑마저 떨어지고 황교와선 20천 코앞부 승기전과 떼떼떼다 발소리 두둥 되고 치면 좌우각선 모내 동남풍의 피리를 모아 부부를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부쌍 천재가 다 강상이 무너지고 두 번에 물이 부쌍 오 추가 받긴 안 된 세 번을 불러지 화렴이 종체 물결은 줄렁전선이 또뜬 봄이라 꽁짝 달싹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맞고 장이도 찔려 앉아죽고 서서죽고 훌다 훗다 죽고 발벼죽고 맞아죽고 애타 죽고 성내죽고 덩그리다 죽고 앉아죽고 서서죽고 훌다 훗다 죽고 발벼죽고 맞아죽고 애타 죽고 성내죽고 덩그리다 죽고 앉아죽고 서서죽고 훌다훗다죽고 발뼈죽고 맞아죽고 애타죽고 성내죽고 덜렁거리다죽고 앉아죽고 서서죽고 훌다훗다죽고 발뼈죽고 맞아죽고 애타죽고 성내죽고 덜렁거리다죽고

0: 바꿈이 포부루루루루루루 바꿈이 포부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앉아주고 서서주고 훌다훌다주고 발배주고 맞아이주고 파주고 성내주고 덩랑거리다주고 앉아주고 서서주고 훌다훌다주고 발배주고 맞아이주고 타주고 성내주고 덩랑거리다주고
1: 앉아죽고 서서죽고 울다웃다죽고 밟혀죽고 맞아죽고 애타죽고 썩내죽고 덜렁거리다죽고

0: 급하여 말을 거꾸로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다가 똥싸고 달려보라 정우가 예! 조유로 속이 축지 버블보다 주월 알아뜨리 바래 원할보니 축지 버블 하나보다 이머리 왜 퇴불 지지지 되야 앞으로는 그러나니 가고 척벽강으로만 보두두둥 우두두둥 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1: 승상님 말을 거꾸로 타버렸어
0: 언제 옳게 타겄느냐 말보가 좀 쑥 빼다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앉아주고 서서주고 훈다훈다주고 밟혀주고 맞아주고 애타주고 섬매주고 달래거리다 죽고 앉아주고 서서주고 훈다훈다주고 밟혀주고 맞아주고 애타주고 섬매주고 달래거리다 죽고 앉아죽고 서서죽고 울다 웃다죽고 밟혀죽고 맞아죽고 이타죽고 썩내죽고 달랑거리다 죽고 앉아죽고 서서죽고 울다 웃다죽고 발

0: 모조리 술령수 일시에 내달아 도끼를 내워 쌀재신 왕만리 장성사든 사냥섬에 마초사든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치즈 찍는 모양 형무줄사 도적 잡든 토끼치는 꽉 잡고
1: 해가 주면 동쪽도 삼복다름이 너를 싸워 약기당도 죽거니와 니가 늘려요 오게 탁탁여 먹고 니가 죽은 백개 내어 잘려 모아서 빨게 되면 너 열려

0: 것이 우리의 수공 남여라고 하는 것이다.
1: 아니야! 좋다 성범 구관족이라 요단 항쟁 천리마로다 연왕 고백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 몰아다가 대우왕 안에 맞췄으면 천금상을

0: 고생 끝에 육지에 올라온 별주부 한 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실험실 허여멀근한 그놈 말고 줄무늬인지 점박인지 야생 누렁 얼룩 털털음한 놈이 하나 서있거늘.
1: 한번 불러본다는 것이 수루육로 두 마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턱이 쭉 늘어져 뻣뻣해요. 토자가 호자가 되었거다.
2: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3: 하고 불러노니 찹찹산중 호랭이가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이 말 듣고 좋아라고 내려오네.

산짐승이 내렸다. 몸은 널쑥 널쑥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두개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양.

0: 찾아지고 봄은 얼숭덜숭 거리는 산들
1: 봄 내려온다
0: 동해 가득은 앞다리 전도받은 빛다리 해나가든 활도로 바람에 새겨 산잎 소리 왕골에 얼고 잘 앞에 독서우에게 말은 소리는 산천에 들었고 땅콩 부르지 난고 자다가 깜짝 내려오고 치고 촤르르 젖지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님 캠프는 솔로 한 척이 내려온다 누임

땅이 내려온다. 누이 머리를 흔들며 양지쪽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동계 같은 앞다리 전동

0: 오뚝 서윙윙 하는 소리 천천히 들었고 땅이 툭 커진 안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었을 때
1: 험 내려온다 험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 덜쑥 꼬리는 잔뜩 한 마리 온다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대낮 같은 발을 도로 온몸 사람들 생겨 잔잎 뿌리와 뿌리 차르르르르르르 치고 있다 벌리고 잘 앞에 뚝서홍에 행행하는 소리 산천에 뒤덮고 땅이 뚝거진 않듯 차라가 깜짝 놀래 목을 꽂히고 아니요 저스제 험 내려온다 험이 내려온다 송인 깊은 골로 한천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을 얼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우리 집 안전 지금 시작해볼까요?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좌종후 해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래는 민미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래라는디.

들어간다. 네, 여봐라. 정골이 그렇게 느리게 오다가는 석 달 열흘이 걸려도 다 못 얻었구나. 때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들이나 한디.

춘향 모친은 건넌방으로 건너가고 춘향과 간장으로 소사

0: 큐.
1: 그렇지.
0: 오냐 춘향아 우지.

0: 아니, 참말로 부자가 되었는가? 아니, 이것이 흥분의 집이여? 네, 이놈, 흥부야! 흥부야!
1: 아이고, 형님.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일인디. 형님께서 이리 먼저 오시니 하정에 황송합니다.
0: 너 같은 부자들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 찾아오기 쉽겠느냐? 그는 그렇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왔다.
1: 예, 형님 말씀하시지요.

0: 이제 물이 입조일 속에 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1: 형님,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비가 날개 공부하다가 뚝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것을 동여줬어요. 그래서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 박통 속에서 세강과 전곡이 나와서 부자가 된 것이 없지. 무슨 도적질을 했사오리까.
2: 아니, 제비 다리를 분지르면 박씨를 물어와? 그러나 저러나 저 우목에 발견한 것이 저게 번장롱이냐.
1: 형님, 그게 화초장이옵시다.
2: 화초장? 거참 이름 한번 좋다. 거 속에 뭐 들었느냐?
1: 은근보화가 가득 들었습니다.
2: 은근보화가 가득 들어? 그러면 그것 하나도 꺼내지 말고 날 둬라.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형님 건너가시면 하인에게 보내오리다.
2: 아서라,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니. 그냥 내가 온 짐에 아주 지고 갈란다. 얼른 내와, 이놈아.
1: 예, 형님, 그리옵지요.
2: 저놈이 형제간에 그것 하나를 안 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있어. 그래도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날 가려 도적놈이라지.
1: 형님, 여기 화추장 대령 허였습니다.
2: 오냐?

여기가 요 솔찬님이 끄럽단 말이오. 가만 있자. 옳지. 간신히 건넌 후에 조정화. 아, 자.

고추장, 고추장. 이것은 비슷하면서도 아니로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

0: 그때요 흥보는 형님한테 쫓겨나와 근근히 살고 있을 적에
1: 하루는 8월 추석이 돌아와 먹을 것은 없고 해서 채비가 갖다 준 박이라도 한 통 다 먹을 양으로 자식들과 박을 한 통 따라 놓고 박을 한번 다 보는디

0: 후에 마누랑 예
1: 제
0: 톱소리를 맡아주소.

가고 봐서 못 낫겠소. 배가 그리 고프고.

0: 박이 딱 벌어지니 박 속은 웬 토종놈이 싹 긁어가고 난데없는 괴 두 장이 나왔다. 흥보가 허는 말이
1: 허허 나간 놈의 집구석이 되었구나요. 그런디 박 속 긁어간 놈보다 바가지 감쪽같이 부셔놓은 놈 그놈 재주가 제일이네 그려. 남의 박 속 긁어가고 염치가 없은 게 남의 조상께 두 개 넣어놨구나. 이거 저 광가의 사람을 큰일 난 게 어서 드셔 버려라.
0: 아이고 여보 영감,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았는데 설마 늘 무슨 일이 있겠소. 한번 열어놔 봅시다 영감. 흥부는 지금 마누라 말이면 다 듣는다 그 말이오. 흥부가 한 개를 들고 보니 흥부씨 개탁이라 쓰여 있겠다.
1: 옳지, 이것은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로구나.
0: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싸게도보 고고.
1: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거여놓으니
0: 여보 마누라, 여기 돈과 쌀이 많이 나왔네 그려. 가만히 있거라, 여기 뭐라 글씨가 쓰여 있겠다.
1: 이 쌀은 평생을 꺼내 먹어도 줄지 않는 취지 무궁짐이라.
0: 이 돈은 평생을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용지 불갈 지전이라.
2: 여보 마누라, 평생을 꺼내 먹고 꺼내 써도 줄지 않는 쌀이고 돈이라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보어 봅시다.
0: 그럽시다. 흥보대회 간에 돈과 쌀을 떨어보어 버는디.

내어봐라! 치매병이 깊어가니 어서 어서 안에 부르거라! 예! 예.

0: 병환이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에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관에 사는 토끼 말한 거요?
2: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고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털은
2: 복실복실하고
1: 꼬리는
2: 묘또
1: 그리고
0: 허허, 육지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이!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비병을 구할 자, 네 있느냐? 어이, 오징어, 네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3: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재주를 지녔지만 인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찌고 볶고 끓여져 죽임을 당하니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호징.
0: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드냐? 용왕마마, 제가 세상을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신은 용궁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글랑글이 어여라! 예히!

주파 거북 연녀 무딩 으로 오르목 가라.

0: 주부가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 토끼가 있는지라. 저기 있는 게 토세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 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하여 토자가 살짝 늦게 붙어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1: 그렇지.
0: 저기 저 춤추고 노는 게 토토토토토토토 호세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응. 첩첩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

0: 멧돼지고 모시고 내 팽겨치고 내려 호랜디. 어.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누이의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꼬리는 잔뜩 한 발이 넘고 통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 서란백살 격으로 잔디뿌리 왕노래 해치며 주홍잎 척 벌리고 자라 앞에가 후뚝 서 홍앵앵앵 어느 소리 산천에 튀놓고 땅이 툭 꼬진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으로 훔치고 가만히 엎졌을제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아 금방 여기서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렀는디 이것이 어디로 간 것이오? 아까 내 팽겨치고 온 돼야지 새끼라도 잡아먹으려고 본께 한 놈도 없이 싹 도망가버리고 없겄다.
1: 아이고
0: 거참. 내가 시장끼가 들라고 온께 별놈의 꼴이 다 보겄네 그려. 다시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디 잘하란 놈도 재수가 없으려고 이 필호랭이 아빠를 내딘데 딱 엎졌다가 호랭이가 아빠를 치렸다 띵께 장기궁짝 나자빠지듯 발딱 나자빠졌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우둥굴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거네. 옳거니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복 판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 맞네요. 자!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호랭이가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맹호장군 오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전옥주부 공신사대손 필주부 차라라 그래요. 호랭이가 잘하란 말이 듣더니 한번 놀아 포댄디 얼씨구 나 잘씨구

맥혀. 아, 아이고 나 살아 아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소금이요. 네가 소금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다 먹었으면 만병해춘의 명약이라. 어? 말 말고 먹자. 흐르르르르르르. 차라가 기가 막혀.

동해 보감을 살라서 먹었는지 먹기로 만드는구나. 자라가 한 개를 널렸네요. 목을 길게 빼요.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려들며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간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아, 그런디 몸은 조그마한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희놈! 내 목 이리되 내려그릴 테니 들어봐라! 우리 소국 해라가야 전역한 기와 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절컥 떨어져 이병신이 되었으나 명이더러 물은 즉 호랭이 쓸개가 좋다 허기로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랭이냐! 쓸개 한복 못 주겠나 도리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드는 갈로이 호랑이

0: 그때요 여러 군사 허는 말이 부모 생각 니 서름 성효지심 이특어다
1: 다.
0: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허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겄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 파라 군사들아
1: 다.
0: 너 내 서름 들어라 너 내 서름을 들어봐라
1: 헐?
0: 난

왕사 석불보살 미등님 녹음하지 집짓기와

주야 사랑의 정한계 자식밖에 또 있느냐 아. 사당 문 열어놓고 그렇지. 통곡 재배 아직 아눅한 가난

조조가 목을 내려 산천을 살펴보니 그새 적벽강에서 죽은 조조 군사들이 원조라는 새가 되어 초승산을 원망하며 울음을 허는디. 산천

0: 마시고 하이
1: 하나 하고 눈 쌓이고
0: 하이

아니라 나무 나무 꿋꿋 소리

소탱 소탱 저 중력.

방통이 금이 일군이 어인 일곱

내여신 봉사가 저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 선 훗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아래리다

신막규요 을충년 3월달 산후달로 상처고

신황거동마라 이 말이 치든 나든 산 호주렴을 거쳐버리고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언눈 휘번덕거리며 누가 날 달어 아버지라고 허여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궁 3년인디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여.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저를 보옵소서.

저쪽은 두려워요 식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청이를 보소서. 신봉사의 말을 듣고 먼눈 휘번덕거리며 예 이거 참 말이냐 내가 지금 죽어

심청 여기가 티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가까워요라. 내가 눈이 있어야.

눈을 끈적끈적 끈적거리더니 두 눈을 벌.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인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도남원 국악당 소리재전 소리연회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품격, 그 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1945년 10월 28일 독자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 교정이 지킵니다. 과거의 가둠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교정으로 역사를 지나 오늘까지 국민 곁에는 교정이 있습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정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사랑한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여기는 세종시 금남면이라는데 아직도 더운 날씨가 한창이구나. 이글이글 열기가 아직도 가득한데 임금님 어디 계세요?
1: 아 좋구나. 어?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 아닌가.
0: 우리 임금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
2: 안녕하세요
1: 정 임금님. 피디 양반 왔는가?
2: 오늘은 덥다고 짜증 안 내시고 좀 평온하신 것 같네요.
1: 아이 사람이 내가 언제 그렇게 짜증을 냈다 그래? 이 강변을 따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고 처소가 지나서 그런가 아유 시원하다.
3: 얼씨구
1: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2: 이분이 근데 32도인데
1: 어? 32도? 아니야. 얘 얼마나 신기한가? 우리의 그 절기란 게 말이야. 처서가 지나니까는 딱 처서 매직이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풍경도 좋고 하늘도 맑고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눈이 심심하고 탱글탱글 도는 것 같지?
2: 더위도 있는가?
1: 더위 먹으면 안 되는데. 더위 먹으면 안 돼. 아니 벌써 저 곡기도 채우기 전에 더위를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저 아주 귀한 음식을 내가 소개해 줄 거거든. 남이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어라 하는 그런 음식이 나네.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가볼까? 가보자. 네가 먹고 있으면 뺏어서라도 먹으라 그랬어. 오늘 뺏어서라도 먹어야지. 시원하다. 나는 안 덥다. 옳지.
0: 임금님, 뺏어서라도 드신다는 음식이 뭐요? 오리? 아니, 오리가 얼마나 귀한 음식이길래 뺏어서까지 드신다는 건지. 어디 한번 임금님을 따라가 봅시다.
1: 자, 이 집이 말이야 오리오리를 전문으로 하는 집이라네. 왔으니까 오리오리를 좀 먹어봐야 되겠는데. 시켜야지. 오리수육. 일단 수육을 먹어야지. 수육 먹고 그다음에 불고기도 있네. 오리 불고기 하나. 그리고 국물이 없잖아. 국물이 없으니까는 누룽지 백숙 있네. 오리 수육, 불고기, 그리고 누룽지 백숙. 이렇게 세 가지 시키겠구나. 잠깐만. 사장님. 저 주문이요.
4: 네, 안녕하세요.
1: 제가 오리오리가 아주 맛있다 그래가지고.
4: 네, 감사합니다. 네.
1: 일단은 수육 하나 주시고요.
4: 네.
1: 수육 하나에다가 불고기 하나.
4: 네.
1: 그리고 누룽지 백숙.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4: 네.
1: 갈 때 맛있는 음식 기다리는 건 내가 또 잘해요.
2: 오늘 메뉴가 오리고기예요?
1: 그렇지, 오리고기. 자네 그 풍문에 그런 소리 아는가? 돼지고기는 누가 사주면 먹고. 닭고기는 내가 사서 먹고 오리고기는 남이 먹는 거 뺏어서라도 먹어라. 그만큼 오리고기가 몸에 좋고 귀한 고기라는 그런 뜻이지. 그냥 그러니까 뺏어서라도 먹으라고 그런 소리가 있지 않겠는가.
2: 그럼 저 임금님 거 고기 좀 뺏어먹어라.
1: 네?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그냥 내가 조금 주는 걸로 하세요. 나는 관대하니까. 아, 사장님. 아이고. 아, 네. 네. 야, 이거 음식 준비하실 때 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아. 와, 제가요. 네. 그 오리 그 고기를 뭐 먹어만 봤지 네. 생오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4: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0: 얼씨구!
1: 우와... 오, 잠깐만. 어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네요. 얘가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2: 저희가 이제 26호를 쓰는데 네. 2.6킬로입니다.
1: 아, 26호면 네. 2.6킬로 정도? 네. 와, 진짜 생각보다 동무가 깜짝 놀랐네. 아, 야, 이제 얘를 가지고 요리를 하시는 거군요. 네. 수육도 하시고, 불고기도 네. 하시고.
2: 네.
1: 우와. 어, 잠깐만, 이건 뭐예요?
2: 저희가 이제 오리고기를 수육하고 이제 불고기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16가지 약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좋은 죽선으로 해놓습니다.
1: 기본 뭐 밑간처럼 이렇게 딱 재놓으시는 거군요?
2: 아, 네, 맞습니다.
1: 오, 그럼 얘네가. 수육도 되고 거기에 매운맛이랑 이걸 한 가미하면 불고기가 되고
2: 아, 네네 맞습니다.
1: 아 그럼 아까 16가지 말씀하셨는데
2: 네.
1: 그 16가지인 네. 비법 약재는 뭐가 들어가나요?
2: 그건 저희 비법이라서 아.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1: 그렇죠 한, 제가 네. 그렇다 제가 여기 지금 세종시까지 내려왔는데 하나 정도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쉬운 거 하나 뭐 없을까요?
2: 임금님께서 한번 드셔보시고 맞춰보시죠.
1: 먹어보고요?
2: 네.
1: 먹어보고는 못 맞춰볼 것 같고 빛깔을 보니까 아주 몸에 좋은 약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2: 정답입니다.
1: 아, 진짜 그러면 16가지의 네. 약재를 가지고
2: 네.
1: 이게 기본적으로 해놓으신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수육을 찌고 있는 게 있는데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1: 아, 네네네. 네. 어디?
2: 이쪽으로 오시죠.
1: 아, 네. 우와.
2: 한번 열어드릴게요. 네, 네.
1: 와, 얘가 그러면 이게 한 접시로 나가는 그 양인 거예요?
2: 네. 이제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썰어가지고 이제 손님 상에 나갑니다.
1: 어머는 야채까지 해서 한 이만큼 되겠네요.
2: 그쵸. 푸짐하죠.
1: 썰면.
2: 네.
1: 우와. 사장님, 이건 뭐예요?
2: 저희 이거는 불고기입니다.
1: 아, 오리 불고기.
2: 네, 맞습니다.
1: 이야. 근데 빛깔이, 양념이 아주 그냥.
2: 저희가 네. 고춧가루만 써가지고 이제 양념을 잘 재워주는데 다른 집보다는 맛이 깔끔하고 네 개운한 맛이 납니다.
1: 아 텁텁하지 않게.
2: 네.
1: 고춧가루 위주로만 양념을 하시는구나.
2: 네.
1: 와 이게 야 이게 센 불로 하니까 불향이 확 올라오네요.
2: 맞아요. 가서 기다리시면은 네, 네 제가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물러가 있겠습니다.
2: 네. 예.
3: 한번 피하다 우리만 좀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너도 모자라 무려 16가지나 들어가는 한약재 달인 물에 우리 고기를 사흘 동안 저온 숙성해 주면 속속히 양념이 깊이 배어든다 증기에 놓고 20분 기름은 쫙 빠지고 육질은 버들버들 한입 그대로 정성껏 썰고 각종 채소들과 수북히 담아내는구나 윤기가 철한 것이 고가 참 맛있겠소 오늘의 첫 번째 귀한 상 손을 납시오
1: 늘 푸짐한 상을 먹어봤지만은 오늘도 참으로 푸짐하구나 미안하네. 아니네 뭐 어차피 뭐 오리 상상하다 보니까 오리 수육이랑 착 나오면 또 얼마나 푸짐한 상이 되겠는가? 어? 아유 근데 오리가 어딨나? 오리가 어딨나?
2: 오리 수육 나왔습니다.
1: 오, 예. 오 감사합니다. 와.
2: 네, 오리 수육이요.
1: 수육이에요?
2: 맛있게 우와. 드십시오, 임금님.
1: 예, 감사합니다.
2: 네.
1: 얘는 뭐예요?
2: 오이지, 부추, 예, 쌈무, 마늘, 청양고추. 이제 쌈이고 취향껏 소스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2: 네, 맛있게
1: 예,
2: 드세요.
1: 알겠습니다. 오, 야. 오, 우리 수육 향이 여기까지 나네.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먹어봅시다.
4: 맛있겠구나.
1: 고소해.
3: 맛있구나.
1: 어떻게 이러지? 응? 냉장 숙성하신다고 딱 그랬는데 야, 그래서 그런가 오리 살이 진짜 뭔가 쫄깃쫄깃한 느낌이 들면서 근데 수육이라서 또 부드러워. 야, 어떻게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지? 잠깐만, 한 번 더 먹어봐야겠다. 야,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한 냉장 숙성을 하면서 오리 맛이 짚어진 건가? 응? 야, 느끼하지 않고 진짜 고소하고 담백하네. 어우, 계속 들어가네 이거?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었더라? 응? 오이지를 같이 주셨는데 응? 살짝 소스만 살짝 찍어서? 이야, 꼬독꼬독하고 쫀득쫀득하고 이 오이지의 간이 응? 조금은 느끼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 싹 잡아주는데? 한번 이제 싸서 한번 먹어볼까? 자, 소스를 살짝 찍어서 오,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많이 찍었나? 자, 싹 얹고 청양고추 마늘 한번 먹어보자. 부추, 아우. 필요한 거. 이 부추를 왜 먹어야 되는지 아나? 이 오리는 아주 귀한 음식인데 이게 참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추는 또 몸을 딱 따뜻하게 해주거든. 그래서 이걸 같이 먹으면 좋아요. 뺏어서라도 먹으라고 그런 건데, 아우, 이거. 어? 오늘은 안 뺏어 먹고 이렇게 그냥 먹으니까 나는 얼마나 복 받은 거야.
0: 제가 뺏어 먹어요.
1: 응? 응? 아유, 아유, 안 돼, 안 돼. 에이, 그러면 안 돼. 그 입 다물라.
3: 아이, 그렇지. 그냥 먹어도 부드럽고 맛있는 오리고기에 빵! 빨간 불고기 양념 못 입혀주세요. 이제 불맛의 시간. 양념에 잘 재운 오리고기와 신선한 채소를 한 번에 넣고 더 맛있어지라고 불맛까지 추가요. 빠이요. 이게 어찌 맛이 없을 수 있어? 오늘의 두 번째 귀한 상, 오리 불고기 대량이요.
1: 잠깐만,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응? 수육들아, 불고기들아, 이렇게 해서 청국에끼쳐라. 자, 이제 수육을 먹어봤으니까 불고기를 먹어봅시다. 야, 이 아주 이 담백한 수육과
4: 맛있겠구나.
1: 그만 불고기. 아, 야, 이거 거의 제육에 가까운데? 응? 아, 불량두나, 불량두나.
3: 맛있구나!
1: 아, 또 일단 오리 고기에 불고기 양념이, 매콤한 불고기 양념이 잘 배어들었네. 응? 아니, 이게 확실히 고추장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고춧가루만 딱 써서 텁텁함이 없고 칼칼한 맛만 딱 나네. 응? 얘도 오리고기가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하냐? 응? 그 고기만 싹 건져 먹고 조금 남긴 다음에 밥 볶아 먹어도 되겠다.
3: 그렇지!
1: 맛있을 것 같은데? 응? 또 이번에는 상추에다가 불고기 쌈을 한번 싹 싸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얘네들도 좀 이제 넣어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넣고, 들어다 넣고. 이거만 하나만 넣으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더 넣어야지. 어우, 맛있겠다.
5: 안에 들어있는 야채들이 신선하구나. 그대로 다 씹히는 맛이 나네. 응?
1: 이걸 아까 그 쌈무에다 싸서 먹으면 어떠나? 쌈무야, 나와라. 자, 양파와 고추 고명으로 살짝 얹어서.
4: 맛있겠구나.
1: 자, 야, 이거 쌈모야 국물하고 또 간이 딱 맞는데? 신선하니? 자, 그러면 우리가 수육과 불고기의 콜라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스를 찍은 오리.

0: 맛있구나.
1: 야. 고소했다 매콤했다 고소했다 매콤했다 두 개를 합쳐서 먹었더니 맛있구나.
0: 깻잎에 쌈무이 오리에 고추와 마늘을 더하고 이 집의 시그니처 오이지 그리고 부추를 더하면 입안 가득 오리쌈이 가득 행복이 가득하구나. 매콤달콤 불맛까지 더한 오리 불고기 이번에도 푸짐하게 한 쌈. 아이고 임금님 입 찢어지겠어.
2: 에에에 옹해야.
1: 아 너무 흡족스럽네. 아, 오리고기 참 맛있어.
3: 4인분
1: 에이 그 3개밖에 안 시켰는데 무슨 4인분이야.
4: 아니 부추 불고기하고 술밖에 더 먹었나?
1: 그렇잖아 2분씩이에요? 오 그러면 백숙은 몇 인분인가?
3: 이렇게 미식하시는데 이참에 연어를 이종 말고 애종 이런 걸
1: 받으시면 에이 그거는 에이 싫어 싫어 난 미종할 거야 미종 나는 미종이 좋아.
3: 근데
1: 아유 아름다울미 맛있을미 미종
0: 국물만이야 미종 임금님의 취향 저격 오리백숙 대령하겠나이다. 찹쌀과 맵쌀을 섞어 와르르 깔아주고 귀한 오리가 귀한 재료들을 품고 솥에 풍덩 압력 솥에도 푹 삶아주고 나면 버들버들한 오리고기와 진한 국물이 일품인 오리백숙 와

0: 맛있겠구나.
1: 이야, 오, 예쁘던 백숙인데 그 모습이 참으로 다르구나. 아, 먹어봐야겠다. 얼마나 푹 끓이셨는지 빛깔이 아주 그냥 진하네. 오, 이 국물도 봐. 아주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0: 얼씨구!
1: 왜, 잠깐만. 이렇게 큰 누룽지. 우와. 이거 보여. 우와. 오리 국물에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이야,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어우, 깊은 느낌이 납니다. 오야야야야. 국물 맛 한번 볼까?
2: 뼈가 그냥 발라진다는 거죠? 푹 삶았으니까 백숙이랑.
1: 야, 어우, 어쩜 이렇게 살빵이 그냥 팍팍하게 가득 차 있냐? 응? 전복도 한번 먹어보겠어. 와, 전복, 어우, 손질하기 힘드셨을 텐데. 삶은 건데도. 우와.
3: 맛있구나!
1: 아, 능이랑 같지? 맛이 얼마나 깊을 거야? 감탄이 절로 나오네. 누룽지. 고소해.
3: 얼씨구!
1: 아, 물고기 맛있다고 요거만 두 개만 먹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 이 백숙으로 딱 마무리를 해줘야 이 진정한 오리 한상을 제대로 먹은 거네.
4: 이게 나올 때
1: 이거? 아, 우리 맛있구나 코너 속의 코너. 아,
0: 그렇지.
1: 잠깐만, 오리. 오리는 말이야, 이

0: 동의보감에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 순환기, 호흡기 건강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래서 기력 회복과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 발육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네. 무엇보다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많이 드시도록 하시오. 나도 많이 드시도록 하시오. 아유, 한 점 넘어가야지. 그리고 오리고기는 산성질이 많으니까 드실 때 부추와 함께 드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신경을 써서 드시도록 하시라는 게 내가 드리는 팁이요.
1: 한약재 문제 알지?
0: 한약재.
2: 임금님께서 한번 드셔보시고 맞춰보시죠.
0: 한약재 뭐가 들어갔을려나? 감초, 당귀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이상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는데 뭘 마시고 나와야지 뭐 거기에 들어가면 난 모르지.
3: 모르고 먹어도 맛있고 알고 먹어도 맛있는 귀한 한 상이었다. 뺏어서라도 먹는다는 귀한 오리를 오늘 얼마나 드신 거요? 조선 팔도를 누비며 맛 좋고 영양도 좋은 음식만 찾아 먹는다는 우리 임금님이 특별히 귀한 음식이라고 세종까지 행차하시어 오늘도 든든하게 수라를 드시니 보는 우리도 같이 마음이 든든하오. 오늘 한상도 역시 맛있구나. 임금님 다음도 맛있는 한상 기대할게요.
0: 순대, 순대, 순대, 순대, 병철 순대. 이모라, 이모라.
4: 와우, 섹시 푸드. 섹시 푸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나는 금여 잔디 자이든 사바세계 남선은 무주로다 해동이면 내 한민국 밤내 각가 중에 국군 명량에 붙여 슬하자 선거 나리고 해로 대견을 누려 살제 공출사 없을 소냐

내년도에 끌고 가자. 정칠월이 8월 3구월 40월 오동지 6섯달에 1년이면 12달 4년은 10달 300은 예순날이요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신 뒤주야 하고 24식 시시때때 드는 액을

세상 소리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애 7월에 질석이리요 현우직녀 상봉이리라 우작교 다리 놓든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애 8월이라 한가윈 날 우리 순편만 입이죠 이웃집으로 나누어주든 쟁반 부부로 막아내고 8월에 드는 애 9월에 9일날 국화능주를 많이 빚어 서이웃새님 모셔다 상당 자리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애 10월에 삼딸이라 좋고 좋은 날을 가리워서 고사

딸내근 서딸의 금음나 힛떡가래로 막아내고 서딸의 드는 애근 해년정을 열라 흔나루 밥정이에 지어 백지 한 장에 들들 마라 막걸리 한 잔 웃진 처석 원강의 소멸하니 풍으로 가면 재수 소망 서로 가면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세요. 1375 1375 한 통의 전화로 빚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1375 신용회복위원회.

0: 1, 2, 3, 4, 3, 고!
1: 야, 길었어요.
0: 아, 뭔가 이상했나?
2: 예, 예, 예.
0: 아, 죄송합니다.
2: 3, 4 없어요.
0: 아, 예, 예. 예.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3: 3, 4, 랄랄랄랄랄랄랄랄라.
0: 랄랄랄랄랄랄라.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름이 노출이 좀 심해진 것 같은데.
4: 그러니까요. 어?
1: 여름 되면은 터키에서 다 이렇게 막 벗고 다녀요.
0: 아, 너무 근데 지금 우리 서령 씨.
1: 네?
0: 우리 나와 있는 곳이 어딥니까?
1: 석천!
5: 맞아요!
6: 사람들한테 알고 싶은데 열정을 가진 피난민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동물을 키워내고 자립을 했다는 거.
7: 사랑해요, 오세요.
0: 아, 근데 속초가 고향 아니에요?
2: 완전 제 홈 그라운드죠.
0: 아, 홈 그라운드.
1: 아, 몰랐어요.
2: 저기 조금 내려가면 저희 집이 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럼 수영 많이 했어요, 여기서?
2: 맨날 했죠.
0: 오, 수영을 잘하겠네.
2: 수영, 우리는 이제 여기 동네 사람은 여기서 수영 안 하는 거야.
0: 아.
2: 수영은 그냥 집 앞에 바닷가에서 하고, 여기는 네. 이제 서울에서 오는 어떤 그런 관광객들과 만남의 장소.
1: 오빠도 많이 했죠, 예전에.
2: 이렇게 한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잔해. 이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네.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1: 어머!
0: 빨리 와! 승기야, 빨리 와! 빨리 줘, 빨리! 빨리.
2: 잔잔잔잔잔잔잔잔. 잔잔잔. 서령아, 잔잔잔잔잔. 이래 말.
0: 아주 이쁘게 나왔네.
2: 그리고 또 수록곡 중에 속초항 뱃머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 오!
2: 속초항 뱃머리에서. 이런 노래예요.
0: 아니 근데 저희가 오늘 촬영 전에 제작진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해변가에 오니까 비치 패션을 좀 입고 와달라.
1: 네.
0: 그런 좀 부탁이 있었는데
1: 저만의 비치 패션 입고 오면은 방송에 못 나가요. 방송에 맞게끔 약간 운동복.
2: 잘했네요. 이건 약간 요가 패션 아니에요? 이거 비치가 아니고
1: 비치 포즈 해봐요.
8: 아, 귀엽네. 귀여워. 아, 당당하다. MG다 MG.
0: 여러분들 이게 너무 약합니다.
9: 네, 제가 오늘 비치 패션.
8: 자, 또 혼자
9: 비치 패션.
8: 자, 또 혼자 비치 패션.
1: 오빠 몸짱이래.
10: 와.
1: 우와.
10: 와. 우와.
0: 야, 이게 비치 패션이지.
11: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 2, 3, 4 등을 정해주실 네. 분을 제가 모셨어요.
0: 아, 안녕하세요. 아, 들어오셔가지고, 아, 누구십니까?
12: 예.
0: 아, 예.
12: 저는 속초해수욕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요원 주관대장 김민수라고 합니다.
0: 아, 대장님. 아, 반갑습니다. 예. 비치 패션 많이 보셨잖아요.
12: 제가 몸 자체가.
0: 아, 요거 세다. 요게 세.
12: 그러니까.
0: 아, 우리가 못 이기겠다. 사실 이 다섯 명으로 하면 여기 1등이야.
12: 아, 그러니까 1등이고.
0: 1, 2, 3, 4등을 정해야 되거든요. 예, 예. 객관적으로, 4등부터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아니 뒤에서 완전 너무 뒤에서 진짜
0: 이게 비치 패션. 자자자 다음 다
1: 진짜
0: 아, 할 게 없어. 나 어떻게 할 게 없잖아요.
1: 아아아
0: 이거 더럽다.
1: 아아아
0: 이거 더럽다. 이건 모자이크다. 이건 모자이크다. 야, 급했네. 급했다. 급했지. 좀 급했다.
12: 급했어.
0: 좀 급했다. 야,
12: 급했어.
0: 이거 급했다.
1: 자, 서령, 뭐 해줘?
13: 안녕하세요.
1: 귀여워.
8: 아, 정말 저런 거 안 좋아, 지금.
1: 죄송합니다.
14: 자, 맞아요.
0: 아하. 아, 자, 원래대로 서세요. 이제 냉정하게 비치 패션으로, 4등!
12: 세 번째.
0: 4등?
2: 4등. 4등이래. 4등.
0: 자, 3등.
2: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0: 아니 선생님! 선생님 더 부담스러워요 저보다. 자, 자, 자, 오늘의 대망의 1등 뒤에서 안아주십시오. 비치 패션의 1등!
1: 야. 와,
2: 역시 역시 역시 알아 역시.
1: 아,
12: 부담스럽진 않지만 눈에 그냥 이렇게 띄는. 네.
1: 역시 몸이 좋은 사람이 이겨요.
2: 아, 사랑합니다. 드라이브샵.
1: 아, 웬일이야.
11: 자, 1등 선물 드릴게요.
2: 아, 1등 선물. 와,
0: 뭔데?
1: 맞추겠네.
0: 물총인가 봐. 우와, 근데 물이 좀 안 든 것 같은데. 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물?
1: 한 번 하면 끝이야.
0: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셀카! 셀카! 야, 내 뿌스. 내 뿌스 진짜 세지.
2: 달라!
0: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오세요. 아, 샤민 로시죠. 예,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아, 여기가 그 말하는 데 맞아?
3: 아, 예, 안녕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속초의 아들. 아, 우리 속초의 아들.
0: 아, 속초의 아들이에요? 네. 아, 이거 속초 아닌 사람 저러고 살겠나. 아, 여기가 그 서핑?
4: 네네.
0: 어, 그러니까요.
4: 네, 서핑.
0: 요즘 이쪽에 다 서핑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0: 서핑 해본 사람 있나 여기?
1: 아이고, 저는 처음
2: 해봤어?
1: 촬영 때문에 해봤었는데 어려웠어요. 한 번만 섰다가 뭐 몇 초 만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0: 근데 얘는 그때 그 보드도 해봤다 안 했나?
1: 네.
0: 너는 다 한 번씩 해봤네.
1: 왜 질투나요? 오빠 표정이 지금 안 좋은데? 싸우지 마. 질투나요 오빠?
2: 네, 은근히 싸운다기야.
0: 오빠에서 못 만든다고 닭가슴살만 먹고. 아, 그럼 어떻게 여기서 받는 거예요?
3: 아니요, 연습은? 이제 뒤에 가셔서 옷 갈아입으시고 그 다음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실습하도록 할게요.
0: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옷을 갈아입으러 가시죠.
3: 예. 네, 다시 네. 들어가실게요. 네. 네, 우리 이제 모여보실게요.
4: 네, 네.
3: 보드 위에 엎드려가지고 패들링 수영하는 방법이랑 일어서는 테이크오프 방법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번 보드에 똑바로 엎드려 보실게요. 상체를 한번 살짝 들어보실게요. 손 띄고 허리 힘만으로.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패들링 수영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쵸? 아, 우리 역시 속취하듯 자세가 제일 이뻐요. 아, 상국 씨 상체 가만히 놔두고 팔로만 어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따가 보드가 뒤뚱뒤뚱 거릴 거예요. 이제 푸시 자세를 연습해볼게요. 발 쭉 펴시고 네, 발 한 발 이렇게 개구리 뒷다리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 올라와서 중심 잡고 네, 그 다음 일어나시는 거예요. 글래드로 제일 자세들이 좋아요. 네. 아, 너무 잘하는데?
1: 멋있어요?
3: 들어오실게요.
0: 아, 저!
3: 네, 여기까지 오셔서 보드 내려놓으시면 되시고 네, 오른손을 살짝 그렇죠 왼손을 누르면서 앞으로 밀면서 네,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살짝 가슴만 보드에 얹어주세요. 아니, 한 번씩 한 번씩 네. 그렇죠. 와, 역시 운동신경이 좋아요. 지금 파도가 꿀렁꿀렁 거리잖아요. 요거 탈 거예요.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지금 파도에 맞춰서 앞으로 밀어드릴 거예요.
1: 잠깐만요. 아니 승태가 좀 무섭다고 못 하겠대요.
3: 가자, 멀리 볼게요.
0: 오, 잘한다.

0: 야, 어렵네. 못하겠다.
1: 아니, 여러분, 한 세 번 정도 성공하면 될 것 같아요.
0: 어려워.
2: 탐하게 있는 거야. 어차피 물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0: 바로
3: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0: 뻔하니까 힘드네.
1: 차도 좋은 거 와요?
2: 좋은 거 온다!
1: 네, 멀리 바라볼게요.
2: 멀리 바라본다!
3: 네, 저희 우리 모여보실게요. 네, 우리 간단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네.
4: 헤들링 아까 배웠던 수영. 네, 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3: 그걸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5: 나도 못 봤어요.
4: 아니에요, 저희도 대회 때 파도가 없을 때는 이 패들링으로 해가지고 예, 승패를 결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분들이랑 여자분들이랑 아무래도 이제 힘싸움이 조금 나니까 약간의 예, 어드밴테이지 드릴게요.
6: 아, 저희가 뒤로 좀 갈까요?
4: 딱 보드 한 장 거리, 예, 3m.
6: 상국이 형 뒤로 더 가.
7: 아, 남자들 힘이 있죠.
6: 형, 형 뒤로 더 가.
7: 너만 가!
6: 됐어? 안 됐어, 너 가야 돼.
1: 아, 나 진짜.
8: 일본대 양상국.
9: 2번, 이름 트라이. 3번 레인, 윤사영.
6: 4번 레인, 신승태.
3: 준비, 시작!

0: 잘생겼다. 아. 꼴찌는 많은 거예요.
1: 자.
0: 야, 무거워. 야, 너무 무거워. 둘, 셋.

없어서 it's unfair. 언젠간 복사할게요.

0: 배고파요.
1: 가는데가 요 이제 맛집 맛집
2: 그거. 아 알겠는데. 너무 맛있는 집이죠.
1: 와. 오래돼 보인다. 아,
2: 맛있어.
0: 여기 앉아.
3: 어머 아이고 뭐 조심해.
2: 아 아까워.
0: 괜찮아?
2: 너무 아까워.
0: 야 괜찮아.
1: 아, 이거 밥 먹기 전에 아, 갈 뻔했네.
0: 괜찮대 괜찮대요.
1: 아하. 요 여기는 뭐가 맛있지? 다운도 사투리는 뭐
0: 뭐예요?
1: 부르는 거
0: 사투리,
1: 없나?
0: 뭐? 사투리?
1: 우리는 예를 경상도는
2: 여기 약간... 아바이 말이니까 아바이 부르면 돼.
0: 아바이.
1: 아바이가 뭔데?
2: 아저씨.
1: 아저씨. 아~ 아저씨가 아바이야?
2: 응.
4: 네, 식사 뭐 드릴까요?
1: 아바이.
4: 네, 안녕하세요. 네.
1: 아바이가
4: 아저씨.
1: 아저씨.
4: 예, 예, 예.
1: 야, 형님 같은데 무슨 아저씨야? 여기 뭐가 맛있습니까?
4: 여기 저 뭐야? 아바이 순대하고 네. 해냉면하고 순대국밥.
2: 우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그럼 내가 볼 땐 냉면 4개 시키고 순대국 하나 시키고 그리고 아바이 순대 하나 시켜서
0: 좋아요.
1: 먹는 게 낫겠다.
0: 좋아요.
1: 예. 그렇게 주시면.
4: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4: 금방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0: 너무 네. 많이 시켰어.
2: 많이 드세요.
4: 네.

0: 음식 왔어요. 아바이스 냉이구나. 뭔가 미트볼 같아요.
1: 순대국 나왔어요.
2: 네.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한 숟가락씩 국물을.
0: 솔직히 저는 잘 못 먹는데 순대를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와.
2: 우와 너무 맛있어.
0: 맛있는데?
3: 와 선생님 뭐예요 이거 국물?
0: 어 그거 시켰어요.
4: 국물 저 사골국물이요.
2: 우와
0: 진짜 맛있다.
2: 진짜.
5: 와, 네
4: 맛있게 드세요.
2: 야 이거 잘라주래?
0: 안 돼요. 냉면 자르면 안 된대요.
2: 우와 누가 그랬는데?
0: 한국 사람.
2: 너 한국 사람이요?
0: 오빠들이 애기네요 애기.
2: 우리 할머니는 그래가지고 원래 냉면이 한 끝은 젓가락으로 잡고 있고 한 끝은 위에 있어야 되는 거래. 할머니가 그랬어. 나 겨자 넣었어?
0: 나 넣었어요.
2: 나 식초 넣었어? 설탕 넣었어?
0: 설탕? 설탕이
2: 여기 설탕을
0: 저는 설탕은 안 넣었어.
2: 아 법이 그래. 이거 설탕 안 넣어서 먹으면 안 돼.
3: 야 그래서... 냉면에 설탕 안 넣어 진짜 전국적으로.
2: 아 여긴 넣어요.
0: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2: 야, 아니야.
0: 빙수인데 이 정도면?
2: 에헤이.
0: 언니 빙수랑은 좀 다른데.
2: 넣어서 먹어봐. 넣어서 먹어봐. 그리고 여기 위에 이게 회 있잖아요. 이게 명태예요. 명태.
0: 대박. 아 명태구나. 저 김치인 줄 알았어요.
2: 아니 명태.
0: 우와.
2: 잘 섞어요.
6: 계산 누가 해요?
2: 상구경이 시켰으니까 상구경이 낼 거야. 이 상구경이 지금 많이 시켰잖아.
0: 그럼 되네.
2: 그럼. 야, 멋있게 그냥 한번 싸라. 제일 적은데 우리 한 번도 안 사줬네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0: 잘 됐어요. 잘 됐어.
2: 안 샀어.
6: 내가
2: 안 샀어.
6: 내가
2: 안 샀지.
6: 내가
2: 야, 제일 형이 돼가지고 야 한번 사야지 진짜.
6: 명길이 가장 짧은 사람이 사는 걸로.
3: 얘도 자르자.
0: 안 돼.
6: 아 이거는 제가 왜냐면 가격 그 내기를 해야 돼서. 자 면. 가장 긴 걸 찾으면 돼요.
2: 제가 잘랐어, 제 거?
6: 잘라, 두둑.
0: 잘랐어요. 오빠 이렇게 자르면 되냐고요. 너무... 진짜 너무.
6: 야,
0: 진짜 너무했다. 아, 진짜 너무했다.
6: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2: 왜, 왜?
6: 하지마.
2: 한 가닥 거는 거야?
6: 어.
2: 한 가닥?
6: 자, 시작.
0: 한 개만. 이제.
6: 잡았지, 잡았지.
0: 한 개만 잠깐만, 해요?
6: 잡았지, 잠깐만, 들어.
0: 한 개만 해요?
6: 들어. 하나, 둘, 셋.
0: 오케이.
2: 아, 나이스.
6: 매니저 어디 갔어? 서령이 매니저.

0: 끝났어. 아니 악수를 필요 없고 카드를 내놔요.
1: 아니 선영이 열심히 할게요.
0: 선영이가 지금 뭐 개인 통장이 그냥 없대.
1: 아님
0: 버카라도 내야지.
2: 천 원인데요. 개인 통장이.
0: 이 버카 맞죠?
1: 버카.
3: 잘 먹을게요.
1: 대빈 죄송합니다.
3: 대박 나세요.
0: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선영 씨.
1: 많이 드세요.
0: 와.
4: 왜 이렇게 불에 안 달라?

0: 야, 그 뭐 에피소드 없냐? 속초 에피소드? 재밌었던 거?
1: 배 타고 학교 다녔는데
2: 배 타고 학교?
1: 여기 갯배라고 있어요. 옛날 가을 동화 알아?
2: 뭐예요, 그게?
1: 몰라요? 몰라?
2: 몰라요.
1: 나 중학교 때야. 그 여기 와서 살았어, 막 찍고 맨날.
2: 삼촌 중학교 때면 전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저.
1: 아니야, 너 나랑...
2: 안 태어났어요.
3: 오빠 옛날 얘기 하지 말자.
2: 그러니까 가을 동안은 무엇인가 그걸 모르지. 안 태어났어요.
0: 어린이 나이는
2: 네, 몰랐네. 네, 안 태어났어요.
1: 가을 동안 안 봤어?
2: 몰라요.
1: 겨울 연가를.
2: 피부요.
0: 그 너도 월드컵 베이비 아니야? 따지고 보면?
2: 월드컵 베이비는 아니에요.
0: 저. 아, 근데 네,
2: 저는
0: 지났나?
2: 아니고 네, 좀 지났어요.
0: 아, 근데 생일 몇
2: 1월.
0: 1월?
3: 1월.
1: 완전 맞네.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마.
4: 어.
2: 아빠가 저번에 저거 월드컵 베이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4: 어.
2: 근데 또 상구 선주님 월드컵 베이비가 맞대요. 맞아요?
4: 그게 뭐야?
2: 그게 뭐?
3: 아, 부끄러워, 이거.
2: 얘기 안
0: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가 뭐 얘기를 하다가 서령이가 뭐 2003년생이래요.
4: 예, 맞아요. 예,
0: 자기가 월드컵 베이비가 아니다라고 하고, 아닌데, 야, 맞는데, 이걸로 이제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월드컵 열기에 서령이가 같이 태어난 게 맞는 거죠?
4: 예, 맞아요. 시기적으로 그때쯤 거예요, 아마.
0: 예,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2: 예. 어머니 얼굴 빨개지시는 거 여기서 보여요. 느껴져요, 목소리에서. 어떻게 가을 동안 얘기하다가.
0: 아니, 근데 뭐 이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2: 아니, 맞아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0: 아,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사장님. 서령 잘 먹었어, 서령.
0: 아, 서령아, 이거.
2: 네, 제가 결제를 또 하고 오면 될
0: 것 같아요. 그래, 아이고. 월드컵 베이비.
2: 맞아요, 이게?
3: 아주 좋아요.
1: 맞아.
2: 결제 좀, 예.
1: 이게 맞아.
3: 오, 멋있다.
1: 이거 봐, 이거 봐. 보따리 이거 봐봐요, 이거. 보따리, 보따리.
0: 이 뭔데,
2: 보따리?
0: 이거?
2: 그거 뭔데요?
0: 아, 감 아이가 감.
1: 아니 아, 옛날에 아, 여기가 이제 그 실향민 마을
0: 급하게 그냥 필요한
1: 그러니까
0: 거
1: 막
0: 맞게 어, 챙겨
1: 피난 오면서 막 오느라고 이렇게
0: 이거 보따리 내 거거든 이거 보따리래 이게
1: 들어봐
2: 이렇게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0: 좀 들고 갈게
2: 들고 가요 어어어
0: 이 정도면 피난 못 가겠다
2: 거기 나가 피난 가다 뭐예요?
0: 전쟁통 속에
1: 도망가는
2: Could you explain in English?
0: Yeah. North Korea, South Korea.
2: Okay.
1: 뭐?
0: 바방방방방! 바방방방방!
1: 오! 오!
0: Run, run, run. Very fast. Okay. Okay, understand?
2: No.
0: 야, 잘 살리나?
1: 누가 봐,
0: 누가 봐, 이건 알아들었다. 에이.
1: No.
0: 이거는 진짜 no. 미국 본토에 가와도 알아들었다. 아유. 그러면 강원도
1: 뭐 아니야?
0: 속초 말로 하면 해줘.
1: 전쟁이 났어요. 짐을 빨리 싸가지고 있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거야.
2: 네.
1: 어, 짐을 싸느라고 이렇게 싼 거예요.
2: 아, 오케이.
0: 아, 영어 강원도 하는데 강원도 말 다르던데.
1: 강원도 사람이네.
2: 역시 한국말 나네요. 아,
1: 여기 아바이 마을이니까 아바이 불러야지.
2: 아바이.
1: 아저씨는 아바이고
0: 아바이.
1: 아줌마는 아마이.
2: 아, 네.
1: 어,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바이 마을 찾아오시느라고 고생은 안 하셨을까요?
1: 네, 아무 고생 없었습니다.
0: 아니,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
5: 우리 아바이 마을에 있는 실향민들 그런 환경과 건물을 예술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0: 아~
5: 예.
0: 그럼 여기 뭐라 불러요? 해설사님?
5: 마을 지킴이로,
0: 아~
5: 예, 아바이 마을 지킴이로 부르는 거를 아~ 오히려 지킴. 더 선호를 하고.
0: 그러면 우리

0: 키미 어머니도 실향민.
1: 그렇죠. 저가 2세. 저는 거죠? 2세고 저희 엄마는 1.5세대. 아. 네, 저희가 1세대라고 하면 18세 이상 되시죠. 왜냐하면 그 이북에서 어느 정도의 문화를 느끼고 어디 와서 얘기할 정도 되는 사람을 1세대라 그러고 1.5세대라고 하면 엄마 손에 끌려서 내려온 18세 이전에 내려오신 분을 1.5세대.
0: 여기서 태어난 게?
1: 태어난 게 저희들 2세대. 아. 예.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진은 1952년도에서부터 54년도 사이에 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던 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자료 사진으로 너무 많이 남겨 있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건너편에 있는 저런 백사장에 있는 그런 게.
2: 아, 여기서 이건 아바이 말 같네요.
1: 네, 네.

0: 여기 이제 걷는 곳이 네. 전에는 예전에는 여기가 전부 다 사구였어요. 백사장. 예, 네, 백사장에서 실향민들이 정착하게 된 게 제일 큰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백사장. 주인이 없는 땅에서 누구든지 집을 지을 수 있었고 두 번째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함경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어부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그래 여기 오면은 정착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세 번째가 고향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다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머무른 게 70년 세월입니다. 아...
1: 예. 근데 왜 아바이 마을이라고 했어요?
2: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네. 처음부터.
0: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1: 갑자기요?
0: 네, 갑자기. 아. 네, 예. 아바이 마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투리가 어느 지역의 사투리일까요?
1: 정답! 정답!
0: 아우, 안 돼.
1: 상경.
0: 안 돼. 정...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1: 정답!
0: 아, 정답!
1: 함경도!
0: 네, 정답!
1: 함경도!
0: 네, 정답!
1: 난 빠지네. 나는 속초랑 안 맞다. 나는 안 할란다. 아, 이거는 좀 너무 맞아요. 세네.
0: 아, 이랬던 거는 네. 이게 아바이 마을 했던 게 아바이 뭐 어떻게 오늘 작업 잘 했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바이가 되다 보니까 아 그래 속초 거기 가면 아바이 소리가 많이 나니까 아바이 마을. 아.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1: 어 골목길이네요.
0: 네 여기가 골목길이에요.
2: 우와 이쁘다.
0: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백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벽면을 흰색으로 해서 처음에 발걸음을 이제 이북 피난민들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무신으로 했는데 아.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 좀 예쁜 거 좀 그려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꽃이나 그릴까요? 해가지고 꽃을 그렸어요.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꽃을 그렸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 아, 그렇죠.

0: 이쪽으로 오시면 진정으로 이 아바이 마을에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피난을 왔는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또 벽화가 이렇게 준비가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벽화에 보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1: 네. 네.
0: 내려오는 것 치고는 되게 단촐하게 내려왔죠.
1: 네.
0: 그러니까 내려올 때는 금방 올라가겠다는 생각으로 가족 단위로 많이 내려왔다는 거.
1: 진짜요?
2: 장은혜, 이게 그 동네 자체 골목길이 정겹네요.
0: 네,
3: 아,
0: 네.
3: 맞아요.
0: 네, 네.
1: 분위기 좋아.
4: 제가 여기 살았습니다, 어릴 때. 이 동네.
0: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움막촌, 아까 우리가 사진에 보셨듯이 요렇게 움막촌에 요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백사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 네.
0: 그러다 보니까 골재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서 저거를 주워오든지 캐가지고 왔을까요? 이것도 퀴즈에 하나 넣죠, 뭐.
2: 정답!
0: 네, 말씀해 주세요.
2: 설악산!
0: 네, 땡입니다.
2: 설악산 아니야?
4: 저걸요?
1: 이걸 어떻게... 산에다가...
2: 정답!
0: 네!
2: 바다에 떠내려온 거!
0: 정답, 정답!
2: 정답!
1: 이야!
0: 네, 맞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밀려오는 나무 같은 거는 골재를 주워다가 널판지나 이렇게 대고 그 벽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면 바람막이가 필요한데 그 바람막이는 미군 부대에서 시뮬레이션 박스 그게 방수가 잘 돼서 그거 주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람막이 하고 그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가진 피난민들이 와서 열정적으로 또 우리를 키워내고 또 여기서 자립을 했다는 거. 네네.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덕장하던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로 오셔서 또 옛날에는 이랬구나라는 모습을 또 한번 또 보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어머니 오늘 또 우리 동네에 계신 또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어머님.
6: 우리 저 제 친구 외할머니예요.
2: 아, 진짜?
6: 제 친구 외할머니.
2: 예, 예, 예.
7: 요만할 때 봤거든.
6: 맞아.
0: 그렇게 앉아서.
2: 어, 좀 앉아, 앉아.
0: 예, 예.
2: 홍대 씨가 안으로 좀.
6: 제가 안 들어갈까?
2: 예. 아니, 누군지 좀 제대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6: 저희 이제 제 친구 있어요.
2: 예.
6: 외할머니고.
2: 예.
6: 근데 또 그 친구가 제 외가로 6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사돈 할머니도 되고 외할머니도 되고.
2: 이게 뭐 집안 방송이에요?
6: 그러니까요.
2: 적당히 하세요.
6: 재민이네 할머니.
7: 또 후배야.
6: 맞아요.
7: 학교 후배야.
6: 예, 예.
7: 여기도 후배고.
6: 예.
2: 어머니는 그 고향이 막 좀 한 번씩 그 떠오르거나 막 그립진 않아요?
6: 어디세요? 어디시세요?
7: 저는 통천이고 아버지는 북한에서 역장을 하셨고 기차 역장. 할머니 애가집은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가 흥남부두에 저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말하자면 아가리 함대. 아가리 함대.
6: 아가리 함대.
7: 그 어마어마한 실험들이
2: 아가리 함대.
0: LSD선인데 그래서 어른들이 잘 모르니까 입이 입구가 앞에서 벌어지니까 그거를 이북말로 하면 입을 아가리니까
6: 아가리 함대.
0: 아가리 함대.
7: 그래서 우리들의 표에는 아가리 함대에 17만 명인가 2만 명인가 그 배를 타는 데는 배 옆에 이게 구불 같은 사다리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고 아기를 금방 놓을 수 있는 엄마도 있고 갓난 아기도 있고 살기 위해서는 형제 부모도 없어 내가 먼저 올라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 배에 한번 상상을 해봐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밀리고 밀리고 그래서 타고
2: 그걸 흥남부두에서
7: 예
8: 할머니 저 그거 궁금해요 여기 처음 오셨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혹시?
7: 네 허벌판이었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요만했는데 먹을 것도 없었지 비가 오니 비를 피할 곳도 없었지 집도 없고 허벌판에 이렇게 오늘처럼 소나기가 오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야.
6: 비 오고 이런 날에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문 열어놓고 비를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이북 생각하시겠죠. 고향 생각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세요. 군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7: 삐띠리리띠리 들리들리띠리리리리리리리 이리 아이고 내 딸이 봉삼아 니 어디 갔다가 왔니 니 어디 갔다가 왔니 들리들리띠리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들이 붙잡혀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무서워서 뭐 아이고 이런 소리도 못하고 그냥 리뜨리 리뜨르러 갔다가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이 요 대목이 막 울면서 정말 애틋하게 저도 이걸 하면은 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본을 조금 했어요. 지금은
6: 왜
7: 이렇게
6: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0: 있어? 근데 우리 이래미가
1: 그냥
0: 어떤 마음이야? 왜 울어?
1: 상상했어요.
2: 상상해요. 고마워요.
0: 어떤
2: 네, 맞아요. 있어요?
1: 그냥 그 집 안에서 밖에 못 나가고 안에서 숨어서, 혼자서 숨어서 막 슬퍼.
2: 맞아. 이거를 하면은 너무 서글퍼서 우리도 이렇게 요만한 물장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놓고 바가지 밑에다가 숟가락을 놓고 이렇게,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불러요. 리띠리리띠리 들레들리띠리리리리리 이러다가 아들이 군인을 가니까 아유 내 딸이 봉사 아유 내 딸이 아들아 아니 아니
0: 저 아까 진짜 웃으시는 줄 알고
2: 이렇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 노래는 이렇게 애절하게
3: 이렇게 아니,
0: 애절하게 어머니 하는 거는 맞는데 네, 그렇죠. 어머니 근데 연기도 잘하시는 거 같아요. 난 진짜
4: 근데 우리 동네 여기 청어도 네. 엄마들이 연기 다 잘해요.
0: 아니 그럼
4: 이렇게 연기도 잘하세요.
0: 혼나자 말자 팍 들어가 아, 이렇게 네. 하는 너 할머니 우는데 내가 안 우는거 내가 좀 미안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 연기를 다시 한번 그 띠띠리 그 다시
2: 아내딸이내딸이끝
0: 대한민국의 울음 연기는 어머니가 1등이네. 내가 이제 연기라 했지만 그만큼 이제 그 속에 애안이 있으니까. 야. 근데 나는 오늘 뭐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 통해서 사실 이 그 우리가 몰랐던 그 세부적인 좀 역사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더 우리 이름이하고 서령이도 오면 한번 들리겠습니다.
2: 우리 여기 신승태.
0: 예.
5: 만 오면 될 것 같아요.
6: 네, 만 오면 될 것 같아요.
0: 저기 우리 고향도 한번 가자. 이거 뭐 돌아올 수 못 살겠네. 야, 여기 또 어디예요?
7: 여기는요, 네. 대포항입니다.
0: 아...
7: 대포항 무조건 먹으러 온 거야?
6: 네,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5: 근데 뭐 먹어요?
7: 우리 이제 뭐 시키는 거 먹어야
0: 돼. 아니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요게 중요한 거지, 돈이.
8: 자, 저희가 그 용돈
0: 야, 맞다, 드릴게요. 준비했어.
6: 어머. 어, 용돈.
7: 어떤 아, 거? 이것도 근데 다 다르다, 또.
6: 뜨거운 거, 뜨거운 거.
7: 나 근데 이런 거 진짜. 나 진짜 못해.
6: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먹어 볼게요.
8: 아주 공개하지 마세요.
2: 아, 참.
8: 아, 보지 마야지.
7: 아, 보지 마!
6: 네.
7: 야, 나는 무슨 편지 같아. 느낌이. 이 돈이 아닌 것 같아.
0: 예능의 국룰상 마지막 게 최저 금액일 수는 없어. 예능의 국룰이야, 이거는. 어, 이거는 국룰이야.
7: 아, 좀 얇다. 왜? 왜?
6: 진짜? 5천?
7: 야, 5천 시켜 먹지.
6: 와,
7: 시켜 먹어.
0: 뭐? 먹을 수 있어?
7: 튀김
0: 먹을 수 있어?
7: 먹을 수 있어.
6: 아, 그래요? 아, 진짜?
2: 마키아 또야.
6: 진짜 대박인가 봐요.
7: 9만 원인가 봐.
6: 어떡해? 어떡해? 진짜 어떡해? 뻑. 아.
7: 둘이 5천 원, 1천 원 가지고. 야, 근데 5천 원이 제일 빚 많은 걸 수도 있어.
6: 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7: 나 너무 떨려.
0: 아니, 만 원, 5만 원 있을 것 같아.
6: 그러니까.
7: 야, 너 좋겠다.
6: 왜? 어떻게?
0: 5만 원이야? 너 만 원이야?
6: 아니, 나 너무 좋겠다고 하시는데? 뭐지?
7: 아...
6: 뭐야, 오빠? 우와! 대박!
5: 2만 원!
6: 좋은데? My turn.
7: 둘이 아까 뭐 뜯어
6: 뭘까요? 아, 참. 슬퍼하지 마요.
7: 야, 5만 원이겠지.
6: 아니요. 만 원. 오!
0: 아, 맥스가 2만 원이야?
7: 이게 뻥인 것 같아, 속이.
0: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내가. 같이 먹어도 돼요?
8: 알아서도 하세요.
0: 아, 같이 알아서 합니다. 아, 같이 먹어도 돼요?
6: 저는 쉐어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아서.
7: 갈게요.
5: 일단은 저랑 음식을 쉐어하고 싶어요.
7: 저는 갈게요.
0: 아니, 아니, 아니.
5: 말도 안 들어요.
6: 그동안.
5: 안 들어요.
6: 알겠어요. 아니.
7: 잠깐만요, 돈 터치.
6: 잘 보여야 돼. 어, 맞아. 우리, 아, 이제들끼리.
7: 아니야, 근데 나 5천 원 먹을 수 있어. 아, 나 이거 뭐 먹어?
6: 누가 있으니?
0: 어? 아, 일단 가서 시세를 한번 봅시다, 시세를. 몇 분이랬지? 몇 분? 20분. 아, 근데 돈이 없는데.
6: 3천!
0: 야! 야, 붙어도 왜 일곱 분이야? 절로 붙어라. 아니, 여기가 아니라, 너 지금 잘못 찾았어.
3: 아니, 아니라, 어. 뭐, 보니까, 뭐, 유통해지고 뭐,
0: 아니라니까. 아, 얘도 좀 멍청하다니까. 아니야, 아니, 만원 이만 원한테 붙어야지, 오천 원한테 붙어 못하냐.
3: 분명 날 안 받아줄 것 같아서 그래요.
0: 아니, 아니야. 아니, 내가 여유 있으면.
3: 이래머니한테 손을 이렇게 뻗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래머니가 가네.
0: 아니,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그러면 작전을 좀 짜자고. 너가 노래를 한 두 곡 해라.
3: 어? 그래요?
0: 이 우리의 그 능력, 재능을 파는 거지. 재능을 팔아서 쟤들의 있는 돈보다 더 받아오자고.
3: 돈을요?
0: 아니, 있는 쟤들 돈보다 우리가 더 받아. 아, 그러면 괜찮잖아, 재능 기부.
9: 아니, 여기 2만 원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너무 여유롭잖아요.
10: 그럼 우리도 떡고물 떨어지나요?
9: 우리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감독님. 다 같이 먹어야지. 여기에 이제 여기 생선구이집이 있어. 먹어, 먹어. 다 먹어야 돼.
4: 이거 어디로 한 거야?
6: 혹시 세트 메뉴 같은 거 있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여기 모듬 세트. 오케이. 12,000원. 왕수 두 개. 누드새우 두 개. 오징어 두 개.
11: 만 원에 해서 드릴까요?
6: 대게순살 두 개. 우와! 어머머. 아, 대박이요. 대박이요. 우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가져갈 거야? 내가 제일 많이 가져갈 거요.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이 먹고 싶으면 저한테 뭐 해줬으면 좋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우, 무겁다. 어우, 무겁다. 감사합니다.
9: 회를 빨리 사야 되는데, 회에서 회 먹을 거면.
6: 승재 아니, 오빠! 어? 오빠는 만 원으로 이만큼 음식을 살 수 있어요?
9: 주셨어? 야, 그건 안 돼.
6: 사랑의 힘이야.
9: 안 돼, 그건 안 되지.
6: 야, 이거 뭔데? 알아서 식혜도 있어, 봐봐요, 식혜.
9: 야, 오,
6: 그러니까, 그러니까.
9: 하나 먹어.
6: 어? 오! 그래요, 알았어. 오빠는 돈이 많아서 가능해.
9: 야, 뭐 먹고 싶어? 오빠 2만 원 있다.
6: 아싸!
9: 야, 가만해. 뭐, 베개야 뭐야?
6: 뭐 먹을까요?
9: 회야 뭐야? 먹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2: 여기다. 오징어 한 마리가 15,000원에 한 마리가
6: 네.
12: 두 마리 2만 원이 가는
13: 안 돼, 그러면 이 오징어 두 마리 갖고 누구 코에 붙여?
6: 아, 그래요?
12: 아니, 광어 한 마리 뜯는 게 안 빡빡다.
6: 광어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는 불가능일까요? 야. 3만 원이요?
13: 너 돈 다 썼지, 만 원.
6: 다 썼어요. 아,
13: 그러면 오징어 두 마리 먹는 게 낫겠다, 그치?
6: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멋있게.
13: 우와. 아니, 근데 이게 난 제일, 내가 2만 원 제일 비싼 거 받은 것 같은데 양은 제일 적은 것 같아. 설악산 단풍잎이 물기가 몇 번이며 짜자자자잔잔
9: 멍게 한 마리만 더 주세요.
13: 이게 뭐예요? 아, 뭐 노래 두 소절 했는데 멍게가 두 마리가 왔네요. 감사합니다.
6: 맞습니다.
9: 아, 네, 뽀글지.
6: 감사합니다.
0: 아이, 왜 이러노, 너. 아이,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살 게 많나.
9: 아니.
0: 와 이리 늦게 와. 아, 뭐 돈 많다고 뭐.
9: 근데
0: 뭐
9: 우리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거기서 우리가.
3: 저희 거기서 도착했어요.
0: 확실히 돈이 많으니까 많이 샀네.
3: 뭐예요? 와. 보여줄게요.
9: 둘이 합작이 했어?
0: 없는 애들끼리 합쳤지.
9: 우리 네. 한 팀으로
6: 난,
9: 먹어서 둘이?
6: 난 서린이 노래 불렀던 거 들었던 것 같은데?
0: 아, 맞아? 이제 속초 시민들이 원하니까 부르고 하는 네. 거지.
6: 그래?
0: 이제 그러면 그거 뭐야, 이래미가 산 거는 이래미가 먹고 승태가 산 거는 승태가 먹고 우리 둘은 우리 둘이 먹고 네. 이래 된 거다.
6: 누가 그래요?
9: 왜? 우리 같이 먹어도 되잖아.
0: 아, 같이 먹어도 돼?
6: 같이 먹어도 돼.
0: 너희 뭐 한 팀이야, 뭐야?
9: 아니, 그 한 팀이라기보다.
0: 아니, 너희가 아까 사실 우리를 거의 뭐 버리듯이 가길래 난 좀 서운했어.
9: 아니, 우리도 같이 안 갔어. 따로 갔어.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둘을 아예 버리더라.
9: 나는 내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도 회 같은 걸 살 수 있잖아. 아. 빨리 회를 떠서 맛있는 걸 먹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빨리 갔지.
6: 저는
0: 그러면 일단 가면 2만 원부터 한번 까자. 2만 원부터.
6: 좋아요.
0: 와. 와,
4: 오징어에 맞네.
3: 살아있어.
4: 그러니까 우리 오징어 봐봐, 여기 막 붙어.
0: 오징어 해 조금 살짝 이게 마음 가는데. 야, 확실히 2만 원 다르네.
3: 다르네요, 상이 다르네. 다르네.
9: 그럼.
6: 만 원은?
4: 얘는 봐봐,
0: 붓다리 붓다리. 만 원인데 너무 많다.
6: 원래 만 원에 다 2개씩 주시는데 제가 이제 이름의 그 능력 그리고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0: 일단은 집안 잔치하겠다.
6: 그러니까. 고구마 튀김. 새우튀김 여러 가지 오징어, 사이즈들 오징어 튀김 잔뜩.
9: 얘는 어디서 사기치고 왔네.

0: 보여.
1: 스쿠르트 좋아하십니까?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2: 갑자기 물어보는 그런 건 어떻게 할 말이 없는데.
3: 아니면은 제가 모두 다 아실 만한 노래 불러드릴게요.
1: 아, 모두 네, 알 만한
3: 모두 노래. 알 만한 노래.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4: 내가 전화할 땐 늦어도 10분 내로.
5: 남는 거 조금 없나?
6: 남는 거 아 줄 수 있지.
5: 조금만
6: 사인 한번 해주고 가면
5: 아
4: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1: 버리는 거 조금만 이제 떨어지죠. 예.
3: 어머 세상에.
1: 돈 1,000원 이제 남았는데 네. 네, 마지막 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1,000원 가지고 될 게 아닌데 큰일 났네.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한 요 정도 사왔다. 아 자 이게 좀 공유해 드립니다.
7: 알겠습니다. 우리도 드릴게요.
1: 네, 앞접시 하나 주세요.
0: 야 오징어에 근데 진짜 맛있다.
5: 와 오징어 잘 샀다.
3: 식감이 최고다.
1: 아침부터 뭐 우리가 속초를 거의 이 정도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돌아본 거 아닙니까?
8: 그럼요. 다 같이 오늘 속초에 와서 또 기분 좋게 놀아줘가지고 제가 너무 좋고 뿌듯하네요. 사실 속초 시장님도 아닌데 뭐 그래 속초 시장님 같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속초를 찾아주셔서
7: 우리가 감사해요.
3: 네 저희가 진짜 더 스트레스도 확 풀렸고
1: 조금 더 깊숙이 소심의 자세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8: 예예. 예.
1: 그래서 속초.
7: 아.
8: 뭐 너무 알아들었어.
7: 왜 나만 알아들었지?
8: 나 못 알아들었어.
1: 속까지 이제 쳐다보는
8: 아,
1: 초심으로 쳐다보는 속초.
7: 아, 속초에 속이 촉촉하는 도시.
1: 어? 어.
7: 속초.
1: 어. 저는 속초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 갑자기요? 왜 말을 바꾸세요?
7: 아, 또.
1: 오빠 속초 하려고. 속이 촉촉한 도시.
7: 아,
1: 속초. 예, 여러분들 정말 아름다운 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속초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7: 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했어요. 예뻐요.
8: 우와.
7: 처음으로 우리 이렇게 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0: 이순신 장군.
9: 정답.
10: 천국.
9: 정답.
7: 대박. 멋있었어요.
0: 야 새끼야. 양상국 새끼야. 양상국 새끼야.
1: 이거 나 흔들지 마. 나 이거 나야 돼.
0: 진짜 무서워.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서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수장마 질러라 안서산 가문구리
1: 그렇다면 오지 중의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반 차려놓게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삐딱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코딩을 몰라도 국민이 일상 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의 AI, 대웅터에서 배우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라운지에서 현장 실증하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대응부터 개발, 창업까지 한 번에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0: 안녕하세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박은영입니다. 굿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의뢰인 동시에 삶의 어려움과 슬픔을 풀고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장인데요. 서울시 무용단이 굿이 지닌 치유와 해방의 의미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낸 새로운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무용단의 신작 무감서기 준비했는데요. 무감서기는 서울굿 막바지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즉흥적으로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무대에는 작곡가 이하늘이와 무용수 김우간, 소리꾼 김율희와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또 은밀하게 위대하게의 영화감독 장철수가 참여해 음악과 춤, 소리와 미디어 아트로 굿을 통한 치유의 과정을 생생하게 펼쳐냈는데요. 상처와 아픔을 떨치고 치유와 해방으로 나아가는 여정, 서울시 무용단의 무감서기 지금 만나보시죠.
1: 서울시 무용단이 4년 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신작 다섯 빛깔 눈물로 풀어내는 정화와 치유의 굿 음악, 춤, 소리로 펼치는 서울굿의 절정 무감서기 2022년 서울시 무용단이 선보인 창작무용 일무 종묘제례학 의식무인 일무를 재해석해 무용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배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 창작자상을 받은 작품이죠.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 무용단이 일무 발표 이후 4년 만에 대극장 규모의 신작 무감서기를 선보였습니다. 무감서기는 서울굿이 끝날 즈음에 굿을 의뢰한 사람이 무녀의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자신의 복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2: 저희가 서울굿 안에 있었던 무감서기를 선택하게 된 과정이 각자 다 힘든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태도와 정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과정이 무감서기가 아닌가.
1: 무감서기는 신과 인간을 잇는 오방색을 흙, 황, 청, 적, 백의 눈물로 풀어냈습니다. 먼저 몸에 새겨진 불안과 고통을 보여주는 흙의 눈물에서는 얼굴을 가린 무용수들이 바닥을 기며 고통을 표현합니다.

0: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을 연출한 장철수 감독은 미디어 아트를 맡아 현실과 의례, 기억과 감정의 교차를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냈는데요.
1: 다른 데는 없고 서울 구세만 있다고 하는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어떤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고요. 그동안의 어떤 그런 그 추상적인 이미지 영상에서 벗어나서 시네마틱 콜라보를 도입하는 것은 가장 이곳의 본질에 응답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내면의 억눌린 감정을 강렬하게 분출하는 적의 눈물. 현란한 몸짓에는 다시 타오르는 생명력을 담았습니다.

0: 무감석의 조한문은 무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한국 무용가 김우관이 맡았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의 감각을 풀어내는 자신만의 춤선으로 안무를 만들고 직접 무대에 올랐는데요.
1: 안무에서는 첫 장면 흙의 눈물 장면과 청의 눈물 장면 움직임 개발하는 것까지 참여했고요. 그리고 백의 눈물에서 이제 솔리스트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풀이 조금 기반으로 움직임 리서치하면서 여기에서는 가장 지금 흙, 황, 청, 적 이 단계를 거쳐서 가장 깨끗해진 상태, 뭔가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약간 초월자적인 그런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좀 상상하면서 제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0: 상처와 슬픔,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며 내면의 고통을 비워내자 비로소 평온함에 도달합니다.

0: 백의 눈물에서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 김유리가 작창과 소리를 맡아 치유의 순간을 소리로 풀어냈습니다.
1: 이 백의 눈물 부분을 작창을 하고 고민할 때는 가장 스스로 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 그런 고통에서 좀 멀어지는 그 순간들을 저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봤을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해 보았

0: 무감석의 의상은 무용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서 독창적인 한복을 선보여온 민천홍 의상 디자이너가 맡았습니다. 오방색과 지전, 서리설경 등 구세 요소를 활용해 무감석의 다섯 가지 색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는데요.
1: 이 다섯 가지 눈물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득 떠오는 결론이 이 모든 컬러를 품어 안자라는 생각을 하고 다섯 겹의 의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다섯 겹의 의상이야말로 이 장면에 따라 펼쳐지는 눈물의 이야기를 품어 안아서 무감석이를 위한 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0: 무감석의 즉흥성과 구세 장엄함이 어우러진 절정, 무감석이. 오방색의 움직임이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45명의 무용수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쏟아내며 공동체의 에너지를 가득 펼쳐놓습니다.
2: 나 스스로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이 문제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어떤 정신과 태도, 그런 것이 우리 조상들 무감석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공감하고 싶었어요.
1: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이 무감석이가 많은 분들에게 스스로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0: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하나의 여정으로 재탄생한 구. 전통의례의 춤 사이에 오늘의 감각을 더한 무감석이가 펼쳐갈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해봅니다.
3: 네, 홀로 무대를 꽉 채우는 동무의 에너지부터 무려 45명의 무용수가 펼치는 군무까지,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지나 깨달음과 희망, 마침내 해방으로 나아가는 감정의 여정을 함께 느끼고 또 전율하게 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음악으로 주목받는 작곡가 이하늘이는 무감석이를 통해 처음으로 무용음악을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무용수들은 처음엔 그의 음악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낯섦에서 새로운 움직임과 감각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무, 스피드, 미메시스까지 전통 음악과 춤을 새롭게 풀어내는 서울시 무용단. 앞으로도 다채로운 무대를 꾸준히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인사이드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그야말로 인공지능의 시대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텍스트 하나로 영상과 음악이 뚝딱 만들어지고 기술이 인간의 지성과 예술적 영역까지 넘나드는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이미 반세기 전에 내다본 예술가가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인데요. 백남준은 기술과 인간을 따로 떼어놓고 바라보기보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고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올해는 백남준이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가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해 백남준 아트센터가 그의 이름을 내건 첫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을 열었는데요. 주제는 백남준의 행성 Waiting for UFO로 그가 평생 상상했던 우주와 미래와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두 개의 전시, 별, 괴, 달들도 동시에 개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해 백남준의 우주관을 오늘날의 기술과 예술로 연결했습니다. 기술과 인간, 우주와 지구의 연결을 꿈꾸었던 백남준의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4: 인간과 기술의 미래를 전망한 미디어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백남준의 미디어 오디세이. 서거 20주기, 다시 열리는 백남준의 우주를 찾아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올해 그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제1회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이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백남준은 일찍이 미디어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오늘날을 예견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그의 시선을 동시대와 연결해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자 합니다.
5: 백남준의 예술 정신과 백남준이 가지고 있는 예술의 레거시를 동시대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남준은 사실은 스스로 혼자만 존재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 관람객들,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페스티벌 형태로 이렇게 열린 플랫폼 형식을 만들면 더 많은 예술들이 살아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남준 미디어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4: 이번 페스티벌엔 전시 외에도 퍼포먼스, 기술 시연 워크숍, 관객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열렸는데요. 특히 음악, 라이브 코딩, 굿 등 백남준의 우주적 세계관을 동시대적으로 풀어낸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년 2월 14일까지 열리는 전시 별, 괴에서는 백남준의 독창적 우주관과 동양 사상을 담은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6: 여기에서 별이라는 의미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시선을 확장했던 백남준 선생님의 사유의 스케일을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고요. 괴라는 주역의 기호를 통해 그 넓어진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으로 읽어보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4: 백남준에게 우주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1990년작 비너스는 위성 안테나를 중심으로 모니터 24개를 바람개비처럼 배치했습니다. 반구 표면엔 천의 무봉, 황녀, 복부인 등 여성을 뜻하는 한자를 적었는데요. 이는 인간의 삶과 맞닿은 그의 우주관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 백남준은 이를 8인치 모니터의 전자신호와 이미지로 우리들의 눈앞에 불러왔습니다. 높이 5m 대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엔 시공을 가로지르는 백남준의 상상력이 담겨 있습니다. 중국 타이캉 아트뮤지엄 소장품으로 국내 첫 공개작인데요. 13인치 TV 36대엔 불상과 악보, 공상과학 이미지가 교차하고 꼭대기엔 19세기 석조 불두가 놓여 있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합니다.
6: 백남준에게 우주란 어떠한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를 확장하고 인간의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매개, 로 사용해 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보시면 단지 천체나 행성의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전자 이미지, 그리고 동양의 한자, 그리고 한글 등의 기호들이 층층이 다층적으로 겹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 위성으로 전 세계가 이미지와 경험을 공유하는 세상을 꿈꾼 백남준. 21대의 모니터로 만든 지구본이 전 지구를 연결하는 그의 예술 철학을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미디어의 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서양의 기술과 동양의 철학을 함께 담았던 백남준. 이번 전시에서 그의 동양적 우주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6: 이전 섹션이 별, 괴 전시에 별을 의미하는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면 이번 섹션은 그 주역의 사유인 괴를 담은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괴란 백남준 선생님이 1960년대부터 탐독하셨던 동양의 사유를 전시에 적용하는 출발점 격인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TV 부처는 동양의 지혜를 상징하는 부처가 실시간 화면 속 자신을 바라보는 작품입니다. 화면 속 자신이 가상인지 실제인지부터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행위가 성찰인지 자기애인지 우리 현대인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집니다. TV 앞에 나무로 깎은 토끼가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는 달을 보며 꿈과 상상력을 키워왔는데요. 달은 인류 최초의 텔레비전이다. 백남준이 남긴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달을 보며 무한한 상상력을 더해갑니다. 레이저 디스크의 실크스크린과 구형 TV 진공관을 결합한 이 작품은 동양의 별자리인 28수와 고전인 주역에서 영감을 얻었는데요. 별과 괴로 세상을 읽어내던 과거와 현대의 영상 기술이 만난 작품입니다.
1: 이번 1990년대 작품의 동양적 사유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화되고 그 축적되다가 이제 문자로서 등장하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동양의 천문학이나 아니면 오래된 주역의 사유들을 이제 겹쳐놓거나 드로잉 하신 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작하실 당시에 가장 최신의 매체였던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 위에 겹쳐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동양의 기호와 그 다음에 현대의 레이저 디스크라는 매체를 겹쳐놓은 백남준 선생님의 작업 방식이 보여집니다.
0: 지난 10월 4일까지 열린 2층 달들에서는 백남준뿐 아니라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했는데요. 나노필름으로 우주에 충만한 생명력을 표현한 이지연 작가의 얼룩 무지개 숲과 깜빡이는 픽셀의 움직임으로 우주 풍경을 표현한 김덕희 작가의 부분 일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남준이 1993년 선보인 작품 거북은 166대의 모니터를 거북 형상으로 배열했는데요. 과거 영적 존재로 숭배받은 거북과 현재의 영상 기술이 만났습니다. 이 작품만을 위한 전용 전망대에서 그가 만든 우주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2: 많은 동시대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백남준이 했던 것처럼 다양한 퍼포먼스도 벌이고 음악에 있어서도 장르도 넓히고 다양한 영역들의 예술들이 함께 여기서 실험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이끌어내서 미래의 예술들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별과 행성, 위성으로 이어진 백남준의 우주. 그의 우주에서 기술은 예술이, 예술은 다시 질문이 됩니다. AI 시대, 반세기 앞을 내다본 백남준의 질문을 만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3: 백남준의 1990년대 행성 작업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별괴에서는 5m에 달하는 대형 설치작, 가상의 금성으로 가는 로켓선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으니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브라운관 속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품 TV 부처는 스마트폰과 SNS로 늘 자신을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 흥미롭습니다. 비너스, 시리우스, 역경 등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백남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백남준의 행성 전시 별괴는 내년 2월 14일까지 경기 용인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계속되니까요. 백남준의 우주로 함께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창극의 해악과 흥 그리고 우리 소리의 생동감을 젊은 감각으로 전해주는 소리꾼이 있습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인 김수인인데요. 지난 9월 4년 만에 돌아온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에서 젊고 발랄한 새로운 토자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창극과 방송 등 활동을 더욱더 넓혀가는 젊은 소리꾼 국립창극단 단원 김

0: 김수인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인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요.
0: 그러니까요. 우리 국악의 날.
1: 맞아요.
0: 그때 우리 맞습니다. 같이 MC를 봤었었죠.
1: 네. 제가 네. 그때는 진행자로 왔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초대돼서 오니까 네. 기분이 더 묘합니다.
0: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김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계속 저희가 수인 씨의 근황을 네네. 이렇게 전하긴 했어요.
1: 아 맞아요. 그래도 저도 올해... 봤어요.
0: 어 보셨어요?
1: 네네.
0: 오, 올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이후로 근황 좀 그래도 얘기해주세요.
1: 정말 이번 연 한 해가 정말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은 큰 작품에 좀 주인공을 맡는 작품들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6월에 효명이라는 작품에서 또 주인공을 맡았었고 네. 또 지금 하고 있는 귀토에서도 네. 또 주인공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주인공의 주인공만 거듭한 예 그래서인지 지난번 만났을 때부터 살이 조금 빠진 것 같은
1: 제가 그 귀토라는 작품이 다이어트 창극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0: 왜요?
1: 그 토끼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네. 굴러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창극단에 입단한 이후로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작품이 이 귀토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0: 확실히 효명과는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1: 네, 그렇죠? 효명은 뭔가 또 점잖해야 되지만 토끼는 굉장히 또 발랄해야 되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다이어트가 많이 되었습니다.
0: 아니 저희가 이제 이 작품을 VCR로 소개를 하기도 했었어요. 지난 9월 국립창극단의 창극 귀토 에서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다 전해드렸고 사실 이 작품이 이제 4년 만에 네. 돌아온 거고 또 주인공 토자 역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잘해야겠다 욕심도 나고 여러 가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1: 사실은 이 귀토라는 작품에 이제 제가 했던 토자 역할을 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인 우리 김준수 씨가 했었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 잘해놓고 가서 제가 그만큼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준수 형의 빈자리를 채우는 또 새로운 인물로서 자리 매김해야 한다는 또 사명감도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또 무대에 올라서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연기하고 소리했던 것 같습니다.
0: 근데 또 준수 씨의 어떤 토자 이미지와 또 수인 씨가 하는 토자의 어떤 캐릭터와 굉장히 다르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아 나는 조금 다르고 나만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점을 더 연구하고 신경 썼다 그런 게 있을까요?
1: 사실 이 어떤 인물이 다른 배우가 해놓고 간 작품을 이어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똑같아도 안 되고
0: 그렇지.
1: 그거를 답습해서 똑같이 하면은 또 저만의 개성이 또 사라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앞전에 했던 이제 우리 준수 선배가 했던 포자를 쭉 보니까 너무 네. 귀엽더라고요. 발랄하고 아주 막 이렇게 볼 한번 꼬집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네. 또 제가 이 토끼 옷을 입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또 어울릴까라고 했을 때 전 좀 까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준수 토자가 굉장히 활발하고 귀여웠다면 저는 이제 거기다가 까칠함을 좀 한 스푼 더해서 좀 별주부를 울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강한 척하지만 일명 센 척하지만 네. 속은 되게 또 여린 약간 그런 토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0: 아니 수인 씨의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어머 이분이 요즘 이렇게 바쁘구나 인기가 최고구나 이렇게 여기저기서 부르는 곳이 많구나 네. 싶었던 게 매년 여름 네.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여우락 페스티벌
1: 아, 맞습니다.
0: 올해 거기에 이제 또 나가셨잖아요. 네네.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와 함께 무대를 섰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또 매년 예술 감독님을 모시기 때문에 가수 이한철 씨
1: 네,
0: 또
1: 맞습니다.
0: 오셨었고 또 음악 감독은 국립창극단 단원이었던
1: 유태평양
0: 씨가 맡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비하인드 아. 섭외를 어떤 식으로 하냐.
1: 네네네.
0: 일단 친한 분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너 꼭 나와야 된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어요. 너무 네네네. 바빠서 처음엔 약간 고사를 하셨다면서요.
1: 사실은 이제 그 여우락을 준비해야 됐었을 기간이 네. 제가 이제 주인공을 맡았던 효명, 효명 작품이 끝난 직후다 보니까
0: 네.
1: 이거를 내가 곡들을 만들고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먼저 있었죠.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 것 같지 않나.

0: 싶었는데 이제 우리 평양 감독님이 계속 네. 전화해서 너랑 정말 잘 어울리는 팀이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권유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그 권유가 저한테는 굉장한 네. 보약이 되었습니다.
1: 어, 보약이 됐어요?
0: 네네.
1: 아니 태평양 씨 입장에서는 일단 섭외를 막 너 진짜 꼭 해야 되고 넌 잘할 수 있어 한 다음에 이제 막상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나몰라라 했다고.
0: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이니까 네. 형 그럼 나 진짜 많이 도와줘야 돼요. 음악 만드는 데 있어서 형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하고 이제 라인업이 딱 정해지니까 네. 음악은 네가 만들어야지.
1: 나 몰라라 하고 화장실 근데, 들어갔다나 나왔다나 네, 이제 달라요. 네.
0: 근데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이번에 그 여우락 페스티벌을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라는 네. 팀과 장마라는 소재로 우리 전통 국악을 블루스에 입히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정말 평양 감독님 없었으면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머리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정말요?
0: 정말 음악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구나 우리 유태평양 음악 감독이.
1: 네.
0: 그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을 만들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늘 전화를 하면 녹음한 거 보내봐. 들어보고 피드백 줄게. 그러면은 야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럼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1: 아 그래요?
0: 너무 정말 최고의 음악 감독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태평양 씨.
1: 아니 아까 보약 같다 이런 표현을 네네. 했는데 어떤 의미예요?
0: 사실 이 보약이라는 게 몸을 보호하는 약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몸에 도움이 되는 약이고 네. 저의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사실 이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가 국악하고 그렇게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 네,
1: 그렇죠.
0: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쓰는 음계가 국악도 오음계를 사용을 하는데 네. 블루스도 오음계를 사용하고 그래서 블루스가 어떤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위에 뭐 판소리 한 소재를 올리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음악적인 공부가 많이 됐고 또 몸으로 느끼는 네. 그 음악적인 그런 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었죠.
1: 정말 연예인 스케줄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었겠으나 음악적으로는 보약이 됐다.
0: 맞습니다.
1: 멋집니다. 아니 사실 이제 소리꾼 김수인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2023년도에는 팬텀싱어를 네.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결승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 바쁜 와중에 또 지난 6월에 팬콘서트도 열었다고요?
0: 네 맞아요.
1: 어떻게 뭉치게 된 거예요?
0: 저희가 사실 그 팬텀싱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말 날밤을 매일매일 새요.
1: 그래, 오디션 좀 그런 게 있죠.
0: 정말 날밤을 새고 또 그 한 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팀 간의 결속력
1: 네.
0: 그리고 단합력 이런 것들이 끈끈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 결승까지 가면 정말 이제 음악적 동지를 넘어서 그냥 진짜 가족이 되고 네. 형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어떤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보다는 좀 즐기시는 편인가 봐요.
0: 원래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이제 전통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라 그렇죠. 그런 거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웠었어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팬텀싱어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깼었고 또 이제 그 두려움을 깬 이제 그런 것들이 빛을 발했던 게 또 여우락 페스티벌이었고
1: 그렇군요.
0: 다 저한테 약이 되었습니다.
1: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큰 키에 잘생긴 외모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하잖아요.
0: 무슨 오해요?
1: 아니, 너무 이렇게 훤칠하니까 소리는 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임방울 국악제의 장원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소리꾼이고 정말 찐으로 우리 소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네. 스스로도 나는 소리꾼 김수인이다 라고 네. 말씀을 하실 정도로
0: 네.
1: 그 정도로 이제 일단 기본은 우리 소리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딱 확실하게
0: 네.
1: 자리 잡혀 있는데 어떻게 네네. 처음에 소리를 시작하게 됐죠?
0: 우선 저는 어머니께서 이제 인간문화재이시다 그렇죠. 보니까 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리 환경에서 커왔어요.
1: 네네. 조기교육?
0: 네, 조기교육. 네. 태교부터.
1: 태교부터.
0: 이제 소리로 했었는데
1: 네.
0: 그 소리가 이제

0: 사실 가족이 누군가가 같은 장르에 가면은 그렇죠. 가족 간의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소리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 이제 무용로를 했었고 가야금도 배웠었고 이제 여러 장르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의 근간은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가 가장 오래 했던 게 판소리이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도 판소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꾸준히 해왔던 네. 이 체득을 해왔던 이 소리가 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장르를 하던 창극을 하던 크로스오버 장르의 음악을 하던 네. 다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기본인 것 같아요.
1: 네. 자, 어머니 김선희 명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염금향 조통달 오정숙 명창에게 또 사사를 받으시고 네네. 인간문화재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간문화재이시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시절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워낙 그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 나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0: 사실은 제가 소리를 정말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은 군대를 다녀와서였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이제 대학을 가서까지도 진로에 대한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소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1: 네.
0: 내가 소리를 하면은 어떤 소리꾼이 되어 있을까? 늘 이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내왔었는데
1: 네.
0: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또 학교에 복학을 해서 이제 저희 지도교수님이신 이제 한승석 선생님께 소리를 정말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배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재능 그리고 이제 끼로 이제 잘 이제 이 소리를 운용을 했다면
1: 네.
0: 그 뭉쳐져 있던 소리를 하나하나 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정말 디테일하게 배웠던 시기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부터여서
1: 그렇군요.
0: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소리의 맛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섰죠. 아, 난 정말 소리꾼을 해야겠고 또 창극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아니 정말 유태평양 씨는 연출이나 기획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또 큰 작품을
0: 네, 맞습니다.
1: 도남문 국악단, 서울 도남문 국악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소리연애 라는
0: 네,
1: 작품을
0: 맞습니다.
1: 올리는데 첫 예술 감독으로 또 공연을 펼치게 되고 여기도 또 섭외를 당했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계속 전화하나 봐.
0: 네.
1: 수인아.
0: 하자. 너가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늘 얘기를 해줘서
1: 네.
0: 또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또 평양 선배는 저한테 굉장히 많은 또 기회를 주는 선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형이 시키는 거, 형이 이거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이제 다 하려고
1: 거절하고
0: 네.
1: 이번에
0: 그리고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괜히 감독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저한테는 영감이 되는 선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남문 국악당에서
1: 네.
0: 연극과 사랑에 빠진 소리라고 해서 소리 연애라는 작품으로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각 하나의 바탕을 맡아서
1: 네.
0: 이제 정말 연극적으로 소리를 풀어내는 어떻게 보면 1인극 형식의 전통 소리판을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평양 예술감독님을
1: 네.
0: 비롯하여 뭐 김보림 씨 그리고 저까지 이제 세 명의 소리꾼이 무대에 올라가죠.
1: 아 직접 태평양 씨도 올라가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예술감독도
0: 네,
1: 하고.
0: 개막작을 우리 태평양 선배가 하고 폐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1: 아, 어떤 작품을 하게 되나요?
0: 저는 이제 춘향가를 가지고 네 하게 되는데
1: 네.
0: 또 저의 주된 주력 바탕이 네. 또 춘향가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걸로 또 연극적으로 풀어보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춘향가를 맡았고
1: 네.
0: 우리 김보림 소리꾼은 적벽가.
1: 적벽가.
0: 네, 여잔데도 적벽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태평양 감독님은 심청가 이렇게 맡아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0: 네.
1: 근데 수인 씨가 하던 그냥 평소의 춘향가 말고 그럼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그 1인극 형태의 춘향가로도 들어볼 수 있나요?
0: 네. 그래서 가장 이 작품의 핵심 제가 준비하고 있는 춘향가 핵심은
1: 네.
0: 춘향가지만 그 이도령의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1: 네.
0: 이몽룡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뭐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너가 이렇게 고생했던 게 다 나의 불찰이구나.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대목까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원래는 다 안 부르는 대목인데 그런 대목까지 이제 좀 첨가를 해서 이 시대의 이몽룡, 안정형 남친.
1: 안정형 좀, 남친 인기 많죠.
0: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한번 조금만 들려봐 주세요.
0: 그러면은 이제 그 안정형 남친이 이제 춘향이를 구하러 가는 부분이죠. 어사출도를 살짝 한번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번 외란 소리 하늘이 덥쑥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나 백일명령 진동하고 여름날이 불이 붙어 갔습니다. 타는구나. 맛보기로만.
1: 아니 안정형 남친의 어떤 캐릭터로 구하러 가지만 거의 태토남 느낌으로
0: 그렇죠. 자기 여자한테는 안정형이고 순둥순둥하지만
1: 지키러 이제, 가는 과정에서는
0: 내 애인을 그렇게 힘들게 한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네. 약간 이런 또 포부를 가지고 또 우렁차게 나가죠.
1: 이야 정말 어떤 무대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됐고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수인 씨도 다재다능하고 그야말로 육각형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육각형 예술가가 아닌가 싶은 게 10월 17일에는 수원에 있는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김수인 현을 타다 단독 공연을 또 준비 중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서 또 가야금 병창을 하신다고요.
0: 네 맞습니다.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을 함께 무대에 올리는데요. 사실은 이 가야금 병창과 산조만을 단독으로 무대에 올리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남자 가야금 병창 주자들이 많이 없어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가야금 병창을 오랫동안 배웠고 또 가야금 산조도 또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대에서 한번 잘 펼쳐나 보면은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나올 남성 가야금 병창 주자들한테도 내가 또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 산조와 가야금 병창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정말 가야금과 소리 위주로 딱 그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 아니 뭐 소리꾼들 가운데에 악기를 잘 다루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또 1시간 반에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0: 네, 맞아요.
1: 다른 전공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럼 계속해서 가야금 연습도 하고 계신 거예요?
0: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가 가야금인 것 같아요. 너무
1: 스트레스
0: 재밌어요.
1: 스트레스 받으면 가야금 뜨다?
0: 어떻게 보면 제 본업은 아니기 때문에 본캐가 아니기 때문에 본캐는 이제 판소리라면 부캐는 또 가야금 주자고 가야금 병창 주자고 하다 보니 그걸 할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이 작품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소리 연애라면 오히려 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작품이 가야금 병창 독주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여기 그럼 굳은살 이렇게 있어요?
0: 네, 맞아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와, 10월 17일 적벽과 남도 작가 민요 연곡의 가야금 연주까지 들을 수 있는 김수인 현을 타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공연장을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공연도 있지만 또 하반기에 국립창극단에서 열리는 공연도 있을 텐데
0: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늘 이제 창극단에서는 정말 신진 작가들 그리고 신진 작창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 공연이 이제 작가 프로젝트, 창극 작가 프로젝트라는 공연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그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엽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낭독 공연인데 그 새로운 이제 신진 작가들 그리고 또 작창가들이 합심을 하고 또 국립창극단의 뭐 단원 그리고 청년단원 모두가 이제 합심해서 새로운 작품을 내놓는 그런 시연회를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창극 작가 프로젝트 시연회를 하고요. 또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아쉽게도 저는 출연을 하지 않지만 우리 국립창극단의 정말 여성 소리꾼들이

0: 나오는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작품이 하나 올라가는데 오이디푸스가 올라갑니다.
1: 어머, 근데 여성 소리꾼만으로 네. 오이디푸스를요?
0: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와. 정말 너무 궁금한 작품이거든요.
1: 진짜 궁금하네요.
0: 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극본을 써주시는 우리 배삼식 선생님, 그리고 또 최진아 연출님, 그리고 저랑도 또 굉장히 또 친분이 있는 네. 우리 장서윤 소리꾼이 작창을 맡아서 이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올리게 되는데 와. 다 여자들이 합니다.
1: 그 모든 역할들을 네. 다.
0: 그래서 심지어 오이디푸스에는 우리 이소연 선배가 오. 또 우리 또 그 이오카스테에는 네. 김미진 선생님이 또 다른 역할들의 우리 민은경 선배, 조유아 선배.
1: 여자들이 네. 만들어내는 그 오이디푸스란 작품.
0: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저희 국립창극단의 여성 소리꾼 분들이 이 힘이 남다릅니다.
1: 그건 맞아요. 네. 네.
0: 정말 남자 옷을 입혀놔도 남자보다 더 남자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셔서 그래서 이제 정말 자신 있게 네. 여성 소리꾼들로만 이루어진 창극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네. 오이디푸스를 또 기획하신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6일에는 송년판 소리 소리 정담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무형문화재이신 윤진철 선생님을 또 이렇게 모셔서 네. 그분의 또 이제 소리 이야기 또 음악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국립창극단의 전단원이 출연해서 늘 12월 31일에는 송년음악회.
1: 벌써 송년음악회 얘기할 때가 왔군요.
0: 네, 맞아. 이제 2026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작품 저 작품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예. 그래서 창극 갈라 콘서트로 송년음악회 어질더질까지가 이번 연의 마무리입니다.
1: 네. 하반기도 정말 많은 스케줄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건강관리도 목관리도 네네. 잘 하셔야겠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1: 자, 10월 11일 서울 돈화문 국악당에서 열리는 소리연회, 그리고 10월 17일에 수원 정조 테마 공연장에서 열리는 김수인 현율타다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우리 소리를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또 김수인만의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 초대성 문화의 사람, 지금까지 소리꾼 김수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고맙습니다.
0: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직접 좋아하는 책을 소개하고 인상 깊은 구절을 낭독하는 스피커즈 코너. 일요일 오후 4시 작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북톡시에는 김민정, 박준 시인이 참여합니다. 울산 도서관은 10월 18일까지 슬도 아트 1원에서 2026 울산 야외 도서관 소풍을 진행하는데요. 주제는 울산 슬독에 빠지다로 천천히 책을 읽는 슬로우 독서, 슬기로운 독서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는 윤슬 책장과 지역 작은 도서관 추천 도서를 모은 슬독 책장, 그리고 슬도 아트에서는 주말마다 작가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바다와 책, 음악이 어우러지는 독서 문화 축제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늘 문화인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공감.

어느 화창한 봄날, 순주의 장남인 효명세자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꾀꼬리를 보게 되는데요. 청아한 새소리에 감동을 받은 세자는 봄하늘을 나는 꾀꼬리를 표현한 춤을 만듭니다. 이 춤은 화문석 하나를 깔고 한 사람의 무기가 그 위에서 주악에 맞추어 추는 춤, 춘행전입니다. 효명세자는 어머니 순원왕후에 대한 효심으로 순원왕후의 40세 생일 축하연에 아름다운 춘행전을 선물한 것이지요. 창덕궁 후원은 조선시대 정원으로 한국의 유일한 궁궐 후원입니다. 왕들이 휴식을 하며 정국 구상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후원 곳곳에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왕도 정치의 이상을 꿈꾼 왕들의 노력과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살린 창덕궁 후원은 여유롭고 평안한 공간이자 왕들의 학업 수련장이기도 했는데요. 자연 환경과 탁월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궁궐 건축과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간직한 궁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애련지는 연꽃이 피는 연못이란 뜻인데요. 애련지 북쪽에 서 있는 작지만 간결한 정자가 애련정입니다. 연꽃을 좋아했던 숙종이 이 정자에 애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물 기운으로 불 기운을 막는다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해 건물을 바치는 네 기둥 가운데

있는데 두 기둥은 연못 속에 잠겨있는 초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에련지 옆으로 단청을 하지 않은 단출하고 소박한 모습의 의두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단아한 자태를 지닌 의두합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책을 보며 정치를 구상한 곳인데요. 효명세자는 1827년에 이곳을 재건립해 기호헌을 자신의 독서처로 사용했으며 여기에 딸린 건물 운경거에서는 음악과 시를 즐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명세자는 1827년부터 3년 3개월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에 임하며 조선을 다스린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순조에게 청하여 의두합을 지은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곤 했답니다. 의두합은 규장각 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효명세자는 정조의 개혁 의지가 담긴 규장각을 곁에 두며 정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창건한 곳입니다. 사대부의 집을 본떠 왕의 사랑채와 왕비의 안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청을 칠하지 않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반 민가의 99칸 규모에 비해 연경당은 120칸 궁중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효명세자는 세도 정권의 독재로 약해진 왕권을 되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예약을 강화했는데요. 부왕에 대한 효성을 빌미로 궁중연회의 규모를 확대해 희미해진 왕과 신하의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화려한 궁중연회를 주관하고 다시 춤을 되살린 대회는 궁중의 장중한 의식의 신하들을 참석시킴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순조를 대신해 19세에 대리청정을 한 효명세자. 안동 김씨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 무기력한 아버지 순조 대신 정사를 도맡아야 했던 효명세자는 어린 나이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며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효명세자에게 오랜 권력 집단인 안동 김씨 세력은 무척이나 버거운 상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민이 깊었던 탓일까요? 22살, 꽃다운 나이에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을 다시 일으키고자 한 왕실의 꿈은 쓰러지고 효명세자 사후 서서히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조선 왕조.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효명세자의 효심이 빚은 춤은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 국악의 예술적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0: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대피해요.
1: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0: 연기 감지기 덕분에 살았구나.
2: 우리 집도 얼른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설치해야겠네.

쇼 만인간 들어가고 눈머리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만인간과 만고 복덕을 태산같이 두리두둥실 많이 싣고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누모리이고요. 저희의 미녀 노래하는 미녀 소리꾼, 귀엽고 깜찍하고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 윤세연 양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모리와 함께하고 있는 경기민요 이수자이자 소리꾼 윤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계룡에 처음 와봐요, 여러분. 다들 계룡분들이시죠? 계룡에 왔는데 어찌나 그렇게 풍경이 예쁘던지 제가 또 자주 와서 얼굴 비추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또 이런 응원과 박수로 또 먹고 사는 직업이 아티스트 아니겠습니까? 또 뒤에 나오는 분들도 예쁘게 바라봐 주시고요. 저는 마지막 한 곡만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곡 구나구나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요 소리꾼 윤세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가 소리꾼 구민지 씨 나와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가를 부르는 가게 구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아마 정...

0: 장가라는 장르가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국악하면 이제 앞서 들으셨던 흥겨운 민요나 판소리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정가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기던 좀 지식인층에서 향유하던 노래라서 절제미를 추구하고 좀 잔잔하게 좀 절제하면서 청아한 음색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인 장르입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준비한 곡들은 이런 정가의 특색을 바탕으로 여기 계신 이한나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두 곡 들려드렸고요. 저는 또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들려드리고 다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곡은 시라의 도미노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은 어떤 곡이죠?
1: 숲속의 정령이 이렇게 노래하는 어떻게 보면 몽환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이제 판소리꾼 이하진 씨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하진 씨는 저희랑 2022년부터 전 세계를 돌면서 투어를 같이 한 저희의 가장 소중한 소리꾼입니다. 판소리 퀸, 그냥 퀸, 퀸 아진!
2: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걔도 장을 떨었고 남의 눈으로 속어. 흥부가 좋아하라고, 흥부가 좋아하라고 걔도 장을 떨었고 남의 눈으로 속어.

고 돌아섰다 돌아보니 도도도 하나가 니 쌀도도로 하나가 도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보내고 또 돌아보니 돈도도로 하나가 니 쌀도도로 하나가 도 돌아서 다 돌아보니 돈과 쌀이 도로 하나가

것처럼 내가 받는 비극을 끝내버려야 하겠다. 마치 신기루처럼 거기 없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앞서 들으셨던 곡은 흥보라는 곡이랑 도깨비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작별 인사라는 곡입니다. 노부부의 이별이 담긴 아주 슬픈 곡이고요. 이 곡은 저 혼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계시는 저희 팀의 기타리스트이자 또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이자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석님이 같이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네,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인 떼창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저희 곡 중에도 그런 곡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까 하는데요. 되게 쉽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바로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어화둥둥 내 사랑
2: 헤이호
1: 업고 놀자 두둥실
2: 헤이호
1: 쬐끄만한 아가야
2: 헤이호
1: 무럭무럭 크거라
2: 헤이호
0: 자 요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연습 없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우리 여러분들 즐겁게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연주할 이 곡은 이제 심장, 저희의 심장을 표현하는 곡 취한다 취해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도 후렴부가 있어요. 후렴부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0: 이하해입니다.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부르셔도 되고요. 안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부르셔야 합니다. 다음 곡.
1: 재밌었어요.
0: 예. 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의 심장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취한다 취해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저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압도하고 싶었습니다. 압도 당하셨나요?
1: 네!
0: 압도 당하신 기념으로 저희의 소리꾼들을 다 모셔보겠습니다. 판소리 이아진! 정가 구민진!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빨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지요. 네? 빨까기 대명사 빨까기 9단 여러분의 취향나게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자, 김가영 초단입니다. 이제 네. 시작인데 네. 그동안 알은 좀 까셨는지요?
1: 아, 제가 까고는 싶었는데 네. 좀 스케줄 때문에 조금 잘 못 갔습니다.
0: 아, 까야 됩니다. 네. 이 하루라도 안 까면은 이 까리역이 줄어. 아, 네. 네.
1: 열심히 까겠습니다.
0: 예. 저도 이날까지 많이 깠습니다만은 진짜 하루라도 안 까면은 손주 뻘되는 애한테도 까집니다. 아, 네. 그만큼 네. 예민한 것이 알까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까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악의 날 제정 기념입니다. 네. 보내드리는 알까기 명인전. 오늘 반가운 두 대국자 만나보시죠. 네, 대국실입니다. 오늘은, 아, 참, 무촌이지요. 부부의 네. 대결입니다. 네, 부부입니다. 와. 저 앉아있는 두 사람 부부입니다. 네. 네. 먼저 국악계의 꽃구슬이지요. 네. 박예린 7단. 아.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 네. 아, 전남 아름답다는 그 목포 네. 출생이고요. 9살 때. 9살 때 전 뭐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1: 저도요. 네.
0: 9살 때 판소리를 시작해서 네. 올해로 벌써 40주년이 됐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 그러면 이제 50 지천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딱 얼굴 보세요. 네. 30대로 보이잖아요. 네.
1: 저 친구인 줄 알고 말 놓을 뻔했습니다.
0: 그럴 정도로. 네. 네. 네? 네. 좋다고 웃네요. 네. 그래요.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1: 아, 그렇죠.
0: 엄청난 자기 관리.
1: 아, 그럼요.
0: 네? 뭐 팽현숙 씨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또 이런 얘기 안 해주면 또 삐집니다.
1: 너무 아름답잖아요.
0: 네. 얼굴 보세요.
1: 네.
0: 30대로 보이세요.
1: 네. 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0: 이야, 그래요?
1: 그리고 또 현재는 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0: 교수님으로 네. 욕심도 많네요. 네.
1: 대표곡으로는 대장금 OST 오나라, 네. 쑥대머리 등 셀 수 없이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0: 야.
1: 국가 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기도 하고요.
0: 그 어렵다는 춘향가 네. 이수자.
1: 이에 맞서는 분은 남편 파핀현준 7단입니다. 네. 가수이면서 댄서, 댄스 트레이너시죠.
0: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감할 겁니다. 네. 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파핀현준.
1: 그렇죠, 그렇죠.
0: 파핀현준 얘기는 춤에는 한계가 없다.
1: 맞아요.
0: 옛말에 뭐 여우에 홀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파핀현준의 춤에는 모두가

0: 맞아요.
1: 네. 그 부인 박일희 칠단도 아직도 추매에 홀려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0: 맞아요.
1: 이 홀려서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 홀리죠.
0: 네.
1: 네.
0: 1998년 영턱스 클럽 4지대 멤버로 영입돼서 데뷔했고요.
1: 아, 그렇게 시작했나요?
0: 네. 오. 그리고 또 제1회 아시아 청년 예술제 대상.
1: 대상. 야.
0: 2018년 한국 힙합 대상.
1: 대상.
0: 네, 팝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 대상이 제일 네. 쉬웠어요는가요?
0: 그러니까요.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건데.
1: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진짜 팝핀 연주연 같은 분을 보고 아는 탈렌트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못 다른 게 없어요. 과거의 말이죠. 네. 그 바퀴벌레. 그러니까 네? 죽들이에요. 죽는 네?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바퀴벌레야. 네. 뭐 버리든지 그런데 그걸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죽는구나. 그 춤을 만들었어요.
0: 바퀴벌레를 춤. 보고요? 와.
1: 천재야.
0: 와. 와, 대단하시네요.
1: 예.
0: 진짜.
1: 바퀴벌레 춤을 춘 창시자.
0: 오늘 우승을 하면은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바퀴벌레
1: 예, 춤. 살다 바퀴벌레 네. 춤을 보다니. 야. 2011년 두 살 연상입니다. 누나예요.
0: 네.
1: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0: 네. 누나 내 여자니까. 네. 너는 내 여자니까. 네. 그런 노래가 있죠.
1: 네. 애매하게 부르네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다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노래의 제목들은 내 여자라니까
0: 네.
1: 누나한테 예, 결론적으로 이제 들이대서 결혼에 성공한 건데 네. 결혼은 역시 들이대야 됩니다.
0: 아.
1: 멀거니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됩니다.
0: 오, 네.
1: 적극적인 사고방식
0: 명심하겠습니다.
1: 네.
0: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1: 네.
0: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R은 총 8알, 네, 3판 2선승제고요.
1: 네.
0: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1: 자, 그럼 연투 대국자분 이제 포석을 해주시죠.
0: 아, 네.
1: 네, 8알. 8알씩을 네. 하고
0: 인사를 포수...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1: 아닙니다. 그건 집안비입니다.
0: 아.
1: 포수를 먼저 하고
0: 네.
1: 네. 중앙선만 안 넘으면 됩니다.
0: 네.
1: 이제 포석을 보면은 네. 선수의 기풍을 알 수가 있어요.
0: 아.
1: 네. 자, 자, 어떤 결과가 네, 나올지 말이죠. 네. 자, 하나만 더. 네. 네. 오른쪽이 낫겠죠. 오른손잡이면. 네, 그렇죠. 오른쪽. 자, 포석 기다렸습니다. 차렷. 대국 시작합니다. 경례. 부부지간이라도 예를 갖추고.
0: 아.
1: 네. 자, 시작하면 됩니다. 까면 됩니다. 팝핀 현준 칠단부터.
0: 신중해.
1: 네, 검지 타법이네요. 독특한 타법입니다.
0: 네.
1: 네. 그런 정도.
0: 근데 되게 잘 맞았어요.
1: 예, 검지 타법. 와, 독특한 타법입니다. 가능합니다.
0: 네.
1: 뭐, 다섯 손가락, 어느 순간 편한 거 까면 되는 거예요.
0: 네.
1: 네. 자, 고고한 자세로 박예리 칠단. 네.
0: 오.
1: 품격 있는
0: 네.
1: 알까기.
0: 네.
1: 네. 네. 어느 순간이 거기까지 갔나요? 네. 견눈질하고 과연 신중한 거 좋습니다.
0: 네.
1: 아, 침착하네요.
0: 네.
1: 자, 과연 중앙. 꽤기 나왔습니다. 첫 주에 꽤.
0: 처음이라.
1: 네, 그럼 뭐 연습자 생각하면 됩니다.
0: 손가락이 덜 풀려서.
1: 그렇습니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자. 검지 타법 과연 이번에는 성립이 될지 네, 성공했습니다.
0: 이야,
1: 정확한데요. 이야, 벌써 8대 6입니다.
0: 네, 아직
1: 뭐
0: 이르죠. 네, 아직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1: 지금 박예리 7단 입장에서는 저렇게
0: 네.
1: 고상한 척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까야 됩니다. 네, 지금. 망설여요. 맞아요. 네. 깔 거 없으면 손 떼고 그렇죠. 그 넓은 중앙을 향해서 까면 됩니다. 그 수로. 그거 좋습니다.
0: 다행이네요.
1: 천만다행이에요.
0: 네.
1: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0: 네.
1: 네. 오.
0: 오.
1: 아. 어딜 감히 들어와 용납할 수 없다. 네. 아, 눈치를 봐요. 네. 자, 과연. 오. 아주 쉬운 슈트였는데
0: 네.
1: 긴장된 순간 다음 수는
0: 거의 자리가 바뀌겠는데요.
1: 저거는 매너에 어긋납니다. 상대.

0: 진영까지 가서 그거는 좀 네 저게 성립이 될까요? 저 수가
1: 가요? 자
0: 그런 정도 네, 네. 역시 박일이 7단 네 대단한 센스입니다.
1: 아주 신중하게 네. 네.
0: 적당히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네. 부족하지도 않고
1: 네, 딱 좋았어요.
0: 이야 좋습니다. 반격에 나서는 박일이 7단
1: 네.
0: 어, 네
1: 여유가 생겼습니다.
0: 폼낼만 하지요.
1: 네, 네. 네.
0: 저, 아, 아, 네.
1: 아, 아니, 이렇게.
0: 야, 저렇게까지. 네, 부부인데. 와! 야! 어이구, 이거. 네. 재롱을 떠는. 네. 부인 앞에서 재롱을 떠는 아주 깜찍한 하필 연주 7단.

0: 네. 아, 그거보다는 네네 그거로 중앙을 공격하는 게 차라리 잘 조준해서 시원하게 좀 거리가 있나요? 뭐 하는 짓입니까? 갑자기 할 것 같다고. 네.
1: 기선제압.
0: 기선제압입니까?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네. 그런 정도.
1: 네.
0: 무리하지 않겠다. 네, 네. 거리가 있으니까.
1: 네, 아직.
0: 이제 선택권은 너에게 주겠다. 네. 파피니 연정 어떻게 할래? 깔 테면 까봐라. 네. 신중히. 그거에서. 바로 그. 희한하게 처리하네요. 네. 저런 수가 있나요? 야, 이렇게 되면 웃고 즐긴 사이 비슷비슷하게 됐어요.
1: 네, 비슷합니다.
0: 한 점 차이입니다.
1: 네.
0: 자,
1: 과연?
0: 그렇습니다.
1: 오.
0: 좋아요.
1: 아이고, 깨.
0: 몰려 있어요. 응, 그거 일단 하나를 처리하겠다. 좋아요. 봐주는 건가요?
1: 네. 네, 비슷하네요.
0: 네, 비슷하고. 네,
1: 두 분이 되게 네. 환상의
0: 그렇습니다.
1: 궁합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예측 불가예요.
0: 예. 네. 자, 좀 자세가 안 좋습니다만은. 예. 2%다. 1%가 부족했어요.
1: 네.
0: 자, 이렇게 되면은 이 파핀 연주 7단 지역에서는 어딜 감히 네? 여길 쳐들어와? 가볍게 처리하네요. 고수입니다. 네. 네. 네. 재롱이
1: 네.
0: 연속해서 나왔지요.
1: 네.
0: 그러나 여기서 물러설 파괴리 10단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늘 저렇게 연습을 합니다만은 충전에는 뜻대로 안 돼요. 묘한 일이지요. 자. 그거 더 안 좋지요. 네. 원래, 네. 본인이, 네.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1: 네.
0: 과연?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자. 조금 뭐 공격하기 네. 쉽지 않습니다.
1: 네.
0: 파핀 현준 7단. 이번에는 드디어 엄지타법 정확도가 있습니다. 엄지타법은. 과연 정확도가.
1: 아니.
0: 예, 그러나 정확도가 있긴. 이게 누가 못하나 시합인가요? 찬스가 왔어요.
1: 네.
0: 네, 파괴리 7단.
1: 네.
0: 저거 좋습니다.
1: 바로 앞에 있죠.
0: 자, 1타 2득 2화를 노려서 좋습니다. 네, 미소를 띄고, 네. 과연. 자, 봐라. 너무 오늘 안타깝습니다. 네. 자, 지금, 네. 과연? 주권이 받거니. 네. 좋습니다.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완전히 이제 적진에 가서. 저거는 사실은 일반 대국자랑 하면은,
1: 네.
0: 좀. 경국감입니다만 부부지간이니까.
1: 네, 부부니까.
0: 네.
1: 네.
0: 네. 아이고, 네.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런 뜻을. 네. 자, 박일이 절단! 그 좋은 찬스 굴러온 복을 차버리네요. 네.
1: 뛰어넘어서.
0: 뛰어넘었습니다. 네. 네.

0: 너무 아득합습니다. 이야, 이제 떨렁 두할 참 초라한 신세가 됐어요. 박연희 집단.
1: 아쉽습니다. 네,
0: 그렇습니다. 다섯 달 이제 두 알이니까 시원시원하게 네.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몸살이 필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1: 우와.
0: 네.
1: 와.
0: 와, 저거 보세요. 야, 되는 날이네요. 와. 그것도 살았어요. 와.

0: 박예리 절단 떨렁 한 알. 뭐 한 알 남았는데 뭐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 뭘 그렇게 자신 있는 표정으로. 네. 아.
1: 혹시 모르죠.
0: 그렇죠. 네. 일단. 네. 그거를 처리하겠다.
1: 살짝.
0: 네. 톡 가볍게 톡 정도. 아, 저런 식으로 끝나네요.
1: 논개가
0: 되었네요. 네, 논개 답법입니다.

0: 네. 1승한 팝핀 현준 7단의 세레모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네. 오. 네. 오. 그래요. 저렇게 뽐낼 만하지. 네. 오. 오. 야 어떻게 이 좁은 공간에서. 야.
1: 와. 와 바둑판 앞에서 이런.
0: 즉흥적. 오. 오. 와. 와. 야. 와. 이거 뭡니까? 야. 와. 나는 바로 코앞에서. 와. 야 현란한.
1: 오. 와, 저 진짜 넘어지시는 줄 알았어요. 와.
0: 지금 동작 8호와 1미터 앞에서 봤어요. 와. 영광인데요?
1: 진짜 영광입니다.
0: 네. 자, 그러면 인사를 했으니까 바로 네. 저 팝핀 연주 7단부터 예,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1: 네.
0: 어, 중앙에 첫 수가 중요합니다. 아, 아, 아.
1: 오! 오.
0: 네, 좋아요.
1: 네.
0: 힘 하나 안 드리고 어쨌든 쳤습니다만은 허결이 7단 약정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당하는 거예요.
1: 네.
0: 네.
1: 자.
0: 자. 늘 저렇게 대화차입니다만은 그 본능적인 거예요. 딱 표현한테 갑니다.
1: 네. 그냥 방석을 저기 옮겨드리는 게 나을 것 예. 같기도 하고.
0: 차라리 방석 그쪽으로 놓고 가세요. 그게 좋으면. 아주 참. 꽉! 아, 늘.
1: 네.
0: 아, 이게 작전을 바꾼 거예요. 아, 박일의 치타를 고수입니다.
1: 네.
0: 이제 공격이 자신 없으니까. 아. 손님 실수.
1: 아, 네네네.
0: 네, 파피년도 이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실수를 유발하겠다.
1: 네네.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좋은,
0: 그렇죠. 네. 약간 추접스럽습니다만. 네. 어차피 이기면 되는 거니까.
1: 네, 뭐.
0: 작전입니다.
1: 네. 네.
0: 수비. 아, 네, 작전! 작전이 들이받고 있습니다.
1: 진짜! 진짜.
0: 작전이 잘하면. 네? 소공 하나 없이
1: 네.
0: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또! 아까처럼
1: 네.
0: 다른 날로 네. 가볍게 너무 세지 네. 말고 이렇게 조심. 유도하는 거예요. 응스타쯤 깔티면 까봐라. 네. 예, 그런 오! 정도!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요거 침투를 했는데 그거 참 공격하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저 한수염이 나옵니다.
1: 그러니까.
0: 아, 그거로 네, 바로 앞에 있는
1: 아,
0: 아 네. 드디어 찬스가 네. 왔습니다. 그거! 그거, 네, 그거는 뭐, 우리 초단도 가능한,
1: 네.
0: 뭐, 정석이죠, 알까기.
1: 으흠.
0: 과연, 성공을 할지. 자.
1: 어?
0: 저도 못 먹네요. 네. 역시, 아, 작전을 공격하면 안 되겠어요.
1: 아, 맞아요.
0: 일단은 수비형, 네? 어. 아, 좀 좋은 찬스였는데.
1: 아, 그러니까 아쉽네요.
0: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결정 타가 됐는데 네. 말이죠. 네, 박예리 7단께서는 대장금 OST 오나라를 불렀다는 인연으로 네. 말이죠. 2009년도 중국 탕산시
1: 네.
0: 네? 명예시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1: 아, 정말요?
0: 네? 탕탕거린다는 그 탕산시의 탕... 명예시민. 네?
1: 네?
0: 월드스타예요, 월드스타.
1: 어?
0: 아, 또 치... 치가 치할 같죠?
1: 네.
0: 네.
1: 네.
0: 네. 네. 그렇습니다. 꽥이 나왔습니다. 꽥수가.
1: 오.
0: 야, 작, 좋은 작전이에요.
1: 오.
0: 이러면은, 자.
1: 조심히.
0: 아, 네. 가운데 끼워 붙였습니다. 아, 아.

0: 않습니다. 네, 약속을 지키는. 네, 그렇죠.
1: 와, 멋있습니다.
0: 예, 저는 춤 나오지요.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예, 드디어 할 걸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1: 와.
0: 야, 크게 잘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냥 사석이 한 알밖에 없어요. 일곱 알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파기리 칠 때는.
1: 대단합니다.
0: 오히려 네. 파피리 연주는 지금 네 알. 야. 그렇지! 그렇지!
1: 네. 우와!
0: 파피리 연주의 네. 새로운 특기,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1: 네. 꽤. 네.
0: 파피리 연주는 꽤기 특기야. 네. 네.
1: 파...
0: 야, 힘 하나 안 들이고 지금 앞서가고 있는 파기리 칠단 이게 웬일입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네요.
1: 네, 그러니까요.
0: 네. 이러면 농개타법 가능합니다. 어차피 맞아요. 상당히 유리하니까.
1: 많아요.
0: 네, 아, 그거보다는 그냥 고기 고기인데 그거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자 다시 옆으로 가지요. 네, 그거 그렇습니다.
1: 네.
0: 같이. 와, 같이도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정도로 저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냥 칠다니
1: 와~
0: 나 박일이야 뭐 이런 식이
1: 이제 실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이제 풀려요.
1: 네, 이제
0: 첫 번째 대곡 안 풀렸습니다. 네.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1: 네.
0: 당황하는 거는 이제 파핀 연주 칠단입니다.
1: 네.
0: 네. 어쩌다가 저렇게 됐는지 측은하네요. 갑자기 그 당당하고 네. 앞에서 뭐 네. 막 세리머니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키가 죽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한순간에. 자, 그거보다는. 저한테. 저한테. 내가 스승도 아니고 말이죠. 참, 난감하네. 네. 네. 그럼,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서 꼭 안 맞춰도 돼요. 조금만 전진해도 됩니다. 그거로. 그리고. 이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는 거지요. 한 2cm만 가게.
1: 네.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0: 네, 무슨, 네, 그렇죠. 무리하지 말라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아직도 네. 널널합니다.
1: 네, 아직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네, 박예리 씨도 사석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자, 과연. 그 사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 진짜.
0: 과감하네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 진짜.
0: 지 분수를 알아야지. 네? 거기서 과감한 입장이 아니지요. 몸을 살려야
1: 네,
0: 됩니다.
1: 네.
0: 자기가 불리한데. 네?
1: 이렇게 되면 박예리 칠단이
0: 그렇습니다.
1: 유리해지죠.
0: 이제는 박예리 칠단은 뭐 그냥 쉽게 쉽게 까도 됩니다.
1: 네.
0: 네. 끝내도 돼? 그런 얘기입니다. 네. 해봐. 네. 자. 하여튼 그래도
1: 네,
0: 얘는 아직도 네 다섯 알이 있다.
1: 네, 네. 아직 괜찮습니다.
0: 예. 자, 그렇죠. 몸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예, 거기서 예, 신중히 자세가 안 나오면 응수타진으로 가까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험해요.
1: 심장이 자꾸.
0: 아니 저렇게 앞서 있는데도 왜 불안할까요? 난 참 드문 경우인데.
1: 네. 맞아요.
0: 그러나 파피 연주 입장도 네.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한 날이기 때문에.
1: 네.
0: 그렇죠? 잘하면은. 자 이렇게 돼서 발각이 네. 재밌게 됐습니다. 부부 대결. 네. 파피리 칠단인데 파피리 연주 칠단. 1대1!
1: 와.
0: 원점!
1: 네. 네, 이제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
0: 3알씩입니다.
1: 결승전을 3알씩. 치르게 됩니다.
0: 똘똘한 날 3알을.
1: 네. 예. 알을 잘 골라주세요. 예,
0: 잘 골라주세요. 네. 결승전입니다. 네. 조시대로 까면 됩니다. 자!
1: 오!
0: 자. 선택권을 박예리 칠단에게
1: 네.
0: 공격 약하지
1: 네.
0: 꽥수를 유도하는 건데 조심해야 됩니다.
1: 네. 네. 신중하게.
0: 네. 너무 힘들이지 말고.
1: 오!
0: 잘 맞았는데.
1: 아, 그니까요.
0: 아, 조금 아쉽습니다.
1: 어.
0: 네. 뭐? 가능하다.
1: 오.
0: 네. 야, 세 알인데? 금방 네. 끝날 줄 알았더니.

0: 어, 이거 또 손에 땀을 쥐는데, 네. 네. 어, 공격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수 아니에요.
1: 정말 알 수가 없네요.
0: 너무 약하면 안 됩니다. 아, 와, 아. 땅을 칠 만한 네. 너무나 아쉽습니다. 애석한 수가 나왔어요. 야, 오,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와. 자, 거의 처음 포석했던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옆으로 또, 네.
1: 아. 아, 한 야. 번에
0: 알봉대사도 여호와 있다는 일타삼득. 네? 나는 한 방에 세 알이 아니라 한 방에 한 알이라도 제대로 깠으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예? 부득탐승. 자. 있지 않습니까? 욕심. 아. 결국 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파핀현진 작전에. 아. 결국 수비형이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니까요.
0: 네. 박일의 측단은 수비형인데. 네. 이제 그 공격을 해봐라.
1: 그러니까.
0: 네.
1: 수비.
0: 덫에 걸린 거예요. 네.
1: 수비로 전략을 네. 세우는 게 네. 유리할 것 같습니다.
0: 아. 어, 저 천마다행이고요. 아. 예. 자, 조금 신중하게.
1: 조금.
0: 그냥. 네. 무턱대고까지 말이죠.
1: 조심히. 네. 조심히.
0: 지금 1대1입니다. 세트수가. 여기서 이기면은 오늘의 챔피언이 그쵸, 되는 그쵸. 거예요. 자. 망설여집니다. 아, 어, 그렇죠.
1: 수비로.
0: 그게 차라리 네. 이 전형적인 네. 박일의 칠단의 네.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기풍이죠. 네. 네. 그래서 선택권은 파핀현준 칠단의 백수를 유발하는데 와~ 어, 안 통했어요 이번에. 예. 자, 오, 천만다행입니다. 어.
1: 네. 아, 아이고.
0: 무리했어요. 백수가 나왔습니다.
1: 파핀현준님이 유리하긴 해요.
0: 파핀현준은 100% 살아있습니다. 네. 세 알이. 대단한 네? 어, 기력입니다.
1: 네. 와. 어, 목표를 딱.
0: 아, 끝내. 아. 아. 일했을 때, 네? 떨렁 한 알인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후퇴할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요. 아, 뭐, 아. 그 정도로 네. 일단 나왔습니다. 네. 어. 이제 손님 실수 유발, 네, 네. 상대방이 실수를 유발하면, 네. 만약에 이번 판에서, 네. 네, 승리하면은?
1: 네, 이번 판에서 이제 이기면 우승을 하게 되고요. 또 대구, 아! 오!
0: 네!
1: 대구, 아! 오!
0: 네! 아, 졌네요.
1: 네! 와!
0: 끝났습니다!
1: 와!
0: 예, 바퀴벌레 쳐. 네.
1: 아!
0: 어, 바퀴벌레 쳐. 드디어 바퀴벌레 쳐. 와!
1: 지금 그 바퀴벌레
0: 쳐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춤으로 제안한 메시지도 없네. 지금 핸드폰 타고 지금 난리 났어. 어우, 야, 최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알까기 대국 최종 승자는 2대1로. 네, 박빙 현준 7단입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박빙이었어요.
0: 네. 두분의 사인하고 우리 둘 사인 이렇게 해서 네, 네. 승리야. 아, 뭐 네. 부부니까 뭐.
1: 어차피 그 집에 가게 되긴 네, 해요. 네.
0: 어, 어, 야. 오. 와, 진짜 춤 추는 것 같아 이거 네. 사인도.
1: 어, 사인도 다.
0: 내가 네, 사인할 때 이거 여기서 아까 그 밥 그거 이거 참. 야, 예. 네. 어떻게 저요 저 춤을.
1: 네. 네. 와.
0: 어이 멋있어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아, 드리고.
0: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2: 네, 오늘 이렇게 결혼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긴 것 같습니다.
3: 늘 신중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국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자,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 네. 저희는 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네.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생을 관리해드리고 식생활 교육과 영양관리 카드 작성을

0: 통해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모두의 안심밥상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2: 저요?
3: 뭐야?
1: 너 좀 멋지다.
3: 갑자기?
2: 돈 세 배?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3: 대화방 나갔어? 또 초대하자.
4: 이게 재밌어?

0: 너, 내 인생의 애군이다.
1: 이분은 또 무슨 사연이 있길래 헐레벅이 그대로 수위가 됐을까? 그림, 제가 어떻게든 살려볼게요.

0: 거기?
1: 네?
0: 뭐 하는 인간이지?
1: 구조... 그... 응급구조하는 인간입니다.

0: 여희야, 이젠 그림 필요 없느니라.
1: 산신령님, 천지를 굽어 살피시는 지리산 산신령님, 나도 좀 살펴주라. 젤로 바쁜 점심 장사에 땡땡이 치니까 이런 사고가 나지.
0: 곧 실사로 만나게 될 거야, 진우도령.
1: 어인 덕담이시람. 알바비 올려달라고?
0: 많이? 격 떨어지게 머니 얘기는 닥쳐줄래? 내가 너를 새끼 여우 때부터 쭉
1: 그 정성 갸륵도 하십니다. 풀어. 어디 갔었어 아까?
0: 정화수 한 잔 꺾었지. 워라노인이랑.
1: 워라노인? 천상계 중매쟁이? 그 깍쟁이 신이 뭐? 아, 뭔데?

0: 지리산 여희년명구야.
1: 1987년 6월 20일 오후 2시 출생 김윤호?
2: 여희 너랑 맺어진 된다.
1: 진우 도련님은?
2: 환생했어. 김윤호가 진우 도령 현생이야.
3: 드디어 진우 도련님이

0: 귀인이 납시겠구나. 김윤호, 아니 아니, 진우도령과 사랑을 엮어줄 귀인.
1: 산신령님 말고 귀인이 또 어딨다고?
0: 내 귀인은 인간이야. 인연 명부에 의하면 만물의 생사를 묵묵히 지켜보는 인간.
1: 인간?
2: 얘 벌써 몇 번째냐?
3: 보고잖아.
2: 보는 중이래. 애아빠가 딸내미 살리겠다고 별짓을 다 하는 것 같더라.
3: 괜찮을 거야.
4: 하나, 둘, 셋.

0: 오빠.
1: 어?
2: 승환 씨. 승환 씨랑 먹는 컵라면은 언제 나오라. 오고 와.
1: 내가 뭐하러?
2: 너 결혼식이니까. 이 결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작정하고 밀어붙여서. 알지? 나한테 사랑은 승환 씨뿐이야.
1: 사랑?
2: 이뤄지면 그게 사랑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은 승환 씨랑 원 없이 했어. 결혼이야 뭐.
1: 넌 그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지니?
2: 나 갖춰진 거 좋아하잖아. 완벽하게. 안 그럼 불안해서. 사진 되게 별로지? 내 옆에 있는 사람 승환 씨 아니라서.
1: 이제 너랑 안 보고 싶다.

0: 보고.
1: 야, 네가 웃었냐고.
0: 추억을 핑계로.
2: 괜찮아요?
3: 괜찮아요?
2: 네, 괜찮아요.

0: 청첩장부터 쏘겠습니다.
1: 오, 감사냥.
2: 톡으로 다 보내놓군.
0: 한정판 유튜버가 대세니까.
2: 이 집 분위기도 유튜로네.
0: 진정 어렵게 찾아냈지.
3: 인정. 이런 스타일로 인테리어 된 고깃집은 처음이다.
0: 여기 고깃집 아닌데?
2: 어? 응? 어?

0: 주문부터 하시죠.
1: 됐어. 그냥 비싼 거 시켜.
0: 그럼 여기서부터 끝까지 주문하시면 어때요?
2: 오, 꽂히는데? 나도.
3: 주세요.
2: 여기서부터 끝까지.
4: 얘들아,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0: 이 모래 다 떨어지기 전에 음식 세팅 시작해드리죠.
2: 진짜?
3: 진짜?
2: 그게 가능해요?
4: 아니면요? Free of charge?
0: 공짜로 드시겠다? 콜!

0: 맛있겠다.
1: 우리 윤호 씨 왔다.

0: 차 많이 막혔어요?
1: 어 조금.
2: 우리 애기
3: 보겠습니다.
2: 신랑.
4: 어서 오세요.
2: 신랑 신부 케미가 좋다. 축하드려요.
4: 고마워.

0: 요리까지 하는 CEO?
1: 찐이유도 씨 요리 잘한다. 박선영 씨 진짜 부럽다. 야 이거도
2: 먹어봐.
1: 아 그럴까? 좋네.
2: 밀렸어 밀렸어.
1: 어 이거 진짜 눈 괜찮다.
3: 나랑 맺어질 운명이라면서 윤호 씨한테 벌써 신부가 있는 이유가 뭔데? 아 왜 하필 딱 한 달 후에 나 말고 그 여자랑 맺어지는 건데?
4: 조유리 씨 홍동백서 빠진 것이 많더다. 사랑의 운명을 거스르고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쫓는 모양이다.
3: 사랑 참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재수 없어.
4: 인연명부, 인연명부를 고쳐야겠다. 너하고 김윤호가 맺어질 택일 날짜를 확 앞당겨 놓아. 내가 우월아 노인한테 직접 간청할 것이야.
3: 역시 신령님. 내가 그 철거된 지리산 산신가 재건축할 때 드릴게.
4: 감동받기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김윤호 그놈을 확.
3: 아 레시피 있으면 좋겠다. 사랑 레시피.
4: 너 천년 동안 사귄 놈들 많잖아. 그놈들 싹 차버리고 진우 도령한테만 애태우는 곡절 실토하렸다. 그것이 바로 사랑 레시피 핵심 아니겠냔 말입지.
3: 진심, 인간의 진심. 천년 전 진우 도령한텐 있었거든.
4: 들어가 들어가. 지난번처럼 괜히 그놈 무덤 있던 데 가서 청승 떨지 말고.
5: 거기 음식 훌륭하더라.
6: 우리가 갔던 채식 카페 중에서는 맛이 제일 단짠단짠했어.
5: 미슐랭 별세 레스토랑보다 낫던데. 선영 씨 덕분에 우리 닥터스푸드랑 대학병원이랑 협업 성사됐잖아. 사랑해.
6: 치, 안 믿는다며. 사랑 포기했다며.
5: 뭐 임상시험 중.
6: 나도 사랑해. 난 진심. 자기 만난 후로 완전체가 된 느낌이랄까?
5: 선영 씨 처음부터 완벽하고 계획적이고 오차 없었지. 미슐랭 별세 신부가.
6: 윤호 씨도 미슐랭 별세 신랑감. 근데 우리 내일 웨딩드레스 피팅.
7: 선영 씨.
6: 응?
5: 나 이번 바이오 산업 투자권 꼭 따내.

0: 잠깐만요. 이거 이름이
1: 사과 테린이요.
2: 테린
0: 프랑스 고기 요리요.
1: 네, 테린의 채식 메뉴로 바꾸고 장수 사과로 상큼하게 완성했어요.
0: 아, 저기 연락 주실 거죠? 아, 제가 특별한 메뉴를 개발 중인데 그 조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저기요. 예. 네. 저 일단 그 내려와요. 그 위험하니까요. 저

0: 저 기억 안 나요? 그 구미호 레시피에서. 예. 네. 기억나죠?
1: 누구였지?
0: 아, 아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제가 가면 되니까요. 그
2: 움직이지 않으셔도.
1: 아니 오지.
2: 아, 그래도 이쯤 되면은 저 기억하실 텐데.

0: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구조 하는데요. 응급 구조.
2: 여우 구슬 내놔!

0: 잡서.
1: 구미호.
0: 인간들 반응 꾸준히 식상해. 천년째 변하질 않니. 국수 싹 비우면 나와의 일은 있게 될 거야.
1: 국수보다 일단 여기가 어디예요?
0: 나 아니었음. 지금쯤 저승사자 보트 타고 황천강 건넜을걸? 응급처치해 좀 보답. 저번에 내 그림 살려줬었잖아.
1: 보답. 이거 먹으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제가 원래 국수는 못 먹거든요. 제가 이 면 종류만 먹었다 하면은 막 그 속이 뒤틀리고 그 어 막 식은땀 나고 그 호흡곤란 그리고 기침이 냄새 때문에 그런가? 제 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0: 메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소울푸드 뭔데?
1: 저 컵라면 좋아.
0: 어쩌나? 내 국수 안 먹으면 여기서 못 나가는데?
1: 정말 죄송한데 다음에 먹겠습니다. 그냥 제가 다 잊을게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그냥 절대 비밀. 제가 절대 잊을게요.
0: 도대체 뭐가 문제니? 국수 한 그릇 마시면 깔끔한데.
1: 간.
0: 간?
1: 사람 간 넣었죠, 국수에. 그쪽 소울푸드잖아요.
0: 어째서 인간들은 지들 자체가 스릴러의 공포물인 걸 모를까? 간염, 간경화, 간암. 간? 호러블의 식재료거든?
1: 나 신고할 거예요, 신고. 에?
0: 누가 믿어주실까나?
1: 예, 한옥마을 지구대죠. 저 구급대원 정승환.
0: 박선영? 이 여자가 왜?
1: 돌려줘요, 내 핸드폰.
0: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닌데?
1: 뭘 이렇게 남의 핸드폰을 막 보고 그러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0: 신고 안 됐지? 해봐. 그럼 이 여자의 운명이 아주 스펙타클 하실 테니까.

0: 박선영 씨랑 뭔 관계?
1: 그건 남의 핸드폰 함부로 뒤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요즘 인간 세상 매너예요.

0: 그 여자 진짜 불려시던데.
1: 자기 진짜 구미호면서.
0: 내가 보기 그렇다면 진짜 영혼 거지. 둘이 얼마나 사귀었대?
1: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2: 내 귀인은 인간이야. 너의 동물적 기운을 지그시 눌러주는 인간. 놓치지 마라. 내 귀인 푸른 살기를 지녔어.
0: 그래. 그림만 보고도 진우 도려 사연을 알아챘어.
3: 예사 인간은 아니라는 거지.
1: 왜 그래요? 무섭게.

0: 천영아.
1: 딘딘 사랑.

0: 내 옆에 있어 달라고. 윤호 씨 만날 때 다시 태어나더라도 어떤 세상에 머물더라도 사랑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
1: 이거 선영이가 쓴 거예요. 믿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사랑 있다는 거. 할게요, 귀인.
2: 내 이름은 여희, 백여희.
1: 잘 부탁해. 나는 정승환.
2: 헐? 겁도 없이 말을 나?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900살 이상은 연장자인데다가
1: 구미호 귀인으로 버티려면 이 정도 깡은 있어야지.
0: 어?
3: 윤우 씨, 윤우 씨다.

0: 긴.
1: 내 곁에 있을 거지? 내일 윤호 씨 만난대.
2: 내일? 나 내일 종일 근무인데.
3: 인생에서 뭘 포기해본 적이 없는데 이 환자들 대상으로 메디컬 푸드 만들고 나서부터 이 맛은 완전 포기했어요. 이 사과테린을 만나기 전까지.
1: 이걸 직접 만들었어요?
3: 여의시죠? 김윤호입니다.
1: 오랜만이에요.
3: 오랜만 아닌데? 그 며칠 전 구미호 레시피에서
1: 처음 만났죠.
3: 그날 처음 여의시 만났고 사과테린 처음 만났고 이 맛있는 건 언제나 해롭단 편견 버렸습니다. 같이 오신 분은
1: 요리 보조요?

0: 맛은 포기하셨나 봐요.
1: 그럴 듯해 보였는데.
2: 급하게 뵙자고 하니 아시겠죠? 중요한 투자권이 있습니다. 완벽한 맛과 의학적 효능을 갖춘 신메뉴 개발 프로젝트요. 이 사과트레인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싶어요.
0: 네. 사과 산지가 어디실까나. 야채들은 질식사하신 분위기고. 스팀 온도는? 예열은 했었나? 소스에 들어가는 올리브 오일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2: 정확한 레시피 부탁드리겠습니다.
0: 레시피만으론 맛있게 못 만들어요.
2: 뭐 다양한 솔루션 언제든 환영이죠.
0: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거든요. 음식이라는 게.
2: 정확한 효능이 있어야겠죠? 음식이라는 게.
0: 레슨 받으세요.
2: 레시피부터 넘겨주시죠.
0: 신메뉴로 사과테린을 채택하는 건 허락해 드리죠. 조건은?
2: 뭐 수익분배?
0: 레슨. 제가 직접 김윤호 씨한테만 레슨을 할 겁니다. 투자 성사된데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죠? 이 마술은 어림도 없을 텐데. 제 견적으로는 2박 3일 레슨이 솔루션이에요. 레시피를 대신 만들어줄 순 없잖아요. 김윤호 씨 레시피는 김윤호 씨가 직접 만드셔야죠.
2: 스케줄이

0: 소울푸드는 뭐예요?
1: 그럼 여희씨 뭔데요? 소울푸드?
0: 셋하면 동시에 고백할까요?
1: 콜.
0: 셋,
1: 하나,
0: 둘,
1: 둘,
0: 하나.
1: 셋. 야채꼬치구이.
0: 야채꼬치구이.

0: 소금 두꼬집, 산초 기름, 매실초 정향.
1: 오, 절대 비가.
0: 진심이 담긴 맛이야.

0: 아니. 긴급상황. 빨리. 야, 와야 돼.
1: 여희 씨.
2: 윤호 씨,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오늘 드레스 피팅 있잖아.
1: 미안.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어.
2: 거래처? 누구?
3: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줬어야지.
4: 아니, 하필이면 거기서 선영이랑 내가
3: 너! 내 귀인이잖아!
4: 애군인가 보지. 나 그만둘래.
3: 그래, 관둬. 귀인? 그딴 거 필요 없어. 안부 인사하고 싶었어, 천년 만에. 우리 둘 소울푸드로.

0: 미안.
1: 인간의 말 자꾸 바뀌어.
0: 아깐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1: 인간의 약속 허망해. 인간의 사랑 믿을 수가 없어.
0: 그래 맞아. 근데 인간들은 겁도 많아. 선영이 때문에 다시 설렌다는 거 겁나고 아프고 무섭거든.
1: 진심이었다면 용기를 냈겠지?
0: 좀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 난
1: 왜 그래? 푸른 살기, 이 상처들이 내뿜는 거였어?
0: 난 너처럼 사랑 때문에 천년 동안 버틸 능력 같은 거 없어. 그저 평범한 인간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0: 이렇게 통증 쉽게 없애준 거 여희 씨가 첫사랑.
1: 내가 사람으로 보여?
0: 아닌 줄 알았는데 맞구나요.
1: 오늘은 사람 할래. 첫사람.
0: 나의 첫사람.
2: 고백할 게 있어.
1: 귀인 관두겠다고? 그 고백은 환불.
2: 나의 첫사람 사실 나

0: 사실 아직도 겁나고 아프고 무섭지만 선영이에 대한 내 진심 들이대보려고 마지막으로. 하필이면 이런 타이밍. 역시나 김윤호인데?
1: 어? 요리 레슨 받겠다고.

0: 기대해도 될까?
1: 운명으로 엮인 사랑이라며.
2: 화이팅!
3: 나도 같이 찍어.
4: 윤호 씨 많이 바빴어?
2: 여우구슬 내놔!
0: 똑같다.
5: 윤호.
4: 천년 전 그놈이야?

소만은 모르게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0: 아무 문이 없이오 만인가 들어가고
1: 그렇지
0: 만무 복덕을 태산같이 두리두둥실 아주 싫고서 유이스카가 들어갑니다
1: 그래.

여자 시와 연풍 돌아들고 이씨 한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주춤 생겼구나 봉황 눌러대고 얼짓

황새수새를 끌렀으니 종종 종 걸음도 걸어보고

신고

헐시고 나 철시고 헐시고 철시고 치와자 좋네 헐시고 나 철시고 담원 부중 여러분들 나의 한 말을 들어보소 따라린 춘향기가 옥중에 고지가 쳐

15 부중 생남 중 생년날로 추고 이름이로구나 얼씨구나 천씨고 남한 부중 여러분들 나의 발표할 말 있소 아들 낳기 힘을 쓰지 말고 춘향 같은 딸을 낳아서 서울 사람 미우고 것들랑 묻도 말고 다 사위 삼소 얼씨구나 천씨고 택도를 꿀라 섬여 아이고 여보 사위 양반 어쨌든 여고셨을지 사헌주는 나라 쓴다 전기노 설대가 허여 내가 침지 달고도 그려였지 노연바오 노연바오 아무리 그리 헌들 자기 장모를 너희 거리

헐 씻고 나 철 씻고 이 공동이를 주었다가 돈을 살 거나 밭을 살 거나 흔들대로 흔들어 보세. 헐 씻고 나 철 씻고 헐 씻고

0: 강정산 꽃이 피니
1: 분명 곧 봄이로구나.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하피를 텀박 불어 단청 채색을 두루번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지강산 경계보다 눈물이오 봉래방장 운무중에

행정 난 초년 초외간 행정 따먹던 입 그리워 대한운동 설안 부안 오르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래도 어리허리 난 늘신 공랭인 몇도 좌변 정산 요평은 녹수인이 녹수 청산은 예고문 창성인으로진 양유성 틀랑강 달랑 오락강 나강 주춤선 난 토끼 산중태월 보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이어서 더안 손자

0: 별주부가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뒤 경치가 장이 좋던 것이었다.
1: 그렇지.
0: 곡고 천병 일룡호 부상 높이도 양호고 자은 안개월을 봉으로 돌고도라 어장 존개짓고 회암봉 구름이 떴구나 또한 난한운대고 부평의 무리둥실은 잠자고 자교세 훨훨 날아는 나 동정여천의 바시추 금색추파가 여기라 핫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창낭을 당당 겨울이 저리 저리 겨울이 황금농실도 사면으로 바라보니 치광은 칠백리요 하광은 천일색인데 청대모산 십이봉은 구름밖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누나

밝은 이 오이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동동 가는 점에 촉각달을 무관 쏘고 조의 왕의 원혼이오 모래 쏘그가 잠시나야 천봉바닥을 바래보니 안경대 구름 속 학선이 호랑 있고 칠보산 비리봉은 허공에 솟아 계산 밤물이 울자 산은 칭칭칭 높광 경수보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깊고 만산은 오르

꿈을 칭칭하면다. 헌선한 토라들고 백군한 문미 칼마이 해워 우리 목포 우리 부당세 강상 누름이 수많은

말은 오통 오자이 목포우리 해월이 너세진 꽝세 아웍아웍 요리조리 나라를 제 또한 경계를 파리보니 지어다 보니 마락 전봉이 어디로 굽어보니 백사리 땅이라 구부러지 늙은 장송 광풍을 몬지요 어저러저러 정말 철제 시내요 순한 청산으로 도르고 이 월머리 쪼르르르르 저 월머리 괄괄 열두 골머리 한때로 합수차 청방야 체방야 월턱저 구부려 방울이 박금 저건 나

덩그러 힘들어져 우르렁 꽐꽐 뒤둥그러져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매로 가자 말

0: 이리 한참 논일 적에 그렇지.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서는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보니 토끼가 있는지라.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광 얼쑥덜쑥한 게 토토토 도생원 아니오. 하고 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 턱으로만 밀고 나와 아래 턱이 뻣뻣해져서 토자를 호자로 바꿔 불러 버는디.
1: 그렇지.
0: 저기 저건 너 조둥이 벌건 어고 얼쑥덜쑥한 게 토토토 오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노니 첩첩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송인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뽀망 덜쑥 덜쑥 보이는 얀뜩 한 발이나 넘고 동예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격으로 잔디뿔의 왕모래 차라라라라라라라 치며 조황님 쩍 벌리고 자리 앞에가 옷 뚝성 홍앵앵앵 어느 소지산 천에 뜨덥고 땅이 툭 꺼진한 자라가 깜짝 놀라 목을 움채고 가만히 엎졌을지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 여짜오되 수로 말리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용왕이 반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저 골문 밖에 내려허였나이다. 클랑은 잡아들이도록 허여라. 허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 좋은 금금모조리 술령소 일시에 해나로 도끼를 내원살째 재낭말리 정성사도 사냥싸움에 맞추자던 첩첩이 돌려싸고 도끼들 입다 잡는 고동 영무출사 도적 잡듯 도끼 두 개를 꽉 잡고 니가 이놈 도끼냐 토끼 키가 입에 켜 펄렁 펄렁 떨며 아이고 나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 같으면 너 옥존다 삼복다름에 너를 잡어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대 오게 당나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그 열내족 열담에 너는 만병해초대 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송아지 새끼지오. 소 같으면 너무 좋다 토판에 너를 잡어 토백주 살찐 다리 양회가 정용공바 두박 없이 노나 먹고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니 가죽은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호 좁은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나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망아지 새끼지오. 말과 대변은 더욱 좋다. 성감 후관족이라 요단 항장 전림하로다. 연항도 500급으로 초급 병사가 쓰니 너를 산채 보라다가

와야. 야 이놈아, 나 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그게 우리 수국남요라고 하는 것이다. 아, 헐, 헐. 워따이 금사르.

때여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난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인사하세요. 춘향의 소식 높이 듣고 일양선마다 하고 서둘러 남원 부사하였겠다. 이분이 저 서울에서 남원까지 내려오는 뒤 신현 절차가 꼭 이렇다니가 쉬었다.

신년 마전 내려올 때 벌려 맴시 향이 좋다 보란색임에 완자창 내 활기 쭉 벌려 이를 뜬마부 유량 날마다 그렇게 싫었다 키큰 사령 정상

전 바라봐 화란 존성아.

사상대고 번지로다 총천양도를 지나야 전라감경을 들어가 수산전 연명오고 이튿날 발행월제 노구마구 임실속도 오기 있게 도임월제 오리적 당도하니 육방만속이 나와

달라들이고 우엉스러져 말자. 서황무유지 어느 변지전터 청주처럼 말자라고 눈치있고 명리앉아 말자. 새털범치 궁초강 그 맵수인지 달아쓰고 평천도 모두 협조 우리 사무소 선중 날이시네.

아니라 기생을 이어니 읍사에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하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조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래 전나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위 찾아 그건 신이 대접이다 작신이요.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커널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 다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그때요 춘향과 이도령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단 부끄러워.

춘향이는 수청안이 들은 대로 옥에 갇혔구나. 한편 이도령은 장엄 급제하여 어사뼈가 되어 남원부사로 흐렸구나. 동원의 자기 여신 위에 다른 죄인은 다 석방을 하고 춘향과 상봉을 하였구나. 춘향보가 이 말을 듣고 어찌 모를 소냐. 수선을 끌며 한번 나와 보는디.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신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맥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3: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합주가 같이 들어가는 게
1: 하나 둘 깽깽깽깽 깽깽
3: 네번 둘 같이 네번 끝
4: 뭔가 주고받는 것처럼
5: 들어갈까요?
6: 아 해보겠어
7: 그냥 어쩔 수 없어 저희 가정이니까
3: 네, 그럼 여기
8: 네, 음이 다 달라져
3: 바탕으로 가고 나서 그다음

0: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요.
1: 그때야 소리 몇 시야 퓨전 국악 퀸이 이곳에서 신명나게 돌아보냈니? 어이 시간.

0: 자, 지금 여러분들은 Shake It 코리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을님, 소울님, 우리 합동 공연 어떠셨나요?
1: 여러분이 또 너무 퀴즈나 칭칭나네를 잘 따라해 주셔서 관객분들과 저희가 또 한 팀이 된 느낌. 네.
2: 진짜로 약간 쉐이크.
0: 아, 저 잠시만요. 네. 그거 두 분만 하실 거예요?
1: 아,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쉐이크.
0: 아, 저 죄송해요. 저는 여기가 벌어져서 죄송해요. 저 쉐이크. 네. 이렇게 연습하면서도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팀원들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서.
3: 가을금 연주자 우리 안도경 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 두 팀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연습하는 과정도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이 의견이 정말 많아야 잘 들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저희한테도 정말 큰 영광이고 뜻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연습을 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어떠셨나요? 우리 일렉기타의 박진주님.
3: 네. 진주.
0: 네, 진주입니다.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5: 아, 꼭 재밌어야 되나요? 정말 꼭. 아, 저희 팀은 보시다시피 남자 넷에 이제 여자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연습할 때 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살짝 그 안면 근육도 좀 마비도 오고, 네, 제가 합주 때 무표정을 했던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1: 아우, 감사합니다.
5: 그래서 네, 되게 새로웠고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6: 박수. 재밌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네. 저만 이제 뭔가 상처만 남는 건데 다음에.
1: 네.
0: 연습할 때 긴장하게끔 안면 마비가 되게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 소리를 시킨 야호.
4: 다음 들려드릴 곡은 도망자 가방이라는 곡입니다.
8: 이 곡은요, 저의 또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사를 잘 들으시면요, 낮인지 밤인지 또 모르게 작은 방 안에서 갇힌 것 같은 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커다란 가방을 챙겨서 그 집을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밝은 달빛 아래로 도망치고 싶은 이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곡입니다. 이 시대를 또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무대를 준비했고요. 도망자 가방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바로 뉴 금강산 타령입니다. 남도 민요의 금강산 타령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어리둥절하시는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귀에 익숙해지셔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입에서 맴돌면서 나오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한 번 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웬일로 소리 맵치가 이렇게 느린 곡을 준비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 느리게 한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뉴 금강산 타령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 퀸이 다시 왔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1967년에 프랭키 벨리가 부른 명곡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입니다. 오랜 시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곡인데요. 여기에 저희 퀸만의 또 국악적 감성을 더해서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1: 혹시 이 노래 안다 하시는 분?
0: 자신 있게 먼저 드셨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1: 한번
0: 우리 아이랑 같이 나와주실 수 있나요?
2: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0: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2: 안녕.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아, 네. 저는 그냥 오늘 육아 전담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임재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버님 어디서 오셨나요?
3: 경기도 부천에서 왔습니다.
0: 부천에서. 네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래 아신다고 하셨죠?
3: 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1: 아, 괜찮아요. 가을 씨가 한번 선창으로 해주시면 이어서 하는 걸로.
2: I love you.
3: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0: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네. 대부분 I love you 이 다음에는
0: 가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4: 아이도 이 노래. 공주님 이 노래 알아요? I love you 알아요?
5: I love
0: 어? 어머 고마워요. 우리 선물
3: 감사합니다.
0: 아이와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4: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3: 자. 감사합니다.
4: 고마워요.
0: 감사합니다. 네, 아, I love you 이거 뒤에 모르는 거는 국룰이에요.
1: 맞아요.
0: 네, 그래도 I love you는 딱

부르실 수 있으시죠? 네, 노래 자주자주 나오니까요. I love you.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면 바로바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an't take my eyes off you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성 소리 들어볼까? 네, 이번에는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근데 지금 시간이 몇 시죠? 5시예요. 평일에 5시만 되면은 이 서울에는 교통이 다 막히지 않나요? 다 막히죠. 저희가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러시아워라고 합니다. 너무 길이 콱콱콱 막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다음 곡은요, 크러쉬의 러시아워를 들려드릴 건데요. 힙합곡에다가 저희가 약간의 조금 국악을 가미를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한 분의 또 보컬 분을 모셔서 함께 노래를 부를 건데 여러분들께서 무대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하면은 좋다 취임새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0: 여러분 즐거우신가? 목소리 크게 여러분 즐거우신가? 어이씨고 하면 어이씨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어이씨고!
1: 함께!
2: 좋다!
0: 다시 한 번! 어이씨고!
1: 좋다!
0: 허절 허절 허절 쉬구나 저절 쉬구나 허절 쉬구 허절 허절 허절

0: 시간에는요 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0: 저희가 전통 악기를 또 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여기 있는 그 모든 곡을 한번 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북 이동할까요?
2: 네, 북 이동하고
0: 저희 퀸의 맛 언니입니다. 조그만한 태국에서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따라 쳐볼 건데요. 아버님, 저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3: 아빠 나가도 돼요.
0: 자, 렛츠고.

0: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님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2: 네, 안양에서 온 신영식입니다.
0: 휘모리 장단을 아버님 칠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워봤을 거예요. 음악 교과서에서 덩덩 쿵따쿵 요 장단을 칠 건데요. 여기 휘모리 장단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0: 오. 자, 박수. 이거는 박수를 달라고 하는. 어? 갑자기 난이도를 직접 올리셨네요. 대결을
1: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2: 혹시 쳐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북 아니라도 혹시 다른 악기라도 혹시
3: 저 쇠하고 장구를 칩니다.
2: 지금도 치고 계신가요 혹시?
3: 임실 필봉 사무를 하고 있어요.
2: 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필봉 농악이라고 네 굉장히 타악 쪽에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농악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3: 우리 율례숙회에도 네. 등록이 돼 있고요.
2: 네. 네. 일단 네 잘못 모신 것 같아요.
1: 저희가 그러면 음악에 한번 맞춰서 가볼 수 있나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맞춰서 이 장단 한번 얹어볼까요?
2: 누가 더 잘 치나?
1: 누가 더 잘 치나?
0: 아니 네. 이거는 진짜로 유튜브 각 아닌가요?
2: 맞아요.
0: 쇼츠 각이 아닌가요?
2: 너무 기대돼요.
0: 네, 쇼츠 각입니다.
1: 자, 음악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우님께서 이 노래가 너무 너무 느려요. 그쵸? 빨리 하고 싶은데 너무 막 따라가는데 음악이 더 느려가지고
2: 너무 잘하셔서. 근데 저희 퀸 멤버를 영입하기에는 저희 남자는 안 되거든요.
1: 근데 저희는 남자가 있거든요. 드러머? 드러머 준비 대신 긴장해야 되나?
3: 나왔으니까 쇠하고 장구 해보기도 한번 치고 싶은데.
2: 아,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앞으로 나와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쇠로 한번. 여기서 무대를 만듭니다. 와우.

0: 감사합니다.
1: 저는 갑자기 이게 공연을 일이야? 다니면서 거기서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분 중에 진짜 탑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희에게도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열정 저희도 그거를 담아서 더욱더 국악을 알리는 선두주자로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궤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도로 숨어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간다. 그저 꿀야 라라라 여러분 손발로 박수 와 좋아라.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는 거고 돌아선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가는 살도 도로 하나가는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이고 부원 돌아선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는 거고 돌아선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돌아 간다. 아이고 좋아 죽게 돈 팔아 돈 팔아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여보시 여러분들

보면 도도도로 하나가 돼 살도도로 하나가 돼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구원이고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우리 퀸팀이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멋진 음악으로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라인을 또 이렇게 편곡하셨다니 아, 너무나도 색다르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아주세요.
1: 너무 아쉬워요.
0: 자, 다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1: 저희는 이렇게 아쉽지만 또 우리 멤버들도 오늘 이 공연에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저희 팀원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안 내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 해보고 싶은 무대가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콘서트를 꼭 라이브 밴드와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항상 있었고 그게 되게 바람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오늘 그 바람을 좀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소리맵시 팀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뜻깊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저도 소리맵시라는 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같이 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0: 감사합니다. 아니, 되게 미인이신 분들이 멋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멋있는 소리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저희가 이제 표정 국악팀이지만 국악계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할 때마다 약간 그 국악의 부족함이 가끔씩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퀸이라는 팀이랑 같이 했을 때 채워진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전통악기랑 이제 전통적인 선율과 가락을 이렇게 저희 음악과 같이 함께 하면서 국악의 그 뽕이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0: 네,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1: 국뽕이라고 하죠?
6: 저는 드럼이지만 또 이렇게 장구랑 꽹가리랑 또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 차이수 씨가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지금 말을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몸으로 하세요. 자, 할게요. 시작. 여러분.

0: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치킨 야호.
1: 자,
2: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제가 뒤에서 해드릴까요?
3: 전 아직 괜찮습니다.
2: 아, 괜찮습니다.
3: 제 어릴 때부터 소원이 걸밴드에 들어가 보는 거였는데 오늘 퀸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소감을 듣자니 저희 팀에서는 진짜로 걸이 필요했던 거군요. 제가 다음부터 제가 걸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머리 길었으면 걸인 줄 알았더만.
4: 공연을 다니면서 제가 뿌듯할 때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관객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어색하면서 그런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좀 친해지는 느낌이 들 때 저는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5: 오늘의 주인공은 또 저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오늘 또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1: 오늘 이런 소감을 들었으니 제가 다음에도 정말 멋있는 퀸을 또 모셔서 콘서트나 뭐 이런 곳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4: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1: 그러면 여러분 또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두 팀이 준비한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0: 춤을.
1: 음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신만의 뚜렷한 길을 걷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저만이 추구하는 저만의 길은 없어요. 매번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아요.
0: 장천에서 내리더라.

0: 대학에 와서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경기민요를. 그러니까 노래를 가지고 막 목숨 걸고 내가 이 노래를 딱 잘해가지고 내가 그래야 되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그냥 노래보다 뭔가 이야기를 하는 소리꾼.
1: 장죽에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서태를 한량으로 종로 한 마루로 오락가락거니다가 아니가
0: 우리 이야기 우리를 달래주고 그냥 뭐 서민들을 달래주고 뭐 이렇게 재밌게 놀아보자 복을 주고 다 같이 힘을 내서 또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옛날 재담을 찾아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1: 동이라 대한민국 강원도라 속초시오 청호동이라 대동하라

0: 저희가 가진 무기가 민요니까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민요 안에서 또 최대한 놀아보자, 끝까지 한번 놀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시작해서
1: 어려서는 저를 몰라 부모 남기 꺾어지며 공든 탑이
2: 저는 말 주변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숫기도 없고 근데 그냥 무대에서는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막 하는 거죠. 탈을 쓰고 신승태가 약간 신승태의 탈을 쓰고

저희가 만든 그 안데르센 동화에서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할 건데요. 저는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0: 판소리를 현대식으로 봐서 좋았어요.
1: 그냥 화목을 주제로 한 판소리 그리고 또 좀 친근하더라고요. 그게 느낌이.
2: 임청돌꽃
3: 그냥 뭔가 무대에서 제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그렇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찾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제가.
4: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시나위입니다. 전통음악 시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가끔은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눈 뜨면 빨리 가서 하던 작업을 마무리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이유이자 하나의 또 삶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화가 최지현입니다. 아마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설레고 또 떨리는 그런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거를 솔직히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들으면서 아, 우리나라 국악도 가요 못지않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매력에 좀 빠진 것 같아요.

0: 어린 시절에는 통제불능이었대요. 너무 말괄량이라서 엄마가 저를 집에서 못 나오게 하려고 신발을 높은 곳에다 다 올려놨는데 여자라고 발바닥에 뭐가 묻히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주방에 고무장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무장갑을 발에다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저히 얘는 말릴 수가 없구나. 그냥 개구쟁이대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개구쟁이고 말괄량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웬만한 남자애들 못지않게 더했던 것 같아요.
1: 20대 때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0: 20대 때는 이렇게 나이 먹을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걸어 다니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이런 경험들이 언제 내가 해보겠나 싶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좀더 했었더라면 아니면 회계 쪽을 좀더 배웠더라면 지금 살아가는데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라면 그때 무용을 하지 말고 그림을 배웠었더라면 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 사고 얘기를 무덤덤하게 얘기를 꺼내자면 아파트 7층이라는 높이가 굉장히 또 높기도 하고 내려다보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높이거든요. 근데 선배네 집들이를 이제 다 같은 여러 일행이 갔다가 그 일행 중에 일부만 먼저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이 그때는 이제 번호키가 아니라 열쇠로 여는 그 키로 현관문을 따고 있었고 저는 올라오지 않은 일행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와중에 무게중심을 잃어서 그 복도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추락을 한 거죠. 사고의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좀 엄마의 얼굴과 또 남편의 얼굴, 또 동생들의 얼굴, 또 아빠의 얼굴, 제 딴에는 굉장히 걱정하는 눈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해야지 시작한 게, 손에다가 연필을 묶어서, 처음에는 연필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사인펜인데, 사인펜을 묶어서 그때 키우고 있던 강아지를 또 이렇게 그려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물을 하나하나씩 그려보기 시작하는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림 같은 거는 아예 소질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려볼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뭔가가 완성되고, 재밌다. 나도 뭔가 할수 있는 게 있구나. 취미로 그렇게 시작했던 그 그림이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홍대 미교원도 다니고, 또 이제 지역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해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고, 또 이렇게 지금은 돈을 벌고 있는 전업작가로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결국은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살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그림이라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세자매 이야기 시리즈 시작할 때 가장 처음에 시작한 그림이에요. 이때가 지금 1988년도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항상 저희 공원에나 이렇게 명절에 어디를 갈 때 보면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철 그 충무로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너무 재밌는 또 저의 놀이터이기도 했었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때 이제 아 명절 분위기를 한번 내보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백호 사이즈거든요.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아마 그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0: 보니까.
1: 살았네, 그래도.
0: 살았어요.
1: 얼굴이야, 여기가 이렇게 됐다, 야.
0: 빠졌어요?
1: 얼마나 힘들었어.
0: 나 또 아픔을 화장으로 감추잖아요. 이 전시가 찾아가는 전시라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으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로 찾아가는 전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로 11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이렇게 직접 실물 작품을 11명의 장애 예술인들이 전시를 하고 나머지 26분들이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공모 선정으로 된 전시예요.

0: 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세자매거든요. 근데 저 혹시 셋 중에 누구 같아요?
1: 첫째?
0: 네, 맞습니다. 제가 장녀예요. 그래서 세자매 중에 첫째인데 항상 어린 시절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 동생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던

어른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시리즈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림을 보면서 오늘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가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한박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림. 그래서 저는 그림이라는 게 어떤 글이나 뭐 음악 뭐 그런 다른 걸로도 중요하지만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그냥 따뜻함을 줄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마음이 힘들었을 때제 그림을 보고 아, 그냥 따뜻하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는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모델료가 없어요. 자화상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새자매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고양이 이런 것들이 전혀 모델료가 들지 않은 그런 그림들 위주로 그리고 있는데 처음에 고양이를 그리기 시작한 건 제가 누워있는데 어느 날 고양이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아 저런 모습을 또 제가 이렇게 담고 싶다. 또 그냥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제 고양이의 특징은 파란 고양이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게 영화 아바타라고 아바타에서 영화 주인공이 처음에 그 파란 몸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마음은 같이 막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날 저녁에 저희 고양이를 보면서 아 내가 네 몸으로 들어가서 하루에 한 시간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고양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아 그러면 고양이를 파란 고양이로 나의 아바타로 그림을 한번 그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 작품을 그 고양이 시리즈 파란 고양이 시리즈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0: 제 원동력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욕심이 물을 가져야지라는 그런 나쁜 욕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욕심이요. 그게 저의 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루를 쓰는 만큼 또 저는 그 한 시간에 모든 걸 써야 된다라는 또 그런 강박관념도 좀 저한테 있는 것 같고 또 내일 당장 내가 병원에 들어간다면 모든 일정이 다 꼬이니까 내일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 해놓자. 그러면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미리 좀 더 해놓으면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또 늘어나고 그 일이 늘어난 만큼 또 그걸로 인해서 아 그래 뭔가를 해야지 살아야지 그런 욕심을 또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1: 자 처음으로 하나 둘 몸이 흔들리죠? 셋 넷 다섯 둘
2: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고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이 팔 기능이 향상이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1시간 그릴 거를 2시간 그릴 수 있는 체력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날개뼈 팔꿈치 그 다음에 쭉 당긴 것까지 그렇게 해서 루팅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항 주는 거 한 번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팔꿈치 확인 좋아요. 천천히 놓고 그대로 넷. 그렇지. 천천히 놓고 마무리 휴식. 힘들죠?
2: 남들은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되게 웃을 수도 있어요. 막 고무줄 갖다가 깨짝깨짝거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0: 아, 근데 저는 그 고무줄을 5cm 당기는데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들 기준으로 아마 덤벨 하나 들 정도의 힘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나면 어쩔 때는 1시간을 이렇게 하고 갔을 때그 체력 소모가 제가 거의 한 4, 5일 정도 움직이는 양의 체력을 다 쓰고 가는 것 같아요.
1: 그대로 당기면서 그렇죠. 하나. 항상 날개뼈 먼저 움직이면서 호흡 마시고 그대로 호흡.
2: 날개뼈를 접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조금 버거워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도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날개뼈가 움직이는 게더 활동적이셔가지고 힘이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라고 조금 네, 생각이 듭니다.
3: 오셨어요. 그러면 최준 작가님께 인사드리는데 반장님 인사 부탁드려요.
4: 아우의 안녕하세요.
0: 안녕. 잘 지냈어? 일단 기분 좋은 인사는 이제 제껴두고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안을 뭐뭐 준비했는지 옆으로 한 번씩 딱 펼쳐봐봐. 10장 준비하라 그랬는데 제록이 4장밖에 준비 안 했고.
5: 그건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요.
0: 어떤 걸로 섞을 거야?
5: 미국 청소기와 애프터눈 티요.
0: 이렇게 같이?
5: 야.
0: 좋았어.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도안을 위치를 잡아. 그럼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어느 위치가 좋은지 봐줄게. 19년도에 그 JW 꿈을 그리다라는 공모전에서 아트워즈에서 제가 대상을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 인연으로 미술 특강 교실을 여는데 저한테 강사를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또 흔쾌히 이렇게 또 하게 됐고 그 인연으로 지금 벌써 횟수로 이렇게 2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조금 더 꽉꽉 눌러서 해. 힘 조금 더 줘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강아지가 털 이렇게 약간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끝은 이렇게 좀 스치듯이. 이거는 이따가 추가로 더 넣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채색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따 숫자일 거야 아니면 큐빅으로 붙일 거야? 큐빅. 무조건 다 큐빅이야. 이제 채색 시작하면서 모자른 선들은 그 위에다 네임펜으로 또 덧칠해도 괜찮아.

0: 제가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가상의 등장인물을 그렸습니다. 캐릭터도 넣어줬어요.
1: 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별을 만들었어요.
2: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완성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 좋아요.
3: 한 2년 지금 가까이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늘어나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몰라서 막 방황하고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을 때 그 답답함을 아, 이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해서 그거를 제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또 배우면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조금은 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제가 잠들기 전 이렇게 누웠을 때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소리 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

0: 이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식 개선 수업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요.
1: 이제 마지막으로 영예의 전체 대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전체 대상 동양화 부분 작품 제목은 진흙이라는 세상 속에서 연꽃으로 피어난 나의 최지연님입니다.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제3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최지연입니다.
2: 여기 앞에 올려놔주시면
1: 축하드립니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웃음만큼 저는 울음도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천적인 장애인도 또 저처럼 중도 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항상 싸우고 이렇게 이겨내고 정말 사회에서 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이렇게 투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했다라고 항상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 넌 잘 이겨냈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겨내지 않았어요. 매일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이겨내면서 또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선보입니다. 서울 도남원 국악당 소리제전 소리연애입니다. 판소리 심청가, 적벽가, 춘향가에 소리꾼과 연출가의 시선을 더해 판소리 본연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고택의 아름다움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지혜가 남아있어 품격을 더해줍니다. 전통 가옥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자연을 닮은 외관과 함께 시대를 앞서갔던 집주인의 사상과 철학,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흔히 집은 건축가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완성해가는 미완성의 공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택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그곳에는 어떤 이야기와 정신이 깃들어 있을까요? 새소리가 반갑게 맞이하는 한마을에 고즈넉한 집 한 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가인 맹씨행단입니다. 조선 초기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살던 집인데요. 조선 초기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두루 거친 명지상이 살았던 집이라기엔 너무나도 아담합니다. 검소하지만 결코 누추하지 않은 청백리 정신이 느껴지는데요. 단출한 외관에서 오히려 당당한 기품이 배어 나오는 듯 합니다. 고려의 용맹한 장군과 조선의 명재상이 대를 이어 800년 이상 같은 자리를 지켜온

0: 맹시행단은 정면 4칸, 측면 3칸, 디귿자 모양의 건물인데요. 중앙에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방이 있는 소담한 구조가 주인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맹사성의 고택에는 온몸으로 세월을 이겨낸 두 그루의 은행나무가 뜰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맹사성이 직접 심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맹시행단이라는 이름도 이 은행나무 아래서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에 정진했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던 맹사성은 이곳에서 단소를 즐겨 불었다고 하는데요. 강호에 묻혀 유유자적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최초의 연시조 강호사시가도 호젓하게 만년을 보낸 이곳에서 탄생한 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1: 강호의 가을이 찾아드니 물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물 흐르는 대로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이라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로다.
0: 시문에 능할 뿐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던 맹사성은 세종의 뜻을 받들어 아악을 정비하고 유교에 입각한 조선을 예약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맹사성은 이곳에서 당대의 재상이었던 황희, 권진과 함께 교류하면서 각각 세 그루씩 모두 아홉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금곡천 뒤에 정자를 세워 시문을 지어읊고 나란히를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구계정 삼상당이란 두 개의 현판이 돈독했던 세 사람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아쉽게도 600년의 풍파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두 그루만 남아있는데요. 쓰러질 듯 휘어진 허리가 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조선의 청백리로 이름을 떨친 고불 맹사성이 살았던 고택. 맹시행단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주인을 닮는다. 조선시대 최고의 요직을 두루 거친 고관대작이 만년에 살았던 집이 세 칸, 네 칸의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다니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전라남도 땅끝 마을 해남에는 맹씨 행당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고택이 있는데요. 대를 이어 명가의 맥을 잇고 있는 해남 윤씨 종택 노구당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몸을 내맡긴 비자나무가 해남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묵묵히 세월을 견뎌냅니다. 나무숲에 둘러싸인 노구당은 전라남도 남아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집인데요. 어부사시사로 유명한 고산 윤선도가 살았던 집인데요. 윤선도의 4대 조부가 이곳에서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노구는 늦봄과 초여름 사이 잎이 우거질 때 내리는 비라는 뜻인데요. 여름날 집 앞에 은행나무에서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초록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노구당이라고 하고요. 또 담장 뒤 대나무 숲에 부는 바람 같다고 해서 노구당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채인 노구당은 효종이 윤선도에게 하사한 집인데요. 원래 수원에 있었던 것을 해체해 그대로 이곳에 옮겨 다시 지었습니다.

확고한 자기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고산 윤선도. 그는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연을 벗삼아 은둔의 시간을 견디고 많은 시조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숱한 명문 종가 중에서 노구당이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유교적 이상향을 갈망해 노구당과 원림을 조성했지만 유학의 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흐름과 가치를 수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시대의 요구를 짚어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포용력이 바로 예술명가의 비결이었습니다.

남도 끝자락인 해남 연동마을에 있는 노구당은 우리 문화예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의 고향인데요. 고산 윤선도가 사랑채를 짓고 시구를 떠올렸던 풍류 공간이자 공제 윤두서가 한국 회화사의 최고로 손꼽히는 자화상을 그린 화실이었습니다. 또 다산 정약용과 남도 화단의 시조인 소치허련, 차 문화의 성인인 초이선사도 윤씨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서 노구당에서 활약했는데요. 노구당이라는 이름처럼 싱싱한 빗방울을 조선 문화판에 흩뿌렸고 그 역사와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조선시대 전통 정원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고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아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으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바람 소리가 시가 되어 머무는 곳. 조선 후기 학자였던 주재성의 고택에 있는 연못 무기연당입니다. 보통 별당에 있는 정원은 종가보다 규모가 작은 편인데 무기연당은 규모나 건축물의 미감이 종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주재성은 연못의 이름을 국담이라고 하고 자신의 호로 삼았는데요. 연못가의 서당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람에 몸을 씻는 곳이라는 뜻의 풍룡루,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다는 사대부 의지와 선비정신의 고고함을 드러내는 주재성의 철학이 깃든 누각입니다.

연못 위에 떠있는 듯한 정자, 하완정인데요. 자연의 삶을 어찌 벼슬과 바꿀 수 있겠는가는 주인의 단호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만 무기 연당은 자연의 유교적 세계관을 담고 그 곁에서 몸과 마음을 닦던 선비의 공간입니다. 주재성은 1728년 영조 때에 이인자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함께 난을 진압한 의병장이기도 하죠. 무기 연당의 무기는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따왔는데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에 묻혀 지내겠다는 선비 정신을 닮은 글자라고 합니다. 무기 연당은 네모난 연못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고 괴석을 쌓아 산의 모양을 본떠 놓았는데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우주적 세계관을 담은 연못입니다. 이인자의 난을 평정하고 난 뒤 임금이 내린 벼슬도 마다하고 초야에 묻혀 지낸 주재성. 그는 하완정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즐겁게 사는 세상살이를 어찌 벼슬 따위와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뜻의 하완이라는 글을 마음에 새기며 선비로서 은둔과 절개를 지켜냈습니다. 하완정에는 그의 삶에 공손히 화답한 영의정 김재로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장수로서 책임을 지고 평소에는 고향에 은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학문에 매진했던 주재성.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겠다는 선비 정신이 무기연당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고택들은 대부분 명망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있는 집이라는 뜻이겠죠. 동학농민운동이나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심을 얻은 집안이라는 방증일 겁니다. 평소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던

양반 가문들은 환란의 시기에 어떤 식으로든 훼손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오랫동안 집을 건사할 수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검증을 거친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의 사사로운 명예나 이익보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 선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민 만석군, 학자로서 높은 경지에 올라 미래를 준비했던 재상, 그들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삶의 공간을 우리는 명가 고택이라 부릅니다.

정갈한 마당 한가운데 소담하게 핀 모란꽃이 양반의 기품을 닮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통 가옥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18세기경 추사의 증조부가 지은 집으로 우리나라 양반 문화의 정갈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물 사이에 돌계단과 축대가 균형 있게 들고 나면서 세심하게 짜맞춰져 있어 고택의 기품을 더합니다.

곳곳에 걸린 현판과 주련을 통해 추사 글씨의 파격적인 조형미를 감상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비 내리는 후원이 고택의 운치를

고고함이 배어있는 추사고택, 발길 닿는 곳, 눈길 머무는 곳마다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온 듯 합니다.

높은 소설대문도 담장도 없이 활짝 열린 고택 장독대에 항아리가 즐비하게 늘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곳. 300여 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의 명제 고택입니다. 고택과 역사를 같이 하는 느티나무와 노송들이 자연 가림막이가 되고 아름드리 배롱나무가 담장이 되고 대문이 됩니다. 명제고택은 조선 숙종 때 지은 대학자 명제 윤중이 살던 양반 가옥인데요. 그 호를 따서 명제고택이라 부릅니다. 명제고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원스럽게 개방된 사랑채에 누마루 창문을 열면 수려한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0: 조선 후기 대학자였던 명제 윤중은 숙종 임금이 무려 18번이나 벼슬을 내렸지만 끝내 모두 사양해서 백이정승으로 불렸는데요. 생활 또한 너무나 청빈해서 명제 고택도 제자들이 지어준 집입니다. 대쪽 같은 성품과는 달리 비우고 베푸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풍이 후손까지 이어져 동학농민전쟁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도 고택이 소실되지 않고 300년 넘게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1: 내 집은 아무것도 숨길 게 없기에 담을 두르지 않는 것이요.
0: 현재 윤중의 후손들은 대대로 이어온 내림 음식의 깊은 맛을 장 담그기 문화를 통해 계승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마음 따라 오늘도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명제 고택에서 선비의 정신과 지혜 그리고 배려를 배웁니다. 시대와 지역은 달라도 모두가 인정하는 명가 고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실천이 따랐다는 점인데요. 시류에 휩쓸리지 않은 삶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낡은 석가래와 빛바랜 현판을 달고 있어도 여전히 빛나는 명가 고택,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걸출한 작품을 쏟아낸 거장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또 어떤 공간에서 작품에 매진했을까요? 손에 잡힐 듯 산수화로, 빼어난 심은 구절로, 가늠할 수 없는 학문적 깊이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인공들에겐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곳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을 만나봅니다.

산인 듯 바위인 듯 꿈결인 듯 생쉬인 듯 강물 위에 떠 있는 세 개의 봉우리 단양 8경 중 제1경

이곳에 조선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단양팔경 중 오경인 사이남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 위해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에게 쉽게 붓을 허락하지 않은 사이남을 보고 추사 김정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폭의 그림이로세 이렇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안목도 통하는 걸까요?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고혹적인 절경. 사이남에 깃든 뜨거운 예술혼이 그의 붓끝에 닿아 마침내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났습니다.

해남 노구단과 함께 남도 회화의 산실로 꼽히는 진도 울림산방, 조선 후기 남정화의 대가, 소치 허련의 화실입니다. 그는 스승이었던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자 고향인 진도로 낙향해 이곳에서 붓을 잡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울림산방은 아침 저녁으로 짙은 연무가 숲을 이른다고 해서 소치허련이 붙인 이름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의 아들인 미산허영과 손자인 남농허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남종화의 맥이 이어져 왔습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운 절경이 마음을 감싸주듯 한데요. 구름들이 운 울림산방이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나 영화 촬영하면서 산 좋고 물 좋은 명소들 많이 다녀봤는데요. 예술가의 뒷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알고 있던 곳인데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자연을 화폭 안으로 끌어들였다면 글을 쓰는 문인들에게 자연은 또 어떤 방식으로 영감을 주었을까요? 전라도에는 유난히 예향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곳이 참 많은데요. 수려한 계곡 옆에 정자를 지어놓고 문학의 풍류를 즐긴 시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나봅니다.

원효계곡 줄기를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한 폭의 산수와 같습니다. 수려한 풍경을 따라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호남에 이름난 정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양군이 경계를 이루는 곳에 아담한 정자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로 환벽당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명연들에게서 학문을 배우고 이봉룡에게서 시를 배웠는데요. 그의 성산별곡에는 황벽당 주변에 산수경관이 담겨 있습니다. 인근에 살던 소세공 양산부를 비롯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송순, 김인우, 송시열, 기대승 같은 명사들이 이곳에서 자연 경관을 즐기며 시문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왜 환벽당을 시가 문학의 산실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남도의 끝자락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다산초당은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한 곳입니다. 1801년 천주교도 박해 사건에 얽혀 강진에 유배된 정약용은 18년을 강진에서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년을 다산초당에 머물면서 실학 연구에 몰두했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포를 비롯해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완성해냈습니다.

정약용의 호가 다산인 것은 마시는 차와 관련이 있는데요. 초당 뒷동산인 다산에 차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자신의 호를 다산이라 지을 정도로 차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직접 차나무를 가꾸고 손수 만든 차를 마시며 학문과 지필에 몰두해 있는 다산의 그윽한 표정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다산초당에는 볼만한 것이 4개 있는데요. 바로 다산초당 4경입니다. 다산초당 제1경은 정석입니다.

다산초당 삼경은 초당 앞에 자리한 평평하고 넓은 돌로 다조라고 합니다. 그가 차에 얼마나 깊이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0: 다산 정약용은 이곳에서 여러 편의 시를 지었는데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제된 글자 속에 숨겨 세상을 향해 그 뜻을 내보였습니다.
1: 새로 짠 무명이 눈결처럼 고운데 이방줄 돈이라고 황두가 빼앗아가네.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구나. 3월 중순 세곡선이 한양으로 떠난다고.

낯선 유배지에서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책을 저술했다니 정말 믿기질 않습니다. 책 한 권을 쓰려면 관련된 책을 100권은 읽어야 한다고 하죠. 다산 정약용의 독서량과 실학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는 가늠하기조차 힘든데요. 다산 초당에서 실학을 집대성한 놀라운 업적을 돌아보면 왜 그를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성리학의 대가, 조선의 주자로 불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암 송시열인데요. 우암이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분출했던 특별한 장소,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속리산 화양동 계곡은 예로부터 금강산 남쪽에서 으뜸 가는 산수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난 절경 아홉 곳을 가르켜 화양구교기라고 부릅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 골짜기 화양서원에서는 봄, 가을 1년에 두 차례 제사가 열립니다. 제사를 받는 주인공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 우암 송시열. 그는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였습니다. 주자의 예약을 깊이 따른 우암에게 적통인 명나라를 밟고 들어선 청나라는 받들 수 없는 오랑캐였는데요. 그는 결국 병자호란 후 관직을 버리고 고향인 옥천으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훗날 제자들이 그를 기르기 위해 이곳에 세운 곳이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송시열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세기가 지났습니다.

있었지만 지금도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복원된 화양서원을 찾고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에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는 9곳의 절경을 찾아내고 화양구곡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화양국국의 최고의 절경인 사곡 금사단입니다. 송시열은 금사단 바위 위에 암서재를 짓고 이곳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암서재 맞은편 바위에는 송시열이 직접 썼다는 글씨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암 송시열은 아름다운 화양동 계곡에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담긴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살아서 영광과 좌절을 두루 맛본 그에게 가장 평온했던 시간은 산과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며 후학들과 함께한 화양 구곡에서 보낸 날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준 선비의 정신을 대표하는 조선의 학자 우암 성시열과 떼놓을 수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가 후학들을 가르치던 남간 정사인데요. 배움의 끝이 없음을 몸소 실천한 송시열은 화양구국에서 멀지 않은 대전 동구 가양동에 사설 교육기관인 남간정사를 짓고 지역의 유생들을 가르치면서 학문에 대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전쟁의 회오리 바람 속에 송시열은 결국 숙종의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는데요. 효종과 현종 때 5, 6년의 벼슬 사이를 뺀 80평생 대부분을 학문에 바친 송시열. 조선이 송시열 나라인가? 라고 할 정도로 송시열은 노론의 영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뜨거웠던 예술론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 깃든 공간은 눈부신 작품과 함께 치열했던 삶 자체가 주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랫동안 담아두고 싶은 빛나는 무형유산, 담고 싶은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0: 저번 달에 춘행전이라는 궁중 무용을 배웠다. 예전에 무용학원 언니가 춘 춘행전을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게 되어서 좋았다. 그런데 나는 힘든 부분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서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저녁에 운동 겸 한 번씩 배운 작품을 연습하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과 조금 더 고쳐야 되는 부분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 지루했던 춤이 더 재미있고 힘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1: 궁중 안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꽃, 예약의 집결체, 궁중무용입니다. 정재는 궁중에서 화동이나 기녀들이 공연하던 종합예술인데요. 우리가 궁중무용으로 많이 알고 있는 춤입니다. 12살 희은이는 이곳에서 궁중무용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은 궁중의 예와 악을 찬찬히 익혀가는 중인데요. 최고의 무용가가 되기 위해서 희은이는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2: 희은이는 사실은 그 갖고 있는 선천적인 병이 있어요. 소아 그 당뇨병을

0: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그렇다고 또 연습에 소홀하지는 않아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1: 다른 친구들보다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에 희은이는 더욱더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용을 합니다. 이제 연습

0: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짧은 시간들이 희윤이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인데요. 체력이 되는 한 희윤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연습하는 데 씁니다.
1: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이제 무용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부치마 하나 두르고 연습복을 입고 또 무용을 하더라고요.
0: 오늘은 아픔을 참으며 연습했던 결과물을 무대에 올리는 날. 공연을 앞두고 희윤이의 얼굴에 긴장한 빛이 역력합니다.
2: 뭐 바뀌었는데요? 가운데 잡았어?
3: 오늘은 어떤 공연을 하는 거예요?
4: 가인전문단이요. 매번 계속 연습했는데 매번 공연마다 떨려요.
0: 희윤이와 화동들은 크고 작은 공연으로 궁중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궁중의 예약을 전승하고 있는데요. 연지 인형 같은 화동들의 등장과 함께 곧 좀처럼 볼 수 없는 궁중무용의 진수가 펼쳐지는데요.

뒤처져가는 우리나라 전통 궁중예술의 맥을 이어가는 아이들. 희은이와 아이들의 손끝에서 피어난 전통예술은 어른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데요.

0: 또래 친구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길. 하지만 희윤이에게는 누구보다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1: 남천초등학교 5학년 장희윤. 나는 이렇게 계속 우리나라 전통춤을 배우고 계속 연습하고 노력해서 우리나라 전통무용을 세계에 알릴 것이다.
0: 희윤이의 꿈이 세계 속에서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 잔을 잡으시오.

0: 오신 분들이 협회는 사실이라
1: 다시요
0: 부정의 쌀을 변하시고 부병왕과 태평하소
1: 다시요 오시려
0: 하늘의 천사 변하시고 땅의 지달도 변하시고

대사직장에 다니는 분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재능시험 발휘하여 연봉도

0: 뜨거게
1: 오신다 오신다
0: 고강을 많이 부리시고요
1: 오신다 오신다
0: 아프신 전이 없이
1: 오신다

쌈쌀, 관제 구설쌀, 망신쌀, 원한쌀, 마음은 그건 폭언, 막말, 유방용, 도로모욕, 명예훼손, 인터넷 답불쌀, 1대1 3 8선 4, 5종, 5, 6도, 조기태식, 중년실업쌀, 연, 결혼,

안장살 안전 불감살 코로나 망할 놈의 코로나 감염살 심지어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형태를 묻든 진화의 역사. 뿌리에서 갈라진 모양을 따라간 진화의 흐름들. 식물학자는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추적하며 나무의 형태를 계속 떠올리는데요. 이는 질서를 갖춘 계통일까요? 아님 혼돈에 불과한 걸까요? 계통과 혼돈의 흔적들을 따라 식물학자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0: 가을비 내리는 식물학자의 일일 연구실. 미음자로 된 한옥은 가운데 네모난 뜰이 참 예쁘죠?
1: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으니까 이 작은 마당이 하나의 방같이 아늑합니다. 오늘 반가운 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곧 오실 것 같습니다.
0: 저기 반가운 손님이 오시고 있네요. 식물학자가 대학원 때 논문 지도를 받은 교수님입니다. 식물학자는 이제 곧 해외로 연구하러 나갈 건데요. 제자가 멀리 떠난다는 소식에 스승이 한옥 연구실도 구경할 겸 찾아온 거죠.
1: 선생님. 아. 어떻게 이 멀리 비가 오는데.
2: 아이고, 비가 와서 오늘 오는 거예요.
1: 들어가세요. 네. 우선 접어드릴게요.
0: 식물학자의 은사 이남숙 선생님은 식물분류학자입니다. 식물분류학은 식물을 구분하고 계통을 정리하는 중요한 기초과학이죠.
2: 이 집이 엄청 예쁘네요.
1: 네.
2: 사실은 나도 이런 한옥에서 한복을 우아하게 입고 네. 좀 살아보고 싶은데
1: 저희 어머니가 맨날 얘기하셨는데 네.
2: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아 내게는. 뭐 그나저나 어디 여름에 뭐 남쪽에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1: 8월에 그 해남, 보길도, 완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뭐 식물들도 많이 보고 또 거기 윤선도 집안에 해남 윤씨 집안 무슨 가옥들, 건축 양식들 이런 것들도 보고 재밌는 여행이었습니다. 네.
2: 나는 가서 식물만 보고 왔는데 그런 것도 봤다니 좋겠네.
1: 저도 예전에는 식물만 봤는데 식물의 어떤 한반도에서 섬으로 가는 어떤 형태의 변화랑 그리고 건축물의 변화 이걸 같이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우리 식물 보면서 뭐 자연선택, 돌연변이 이런 얘기하는데 인간의 역사에도 자연선택과 돌연변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자연에서 다 비롯되기 때문에 뭐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우리도 뭐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2: 그렇죠.
1: 네.
0: 보길도를 나온 식물학자의 답사는 전라남도 해남 땅으로 이어집니다. 일대의 명문가인 해남 윤씨 집안의 흔적을 쫓기 위해서인데요. 해남에 도착한 식물학자가 우선 들른 곳은 바로 옆 동네 강진입니다. 해남 윤씨 가문의 시조를 모신 한천동을 찾은 건데요. 가문의 기틀을 다진 여덟 번째 중간 선조께 제사를 지내는 제각 건물이 있는 곳이죠. 그 뒤로는 최초부터 일곱 번째 선조까지 묘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남 윤씨는 고려 중엽 때 시작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고려 말 공민왕 때 벼슬을 지낸 중시조 윤광전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록이 남아있죠. 이런 해남 윤씨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 윤선도입니다.
1: 해남 윤씨 중시조를 모신 영모당입니다. 아주 오래되었는데 기품 있고 웅장합니다.
0: 식물학자는 해남 윤씨 후손을 만나 가문의 역사에 대해 들었는데요. 해남 윤씨는 총 8개 파로 구성된다고 하죠.
1: 여기가 중시조를 모신 곳이라면서요?
3: 네네. 이 건물 용모당은 1687년 우리 중시조인 용동정 광자전 할아버지와 그 큰 아드님인 대여분공, 작은 아드님인 단자학 이 삼부자님의 제사를 모시는 곳입니다.
0: 해남 윤씨 8개 파는 고려 말 중시조 이후 나눠진 건데요.
1: 그럼 중시조라고 하면 그 위에도 있으신
3: 예,
1: 거잖아요.
3: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시조 유이율은 1세에서 7세까지는 산소를 잊어버렸어요.
1: 아.
3: 그래가지고 나머지 1세에서 7세까지는 단제로 이제 저기서 이제 모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산소를 이제 유지하신 것은 중시절부터 해서 유실되나서
1: 그 전부터 계셨지만 기록의 시작은 여기
3: 그렇죠. 그냥 실제로는 이제 예.
0: 식물학자가 식물의 계통도를 그리듯 해남 윤씨 사람들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계통을 정리한 건데요.
1: 그러면 윤선도는 그 8개
3: 윤선도 부분은 팔파 가운데서 그 연동파라고
1: 연동파 네.
0: 윤선도는 해남 윤씨 8개 파 중 어초운 윤효정의 후손인 연동파에 속한다고 합니다. 식물 계통도처럼 족보도 정말 복잡하죠. 영모당 바로 뒤에는 1세조부터 7세조 조상들의 비석이, 또 그 옆으론 중시조 3부자의 묘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는 중시조 3부자의 묘로 가보는데요.
1: 여기 중시조를 모신 무덤들입니다. 과장 위에 윤광전 선생님과 그분의 자손들이 있는 것인데요. 선조와 그 후손들이 나란히 아래쪽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생물의 계통수가 생각이 나네요.
0: 계통수는 진화의 과정을 나무의 뿌리와 기둥, 가지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을 뿌리 쪽에 두고 기둥과 가지에 차례로 생명체가 갈라져 나온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무덤들의 배치가 계통수와 흡사한 건데요. 영모당 일대는 해남 윤씨 사람들이 가문이 어떻게 시작해서 분화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계통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건축을 통해 그린 건데요. 학자마다 계통수가 다르듯 후손마다 저마다의 제각을 세워 자신이 속한 계보와 정통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영모당 근처엔 강진에서 해남으로 넘어온 해남 윤씨 가게를 기리는 제각도 있었는데요. 해남에 도착할 때부터 잔뜩 흐렸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추원당은 조선 전기 강진에서 해남으로 넘어온 해남 윤씨 윤효정의 조부와 아버지를 모신 곳이죠. 윤효정 이후 해남을 거점으로 가문이 번성하게 되는 건데요. 윤선도가 바로 이 윤효정의 후손입니다.
1: 건물이 정말 기품이 있습니다. 윤선도가 주도하여 지은 추원당이라고 하는데요.
0: 윤선도가 만든 상징적 계통수라 할 추원당 건축. 제사 지내기 위한 넓다란 대청마루가 참 근사하죠.
1: 와, 저 위에 있는 삼각형 나무 부재 아래 해남 윤씨 족보 목판본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0: 1702년 간행된 해남 윤씨 족보 이모부인데요. 아버지 쪽만 아니라 어머니 쪽까지 모두 기록했다는 특징이 있죠. 고려 중기 때 1세조부터 시작해 고려 말 중시조에서 본격화한 해남 윤씨, 조선 전기의 윤효정, 조선 후기의 윤선도를 거쳐 지금까지 천년의 세월을 이어왔는데요. 저 무수한 빗방울처럼 태고적부터 수많은 개체들이 쏟아졌지만 어떤 것은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고 또 어떤 것은 멸종하기도 했죠. 인간의 시간은 식물과 동물에 비해 극히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생존과 번식 외에 사회와 문화 전반에 있어 아주 복잡한 분화와 변화를 이루기도 했죠. 이 또한 진화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윤효정이 해남으로 들어온 후 가문의 종갓집이 된 노구당으로 가봅니다.
4: 근데 여기 이 집의 첫인상이 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담밖에. 그래서 문이 어디 있지? 막 찾게 돼요.
1: 아, 그렇네요. 이렇게 정면에 뭔가 딱 둘 것 같은데, 문을.
4: 근데 문이 여기가 이제 길인가 싶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문이 정면에.
0: 입구가 정면이 아닌 옆으로 난 독특한 건축. 해남 윤씨 종가 노구당입니다. 식물학자는 건축사학자 김봉렬 교수와 노구당 사랑채부터 둘러봤는데요.
4: 오, 사랑채가 수리 중이네요.
1: 아, 근데 안에 뼈대가 보여도 멋진데요.
4: 예, 여기가 이제 사랑채고.
0: 마침 노구당 사랑채는 수리 중이었는데요. 식물학자는 예전에 방문했던 기억을 되살려봅니다. 옆으로 길다란 노구당 사랑채는 사실상 건물 두 채를 이어붙인 구조죠.
4: 네,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기단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왼쪽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그 아버지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아들의 공간이고. 그러니까 사랑채는 뭐 남자들의 공간이긴 한데 네. 남자들이면서도 또 거기에 장유 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자의 공간, 여기는 유자의 공간. 이 사랑채는 뭐 이 집안에 그 내려오는 전설로는 그 윤선도, 고산 윤선도가 이제 효종의 선생이셨거든요. 그 효종이 임금이 되고서 윤선도에게 이 수원의 집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네. 그 하사를 받은 거죠. 그러다가 이 윤두서, 윤선도의 이제 증손자가 완전히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낙향을 하면서 네. 이 사랑채로 옮겨왔다고는 돼요.
1: 아, 그런데 완전히. 예,
4: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윤선도 당시의 사랑채냐는 약간 의문은 있는데 하여튼 옮겨오고 그게 조금 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0: 윤두서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문인 화가죠. 윤선도의 증손자인데요.
4: 와. 해체돼 있긴 하니까 뼈대가 더 확실히 잘 보이죠.
1: 네.
4: 그러니까 다른 집이 없는 게 있잖아요. 여기 요게 이제 원래는 차양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해를 가린다 이런 뜻이고 이게 왜 이 집에 있냐면은 이 집 전체가 서향을 하고 있어요. 이 주향이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오후에 굉장히 햇살이 뜨겁고 그러니까
1: 좋네요.
4: 그거를 이제 막아야 되죠.
1: 길게 햇빛이 네. 계속 들어오겠네요.
4: 그래서 이제 차양이 만들어졌는데.
0: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차양이 있어 더욱 특이한 집 노구당. 식물학자는 가족들의 생활 공간인 안채로 이동합니다.
4: 여기는 안채 옆면이

0: 그 남쪽 면이 가장 좋잖아요. 햇빛도
1: 네,
0: 좋고. 그래서 이 테라스, 그러니까 이 과거의 발코니 같은 거 지금 생마루들이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2: 마당이 정면이 아닌 옆구리에 있기는 하나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방향인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0: 저거 뭘 것 같습니까? 저 위에 지붕 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1: 구멍이 뚫려 있어서.

0: 송광사 같은 뭐 사찰의 승방이나 이 해남에도 대흥사가 있는데 거기도 있고. 요건 지역적 뭐 발명품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윤씨 가문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그걸 쓴 거죠. 가정집엔 잘 없는 모습이에요. 들어가 보실까요? 네. 아, 분위기 좋네요.
1: 네.
0: 마루에 잠깐 앉으실까요?
1: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해요. 뭔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0: 이 집이 이제 숨어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보통은 이제 이 마당이 있고 정면에 있는 게 대청마루거든요.
1: 네.
0: 이걸 뭐 한자로 정청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안방은 요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대청과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안방인데, 여기는 안방이 여기예요. 이 집은. 여기고, 이 안방에 붙어 있는 그 대청마루는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깊게. 그래서 이걸 못마루, 그러니까 모퉁이에 있는 마루라고 해서 못마루인데, 실제로 쓰여지는 건 이 못마루고요.
1: 네.
0: 이 대청은 언제 쓰느냐, 제사 때만 써요, 거의. 그래서 재례청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이 집이 서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보면 사랑방이 있고,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재례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집 뒤로 가면은 이제 선산이 있고,
1: 네.
0: 굉장히 정신적이고, 좀, 상징적인 축이라면 실제로 쓰여지는 안방이나 뭐 여러 가지 대청이나는 전부 남향을 하고 있어요.
1: 일반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남향을 하고 있으니.
0: 그러니까 이 뭐랄까 상징축하고 실용축이 이렇게 직각으로 놓이는 거죠. 근데 그럼 하필 왜 서양을 하고 있느냐는 건 지형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죠.
1: 그냥 자연의 수호한
0: 자연의
1: 건가요?
0: 지형이 생기고 이게 전부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완경사를 한 마을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높은 데고. 그런데 이제 자연 방위는 또 남쪽이 좋으니까
1: 실용적인 건
0: 실용적인 건 전부 남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가 돋보이는 집이죠. 이런 걸 그래서 저는 이 실용성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실용적 정신에 충만한 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안동 쪽이나 이런 데 좀 보면 지형이 서양이면 모든 걸 서양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마루에 앉아도 덥고 이런 걸 다 참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게 아마 해남 윤씨가에 그 흐르고 있는 뭐라 그러나요? 그 생물학적으로 DNA?
1: 어떻게 보면 적응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고.
2: 환경에 실용적으로 적응하고 외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해남 윤씨 가옥에는 그들 특유의 개방적인 DNA가 담겨 있는데요. 보길도에서 만난 윤선도의 정원처럼 일종의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의 분화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한 건데요. 이제 안채를 나와 조상을 모신 사당으로 가봅니다.
0: 여기는 이제 고산 윤선도를 위한 사당이고요.

0: 이 16세기가 이제 어초원 윤여정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해남 윤씨가를 시작한 그런 시대. 17세기는 이 고산 윤선도가 굉장한 그 사회적 지위도 얻고 번영시킨 시대. 18세기는 그 윤선도의 4대 손인 그 공제 윤두서. 네. 윤두서가 드디어 여기다 이제 완전히 터를 정하고 살림을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번영하던 시기인데, 이 해남 윤씨가가 이제 19세기에 큰 위기가 닥쳐요.
1: 네.
0: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자손의 문제. 맏아들이 없고, 맏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없어져요.
1: 아, 맏아들이 예,
0: 동손이 없어져요.
1: 네.
0: 또 이제 겨우겨우 그 들여온 양자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윤광호라는 분이에요.
1: 네.
0: 이 정말 독생 외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애지중지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 결혼을 시켰는데 신행을 가서 하루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는 아마 16 정도의 그 시집을 왔는데
1: 네?
0: 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아들도 없는 종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그 윤씨가 그렇게 그 종손이 없어지니까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가문들이 윤씨가의 재산을 엄청 탐내요. 그리고 심지어 관가에서도 관청에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워낙 큰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 윤씨가 안에서도 종가의 위상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뭐 온갖 뭐 숙부나 막 사촌들이
1: 네.
0: 간섭을 하고 뭐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이제 망할 지경이 됐죠.
1: 네.
0: 그런데 이 종부가 이 광주 이씨인데, 이 광주 이씨 부인이 굉장한 여장부였나 봐요. 사업적 수완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층층 시야에서
1: 네.
0: 있으면서도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1: 네.
0: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청도까지 가서, 그러니까 먼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윤두서가 이 집에 살면서
1: 네.
0: 복잡하죠. 이,
1: 네.
0: 이게 식물학만큼이나 복잡해요.
1: 네,
0: 이게
1: 뿌리가
0: 계통이.
1: 네.
0: 예? 네. 윤두서의 이제 이 종손이 여기 살았는데, 윤두서가 7남을 뒀다 그랬잖아요. 7 형제를. 그 중에 네. 이 네 번째 네. 형, 이 아들.
1: 네.
0: 우리 충청, 그 집안이 충청도에 살아.
1: 네.
0: 그걸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거기에 7대 손을 겨우 찾아서 양자로 삼아요.
1: 아이고.

0: 공간들이고.
1: 끊길 뻔한 가문을 다시 잊고 번성시킨 건 밖에서 시집온 여성이었는데요. 조선 후기의 가문을 이끈 윤선도와 윤두서도 모두 같은 가문 안에서 들여온 양자였습니다. 여기에 광주 이씨 부인이 들여온 양자까지 더해져 해남 윤씨의 계통수는 계속된 거죠. 사당의 집이라 할 노구당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건물로 가보는데요.
0: 이 길, 뭐 사자의 길.
1: 처음 이 집의 터를 잡은 윤효정을 기리는 제실 추원당입니다.
2: 너무 멋있어요.
0: 상징적인 거겠죠.
1: 추원당에선 노구당에서 수리 중인 상태로 봤던 차양을 온전히 볼 수 있었죠. 건물 앞에 붙은 거대한 차양이 늦여름의 태양 아래 짙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0: 건메트커 같이 돼가지고 해남의 다른 쪽에 가면 윤선도 묘지가 있는데 거기도 이런 제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있어요. 차양.
2: 윤씨 집 앞만 있는 건

0: 굉장히 드물고 윤 씨는 뭐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윤 씨가 뭐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1: 차양은 해남 윤 씨 건축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광주 이 씨 부인이 처음

0: 저는 거기서 그 광주희 씨 부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생물에서 모계유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정액이 사실은 난자에 와서 정액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난자에 있는 세포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저 더 이렇게 난자 크기가 크니까.
1: 그래서 그 난자 안에 있는 세포질 내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나 그 식물의 경우는 염록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그 모계 유전만 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세포질 자체의 그런 어떤 모계 유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아까 그 광주희 씨 그 부인의 그 얘기도 뭐 갖다가 걸 수도 있겠죠.
0: 그 해남윤 씨 집안에 독특한 면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거기 건축이나 뭐 그런 양식들이 전라남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례적인 어떤 형식들이 부계와 모계가 만나고 뭐 어디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진화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다 혼합되고 복잡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독특한 선택을 하고 그런 거랑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제 사실은 이 집도 보니까 이제 옛날 집이긴 하지만 심지어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세면기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문화라는 게 다 이게 흡수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그런 원리나 사람들의 이런 건축이든 뭐든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2: 생물학자는 해남 윤 씨의 가옥들을 더 살펴봤는데요. 조선 후기 해남 윤 씨 사람들이 바다를 간척해 만든 풍요로운 농토가 펼쳐진 곳 해남군 현산면 백보리 간척지 뒤로 또 하나의 특이한 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두서가 노구당으로 이주하기 전 살던 집인 공제 고택인데요. 집은 노구당과 여러모로 아주 비슷한 구조를 지녔습니다.
3: 이 집도 여기가 정면, 이게 측면인데 정면이 된 거죠. 원래는 여기 아마 큰 사랑채가 있었어요. 지금 이 빈터에.
4: 네, 여기 뭔가 허전해요.
3: 네, 사랑채가 있어서 이 안채를 막고 미음자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사랑채가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 집도 역시 그 노구당이랑 똑같이 서양을 하고 있어요. 서양을 하고 있는 이는 앞이 바다고 바다의 앞에 넓은 들이 이제 간척지예요. 그래서 윤씨 가문에서 저 간척을 해서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을 할 수 있었고 간척지인데 원래는 바다를 향하고 있지를 않아야 돼요. 바다는 텅 터져 있는 곳이니까 별로 이 살림집을 안 칠 때 그런데 공교롭게 여기는 산이 있어. 저 산은 아마 섬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산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 안산을 형성해서 이 집을 좀 보호해주는 것이어서 저 산과 이 뒷산을 잇는 축이 이제 공교롭게 서쪽이어서 서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집도 그 노구당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코너 부분에 마루가 있고 이 모마루라고 하는 게 아마 요기 안방이고 모마루가 있는 그 구조는 똑같죠. 아까 보신 대로. 그래서 이건 상징축이고 그런데 이 아까 들어오다 보면은 남쪽을 향해서 많은 그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건 또 남향을 위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도 안방이 저쪽에 남향을 향해서 있고 요건 재래청 같이 이렇게 대청은 대청인데 서양을 하고 있는 대청이 하나 있고 아마 윤 씨가의 그 실용적인 그 DNA가 이 집에도 그대로 있고 아마 윤두서 선생이 여기 살다가 가면서 이런 모습을 좀 그 노구당에다 다시 재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2: 노구당의 환기구처럼 부엌에 X자로 된 환기창도 있었습니다. 공제 고택과 노구당의 독특한 평면 구조와 장치들은 해남 윤씨 건축만의 독특한 유전 형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이제 20세기 초 근대기에 지어진 해남 윤씨 주택을 찾아가 볼까요? 윤두서의 일곱 번째 아들이 정착한 해남군 현산면 초호리. 역시 비옥한 간척지대로 100여 년 된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윤철아 고택인데요.
1: 여기는 좀 인상이 다르죠.
2: 밝아요.
1: 네, 이게 이제 아주 근대적인 20세기에 들어와서 지으니까 이런 이제 시대적으로 바뀐 거죠.
0: 집에 들어서면 우선 사랑채 앞에 정원이 눈에 띕니다.
1: 근데 이 집은 대략 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집입니다.
2: 네,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1: 그렇죠?
2: 네.
1: 제일 특징으로 보이는 건 앞에 이 정원을 가꾼 거예요. 바로 앞에. 우리나라는 앞에 정원은 안 가꿔요. 마당을 네. 항상 네. 비워두고 정원은 늘 뒤에 있어. 그래서 후원이라고 불렀는데 이건 아마 뭐 서양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당시에 네. 이 네. 유행이었고 그 유행을 뭐 과감 없이 하여튼 과감하게 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 이런 것도 아마 이 집에 이제 그 동선을 잇는 실용성이나 네. 이런 개방성, 그 외래 문물에 대한 아주 네. 열려 있는 자세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그 DNA가 남아서 이제 이렇게 좀 변화된 거죠.
2: 네.
1: 그러니까 공제고택이나 이 노구당하고는 좀 다른 형식이지만 네. DNA는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형태는 달라지지만.
2: 네.
0: 집의 구조는 변했지만 개방과 실용성이란 DNA는 계속 전해진 건데요. 그런 DNA가 두드러진 재밌는 시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여기가 이제 이 근대식 이 욕실, 가족 네. 욕실이에요. 뭐 보시더라도 이게 재료도 지금 저 벽돌로 돼 있잖아요.
2: 네, 네.
1: 여기 보면은 이제 개조, 그 후에 개조는 됐는데 이 무쇠솥 여기가 이제 물을 데우는 데고 그 데운 물을 여기서 네. 이쪽에서 이제 샤워 같이 이렇게 씻었던 데죠.
2: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1: 그렇죠. 여기는 한 100년쯤 됐겠죠.
2: 네,
1: 20세기 초에
2: 오래돼 보이네요.
1: 그 무쇠솥이니까 굉장히 깊죠.
2: 네.
1: 깊고 원래는 이제 바깥에서 아궁이가 있어서 불을 떼면 여기 이제 물을 끓일 수 있는 장치인 거지.
2: 신기하다. 목욕할 맛 나겠네.
0: 100년 전 서울에서도 많지 않았던 목욕탕이 농촌 주택에 설치된 건데요.
1: 이게 사랑채에서 안치로 가는 건데
2: 네.
1: 이렇게 막 방해하는 집은 드물어요. 아. 거의 가지 말라는
2: 철저하게.
1: 집이야.
2: 와, 여기 너무 예쁜데요.
1: 여기 안치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내외문.
0: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해 사랑채보다 높이 올린 것은 다른 집에선 보기 힘든 거였죠. 별도의 문을 통해 꺾어서 돌아가야 했는데요.
1: 네, 여기는 이제 마당이 그 네. 노구당이나 이런 데는 좀 컴팩트했는데 여기는 네. 굉장히 넓죠.
2: 맞아요.
1: 넓고 개방적이고 네. 또 인상이 어떠세요? 암치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그만큼 암치를 들어 올렸어요. 그 얘기는 안살림, 그러니까 가족들의 생활이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망이 사랑채를 그냥 거의 가려버리고
2: 네.
1: 앞산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전망을 탁 열어버린 게 이 집의 큰 특징.
2: 네.
1: 이제는 뭐 가족 중심으로 완전히 이제 집이 바뀐 경우겠죠.
2: 진화됐군요.
1: 진화했다 그럴까?
2: 네.
1: 조금은,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뭐 식물로 따지면 좀 종 변화가 거의 네. 일어날 정도로
2: 엄청나게 많이 네. 바뀌었네요.
1: 그런 건데 역시 네. DNA는 네. 실용성, 그다음에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성
2: 네.
1: 이런 것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0: 다양한 외래 요소를 받아들여 진화한 해남 윤씨 가옥을 보니 진화에서 세폰의 공생설이나 수평적 유전자 이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세폰의 공생설은 서로 다른 생물들이 합쳐져 진화했다는 이론이죠. 수평적 유전자 이동은 서로 다른 개체 간에 유전자를 주고받았다는 건데요. 이렇게 무수한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면 과연 명확한 계보를 그리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2: 전 그 해남 윤

0: 아버지 집안의 그 가옥의 어떤 변천사에 대해서 좀 들으면서 특별했던 것이 생물에서 뭐 수평적 유전자 이동? 아니면 옛날 뭐 세포 내공생? 그런 이론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물론 이제 생물에서 수평적인 그 유전자 이동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전혀 다른 생물들이 한 생물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화에서도 지금 뭐 전라도라는 그런 어떤 건축물에 다른 지역의 요소들이 이렇게 흡수됐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굳이 갖다 붙이자면 안될 것도 없긴 하지만
0: 그렇죠. 뭐
1: 알겠어요.
0: 딱 들어맞진 않지만 뭔가 우리가 생물의 진화에서 꼭 엄마 아빠 이렇게 뭔가 딱 다이렉트하게 깨끗하게 한 단일 어떤 형식으로 흐른다는 생각과 달리 그런
1: 그렇죠.
0: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나 세포 내공생 같은 게 있었다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적으로 뭔가 깜짝 등장해서 흡수하고 흡수하고 그런 것들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진화를 추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정말 혼란스럽구나 이런
1: 그러니까 이게
0: 생각.
1: 뭐 유전자 연구만 하면 뭔가 딱그 계통이 착 세워지고
0: 네.
1: 뭔가
0: 그런 기대를 하죠.
1: 정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 유전자 분석만 가지고는 이 진화를 추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0: 그쵸. 저도 예전에 그 비자나무 유전체 연구를 했는데, 뭐 엽록체, 유전체 연구는 정말 작은 부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에도 진화를 생각할 때, 아, 정말 혼란스럽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그때 연구했던 비자나무도 보고 왔습니다.
2: 노구당은 녹색 비가 내리는 집이란 뜻인데요. 시적인 집 이름에 걸맞게 뒤로 사철푸른 녹색 숲이 펼쳐져 있죠.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노구당 비자나무 숲입니다. 해남 윤씨가가 가꾸고 일군 숲은 약 500년 정도 됐는데요. 경사지에 수백 년된 커다란 고목들이 장엄한 풍경을 만들죠.
0: 비자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거시식물, 그러니까 솔방울이 맺히는 침엽수와 가까운 식물들입니다. 언뜻 보면 북쪽에서도 볼수 있는 주목이랑도 닮았는데요. 비자나무는 토레아, 비자나무 속에 속합니다. 비자나무와 개비자나무가 있는데요. 개비자나무는 비자나무와 다르게 이 잎사귀의 끝을 만지면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자나무는 끝이 아주 뾰족해서 만지면 아주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거대하게 자랄 수가 있죠. 비자나무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열매가 익습니다. 그 안에 이런 갈색 씨앗이 들어가 있는데 이 씨앗은 꼭 아몬드와 아주 닮았습니다. 옛날부터 이 비자나무 씨앗을 동네에서는 구충제로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 동네 분들은 드신다고 하네요.
2: 가지가 역동적으로 뻗은 비자나무의 형태를 보며 식물학자는 또다시 계통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학자마다 다른 계통수는 각기 복잡한 형태를 띠며 진화의 오랜 역사를 압축해 보여주는데요. 서로 형태는 달라도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생물들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죠. 진화에 뚜렷한 계통이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식물학자는 진화가 이렇게 계통과 질서를 갖춘 것인지 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0: 전 석사 박사 때이 비자나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비자나무와 관련된 근현 종들, 거시식물, 종류들을 아주 짧은 DNA 조각으로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는 DNA 바코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바코드를 찍으면 바로 무슨 물건인지, 가격이 어떤지 나오는 것처럼 아주 짧은 유전자 조각으로도 종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연구를 하면서 인간들은 언제든지 많은 생물들을 분류하고 또 뭔가 규정지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긴 진화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됐었는데요. 유전자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에 상관이 없이 그것이 우리의 예측대로 잘 나눠지지가 않았었습니다.
2: 자연계는 혼돈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나름의 관점으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고자 했고 계통수는 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족보나 건축 또는 문명의 체계도 혼돈의 인간사를 질서 있게 규정하고자 한 일종의 계통수일 텐데요. 자연이나 문명은 과연 이렇게 질서 있게 체계를 이루며 진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화는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해남 윤씨 천년의 역사. 신생대에 나온 비자나무가 일군 6천만 년의 역사를 차례로 살펴본 식물학자. 이제 8천만 년 전, 더욱더 머나먼 중생대의 흔적을 쫓아가는데요. 황산면 우항리에서는 지난 1996년 지층 사이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위로 보호각이 세워지고 박물관까지 만들어진 거죠. 이젠 사라진 공룡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진화의 생생한 현장인데요.
3: 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화석들은 하늘을 갖다가 날아다녔던 하늘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인룡들의 발자국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여기에는 그 아래쪽으로는 이게 새의 발자국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인룡의 발자국과 새의 발자국이 같이 나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룡과 새가 한데 어울려져서 공존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0: 어떤 새였을까요?
3: 여기에서 보시면 아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갈퀴가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현생 오리의 조상이 되는 새가 같이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0: 오리의 조상.
2: 진화의 역사에서 특히나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공룡이 새로 진화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거기엔 생명의 의지와 질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혼돈과 우연에 불과했던 걸까요? 식물학자는 새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4: 선생님 여기 그 용광류의 발자 이렇게 나 있는데요. 우리 여기 좀 앉아서 좀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거기가 좋겠네요. 네. 생명체는 부조화 기능이 한순간에 멈춰있지 않고 어딘가를 향해 나아간다 하는 건데 그 나아가는 방향도 있어요.
0: 네.
4: 뭐일 것 같아요?
0: 방향.
4: 나아가는 방향.
0: 방향. 뭐 자연 선택, 적응 이런 거 많겠지만 예.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건 그냥 랜덤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4: 예, 무작위로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0: 단순한 것에서 다양한 것을 향해 간다는 거죠. 물에서만 살다가 아,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는 생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저 뭍을 향해서도 좀 나아가고 싶어.
1: 도전해보겠다.
0: 아, 하는 꿈을 가진 생명체들이 틀림없이 같은 종 중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1: 그 꿈을 가진 생명체라는 게 되게 와닿네요.
0: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만족

0: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1: 그렇죠.
0: 그리고 수많은 실패가 있었을 거다.
1: 네.
0: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았겠죠.
1: 저보다 훨씬 진화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렇게 사탕을 먹다가 사탕을 뚝 떨어뜨렸는데 개미들이 막 오잖아요. 개미들이 막 그걸 먹다가 어떤 애는 그게 막 진에게 막 해가서 너무 먹다가 죽고 거기서 어떤 애는 잘 먹고 집에 가고 어떤 애는 못 찾아서 뱅뱅뱅뱅 돌고 그렇게 서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게 진화랑 비슷하다 생각했거든요.
0: 네.
1: 되게 뭔가 그냥 방향성 없이 다들 흩어지고 있는 거고 중간에 죽을 놈은 죽고 그러다가 어딘가 도착한

0: 그렇군요.
1: 압축하면 그렇지.
0: 네,
1: 압축하면.
0: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2: 생물학자는 공룡이 새로 진화하는 과정을 꿈을 향해 나아간다며 재밌게 비유하는데요. 진화에 있어 생명의 의지와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식물학자에게 진화는 단지 무질서와 우연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진화하는 게 더 좋은 결과도 아니고 단지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죠. 질서냐 혼돈이냐, 진화의 실체에 관한 인간의 의문과 탐구는 아마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식물학자는 스승과 작별하며 연구실 근처의 백송으로 안내하는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울 제동 백송이
3: 훨씬 큰 것 같아요.
2: 진화의 개통수처럼 멋지게 갈라져 있죠.
0: 과연 진화란 뭘까요?
4: 진화, 멋있는 말이긴 한데
0: 다들 좋아하죠.
4: 진화는 간단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기로는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화를 우리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이를 기반으로 해야 이 지구상 많은 종들이 이제 생겨난 걸 설명할
0: 그렇죠.
4: 수 있고
0: 다 달라지니까.
4: 네, 네. 네. 그래서 생물들의 변이를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수많은 생물들이 생겨났다고 보기 때문에.
0: 저는 예전에는 진화는 그냥 각자의 길로 흩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계속 자기의 길을 개척하면서 다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4: 네. 그냥 무작정 생물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0: 어릴 때는 그냥 흩어진다 생각했어요. 네.
4: 그 자기 환경에 네. 적응해서 살아남느냐 네. 또는 살아남지 못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환경도 엄청 중요했을 테고.
0: 아, 그쵸.
4: 그 환경에 적응한 종들은 보다 많은 자기 종족을 퍼뜨려서 보다 많은 가게를 더 번성시켜서 네. 이렇게 나뭇가지 갈라지듯이 네. 갈라지게 했을 테고 적응하지 못한 것들은 이제 소멸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뭐
0: 전생의
4: 그런 절멸종들 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오늘 네.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데 와서 심박사하고 이런저런 진화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뭐 곧 떠난다고 하니까 가서도 네. 열심히 네. 특히 이제 건강에 유의해서 네. 잘 지내다가 다시 와서 봅시다.
0: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같이 네. 백송도 보고.
4: 그러게 말이에요. 네. 나도. 네. 하여튼 뭐 건강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겠지. 가서 일도 중요하지만
2: 스승과 제자 간에 이어지는 학문의 계보도 전통을 잇되 조금씩 변화하는 진화와 유사할 텐데요. 한옥 연구실에서 자연과 문명의 진화를 사색한 식물학자의 하루도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0: 지금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8월에 보길도에서 채집한 여름의 식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식물들은 오늘 삼천공원에서 가져온 가을의 식물들이죠. 사실 두 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색깔이 많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인 식물들이 점점 단풍이 들고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대지로 흡수가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물론 이런 변화가 한 개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모든 개체들이 있는 종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결과적으로는 진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 싱싱하던 초록색 식물들이 나중에 물이 들고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건 슬픈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각각의 단풍 그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각각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다시 꽃이 피면 작년에 핀 꽃이 또 피는 걸까 할 수도 있겠지만 매년 새로운 꽃들이죠. 다시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달 전에 8월에 채집하여 잘 보관한 여름의 식물과 오늘 채집한 가을의 식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 식물학자는 여름의 황칠나무 잎사귀와 가을의 복자기 잎사귀를 수채화로 그리는데요.
1: 우리나라 단풍나무과에는 여러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복자기는 아주 구별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단풍나무나 단당풍나무, 중국단풍나무, 뭐 신나무 이런 나무들은 대부분 잎자루에 잎이, 잇몸이 하나만 있는데 복자기는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소엽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단풍나무과에서 이렇게 소엽으로 이루어진 나무는 두 종류가 대표적입니다. 복장나무와 복자기죠. 복장나무와 복자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만져보면 털이 많다면 복자기죠. 얘는 틀림없이 복자기입니다. 이건 여름에 채집한 황칠나무의 잎입니다. 황칠나무는 사실 두 종류의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동그란 잎이 있고요. 또 약간 오리발처럼 세 개로 갈라지는 잎도 있죠. 좀 더 큰 잎들은 그렇게 세 개로 갈라진 모양새입니다. 복자기와 비교하면 잎맥이 아주 다르죠.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갈라지는 잎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로 소엽들이 갈라져 있는 복자기에 비해서 황칠나무는 하나의 잇몸으로 되어 있어서 간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 잎맥을 관찰하다 보면 더 쉽지가 않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간단하고 쉽게 그릴 수 있는 식물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긴 진화의 역사를 생각하면 각 종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잎맥을 가지는지, 형태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때 간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간단하게 그려서도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과학적으로 관찰해서 그린 그림들을 좀 골치 아픈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인맥을 신경 쓰고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 수고로운 일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식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잎맥이 어떻게 갈라지고 몇 개의 잎맥이 있는지가 종을 분류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각각의 종들이 자신만의 규칙을 가지고 자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리다 보면 이것이 골치 아프다기보다는 이 식물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집중하는 듯 보이지만 아주 산만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빨간색이 초록색을 침범하고 있네. 정말 가을이 여름을 침범하고 있네. 이제 여름은 가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황칠나무와 복자기 색을 넣어봤는데요. 역시 자연의 색은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0: 황칠나무 잎의 빛바랜 초록색과 빨갛게 변해가는 복자기의 잎엔 시간의 흔적이 담겨있는데요. 미완성인 그림은 오히려 그런 변화의 과정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죠.
1: 어느새 해가 다 져가지고요. 오늘 1일 제 연구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기를 비워줘야 하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름과 가을의 색을 느껴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여러분도 함께 이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0: 치우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거대한 진화의 역사에서 아주 찰나에 불과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흔적과 시간들.

전통을 이으면서도 외래의 영향을 받아 독특하게 변화한 북촌의 한옥들. 또 하나의 진화의 흔적이라 할 북촌의 어두운 거리를 식물학자가 걸어갑니다.

11월 늦가을의 삼청 공원. 식물학자가 바라보던 느티나무의 잎사귀가 거의 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나무는 잎을 떨구며 광합성을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를 비축하고 얼어죽지 않기 위해서인데요. 숲은 곧 앙상하게 변하며 겨울을 맞이할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고 찬란했던 여름도 돌아오겠죠. 식물학자가 감탄한 북촌의 미음자 지붕들. 이렇게 보니 정말 생물의 세포 조직 같죠. 식물과 동물, 인간을 아우르는 태초의 생물에서 이런 건축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며 반복과 변화를 거듭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떤 돌연변이를 이룰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불확실한 변화와 혼돈 속에서 식물과 동물, 인간 모두 매일 새로운 계통과 질서를 찾으며 사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바로 허물어지더라도 용감하게 헤쳐나가는 거죠.

저는 기타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요. 기타는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기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평생 동반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핑거스타일 기타 주법으로 연주하고 있는 김지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희망을 연주하는 지적장애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엄마 이순도입니다.

0: 기타 처음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고요. 그때 아빠의 권유로 기타를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코드를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기타로 치면서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즐거웠어요.
1: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지희 씨의 집입니다. 아침부터 연습 삼매경에 빠진 지희 씨. 특별한 의미가 담긴 곡이라는데요.
2: 이 곡은 저의 네 번째 싱글곡이고요. 저를 예뻐해 주시는 지인분께서 네, 이 곡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1: 지희씨는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활발하게 펼치는 중입니다. 장애가 있는 그녀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 가족들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3: 읽어봐.
4: 잘 안 보이는데 네가 한번 읽어봐.
2: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4: 하루에 한 번 책 보기.
3: 그리고
4: 이건 뭐야?
2: 아, 하루가 빠르다. 빨리 가다.
4: 아, 하루가 빨리 간다. 너 기타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루가 빨리 가는 거야.
1: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지희 씨.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입니다.
3: 지희는 사실 200m 이상도 혼자 못 가던 아이예요. 그러던 아이가 기타를 만나면서 정서적으로나 이런 두려움이 많이 극복이 됐어요.

0: 덕분에 온 가족이 기타를 치게 됐는데요.
1: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0: 호흡이 척척. 부모님의 연주 실력도
1: 나인데
0: 수준급입니다.
2: 이순도 씨, 네. 쉬다 보면 조금씩 빨라지네요.
3: 아, 네. 네? 원래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취미예요.
2: 이 기타를 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복도 많이 들어오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소비가 안 된다니까 많이 웃으려고 그래요, 기타 치면서.
4: 왠지 표정 조파이가 보이시는데요.
2: 아, 우리 지희만 옆에 있으면 내가 얼굴이 밝아져요. 메디지야?
3: 연주하러 다니면 맨날 지 어디냐 빨리 들어와. 아빠 심심해.
1: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0: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는 지희 씨.
1: 보면서
0: 처음 장애와 마주했던 절망의 시간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1: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3: 지희는 39에 임신을 한 늦둥입니다. 그런데 전치태반으로 임신이 되어서 임신 5개월 때부터 휴직계를 내고 침대에 누워서 아이를 지켜야만 했고요. 그런데 지키질 못하고 안타깝게도 7개월 반 만에 양수가 모두 빠져서 응급으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0일 있는 동안 내내 울기만 했던 정말 잃을 뻔한 아이입니다. 일찍 태어나서 발육이 늦겠거니 했고요. 그런데 눈을 마주치지 않아서 말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6살 때 엄마 아빠 말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우리 지가 막 장애 판정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생각도 못했던 엄마입니다. 늦어서 그렇거니 했는데 중학교를 입학을 시키려면 집 앞 학교를 어떻게 하면 보냈냐 여쭤보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등급이 있어야 집 앞 학교를 보낼 수 있다 해서 13살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정신지체 2급을 받게 됐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0: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다 했는데 고 이때까지조차 집안 미술학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질 못하고 두 시간 내 화장실도 안 가고 그림만 그리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코드 몇 개만 가르쳐봐라. 사실 코드는 악보가 아니니까 C코드, D코드, G코드 몇 개만 가르치면 나랑 집에서 통기타 치고 같이 노래 부르면 아이가 조금 밝아질까 권해본 계기입니다.
1: 제가 기타를 배우고 나서
0: 너무 좋았다.
1: 너무 좋아서.
0: 사실 연주 배운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기타이고요. 연주를. 그런데 매일 장애 도움실 자모회의만 하러 오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우리 지혜 연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하니까 선생님께서 한번 콩쿨에 참여해 보세요. 전국 장애 학생 음악 콩쿨.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등부 관현악 부분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등을 다 제끼고 지희가 1등 금상을 차지했고요.
1: 그때 기분 너무 좋았어요.
0: 그 수상자들에게 갈라 콘서트를 대전문화예술회전 아트홀에서 개최를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1등한 곡 덴덜라이온을 네 번을 끊었습니다. 겨우 마치고 무대 뒤로 들어와서 펑펑 울어요. 지희야 왜 그래? 엄마 손이 떨려서 도저히 못 치겠어. 첫 무대인데 얼마나 떨렸겠어요. 사실 두려움이 제일 큰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한 저의 노력이 지하철역 무대였습니다.

0: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해요.
1: 관객들에게 좀 더 멋진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지신 요즘 기타리스트 김은성 선생님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 자, 이 코드를 좀 눌러야 됩니다. D 코드.
1: 새로운 곡에 도전하는 그녀는 오케이. 배우려는 의지가 남다른데요.
2: 아,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갈 때 미리 손 동작을 준비하는 걸 연습해 봅시다. 그렇지. 살짝 빼고.
1: 삶의 모든 순간이 도전이었던 만큼 기타는 지희 씨에게 자신감을 키워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2: 지희가 연주를 많이 하면서 지희가 많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표현하는 것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또 뭐랄까 이제 목소리도 실제로 커지고 뭔가 이제 예전에 대화할 때 대화하는 문장의 단어가 늘어난다든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여러 가지 인상적이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음악에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1: 지희 씨는 이제 누군가의 곡을 연주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으로 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악보도 읽지 못했던 그녀가 이젠 진짜 음악가로 성장했습니다.
3: 사실 처음부터 악보를 본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손을 레슨 선생님 손을 찍어오면 영상을 찍어오면 선생님 손가락을 따라서 한 음 한 음 짓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꾸준히 타부 악보를 배우면서 이제는 타부 악보를 전부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평생 정말 친구처럼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를 만난 게 행운이었습니다.
0: 저의 세 번째 싱글곡 스무살로부터입니다. 저의 인생곡인데요. 스무살로부터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앞으로 할머니 때까지 기타를 치고 싶어요.
1: 지희 씨의 오늘 연주 무대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2: 지희 씨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4: 여기 오늘 도전은 희망이다 스토리텔링 콘서트 하러 왔어요.
1: 오늘은 한 초등학교의 초대를 받아 콘서트를 연다는데요.
5: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돼주실 건가요?
6: 네!
5: 아, 소리가 좀 작은데요? 돼주실 건가요?
6: 네!

0: 지희 씨의 스토리텔링 콘서트는 단순한 연주회가 아닙니다. 그녀가 걸어온 성장의 시간과 끝없는 연습의 여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죠. 싱거스타일 기타리스트로 성장하기까지의 도전과 노력을 학생들과 나누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꾸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1: 여러분, 여러분도 꿈 있으시죠? 네. 과연 근덕초등학교 여러분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나의 꿈은 하면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어요? 나의 꿈은? 씩씩합니다. 우리 근덕초등학교 여러분 꼭 꿈 이루시기 바라고요. 지혜는 연주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사랑 속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때까지 기타만 치고 싶대요. 할머니 때까지 지희 응원해 주실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0: 연주를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지희 씨의 기타 선율이 남긴 잔잔한 울림. 무대를 본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2: 기타리스트분과 함께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 이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0: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긴장됐던 마음을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 단짝 친구이자 가장 큰 응원자인 엄마와의 데이트는 지희 씨에겐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1: 저 안에 바다 파란색하고 여기하고 색이 다르지 또, 그치? 와, 노란 등대까지. 환상이야, 환상. 와, 지희 덕분에 오늘 너무 좋은 해변을 왔네.
0: 지희 씨 덕에 어머님도 전국 곳곳을 누비는 중이네요.
3: 사진도 많이 찍고 같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행복해.
4: 차를 많이 태워주니까 좋지? 근데 엄마는 불만이 있어. 차를 타면 너무 잠만 자세요. 김지희 씨가. 그 좀 이제 앞으로 엄마가 얼마나 더 너랑 다닐지 모르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자연을 더 많이 즐겨야 돼, 그치? 경치가 다 다르거든. 그럼 그 경치도 네 폰으로 담아야 돼. 엄마만 찍어주세요가 아니라 너도 혼자 그냥 그 경치를 멋지게 찍고 그런 거를 자꾸 해버릇하면 그게 여행의 즐거움이야. 놀려다니는 느낌 좋아. 엄마의 뒷모습 듣고 싶어. 엄마는 또 찍어야지.

0: 한때는 걱정으로 가득했던 아이가 이제는 무대 위 당당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늘 자랑스럽고 고마운 어머니는 지희 씨의 모든 걸음마다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1: 항상 같이 동행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와주시는 사랑하는 엄마입니다.
2: 지희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도 엄마랑 오래오래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엔조이할 수 있지? 우리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기타를 연주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0: 요즘 지희 씨는 크고 작은 콘서트 일정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왔네?
0: 지희 씨를 보고 유난히 반기는 이분은 누구실까요?
1: 테너, 네. 성악가 교수님이세요.
0: 세계적인 성악가 최승원 교수인데요. 지희 씨와 함께 기타와 지팡이라는 듀오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그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김지희는 비록 지적 장애를 갖고 있지만 기타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나름대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래한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갖고 있는 뭐 장애든 다른 뭐 핸디캡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가짐, 소신에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한테, 우리한테는 기타와 지팡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있느냐. 그런 의미로 장애인 밴드를 만든 거죠.
0: 이 특별한 듀오 밴드는 전국을 돌며 수많은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했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0: 이런 다양한 활동은 지시를 한 뼘 더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며 그 안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 무대는 이제 지 씨에게 자존감을 키우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희 씨의 일상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는데요.
1: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거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요즘에 기타를 연주하기 때문에 기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0: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인 그림. 말 대신 색과 선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음악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2: 지희님 되게 꼼꼼하시고 되게 차분하셔서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셔서 이거 그림도 직접 지희님이 그 디자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0: 그림을 통해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는 지희 씨. 그녀의 도전은 이제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 갤러리에 저의 그림을 전시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저의 기타 연주를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다름을 인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장애인들에게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3: 우리 장애인들을 그냥 그대로, 장애는 극복이 아닙니다. 그냥 다양성,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응원과 사랑으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세상에 공개하지 않을까. 전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0: 유명한 연주자보다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저는 꿈과 희망, 용기를 전하는 예술가 김지희입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린 가끔 과거 나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부정하는 생각에 빠지곤 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함께 해보고 신체의 깊은 이완을 만들어줘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청년의 실수를 노년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노년에는 노년만의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선택에 시달리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현재의 순간을 발전시키고 미래를 채워나가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무너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부정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것 또한 옳지 않죠. 우린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는 나디쇼다나 호흡법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막습니다. 왼쪽으로 숨을 마십니다. 막고 오른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그 상태 그대로 숨을 천천히 마십니다. 막고 왼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으로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상관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 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굴럭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 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은 겁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껴봅니다.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파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연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간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5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

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지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쑥 들어 하루는 안고 누워 뒹굴면서 사랑가로 즐겨보는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둘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1개 국악관현악단이 저마다의 개성과 음악적 색채를 담은 무대를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선보입니다. 공주시 충남 연정국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만나는 클래식과 영화음악입니다. 클래식 명곡 모음과 영화 OST를 국악관현악 선율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국립무용단 신작 더블빌 신하위입니다. 전통음악 신하위를 서로 다른 세대의 시선과 감각을 통해 두 편의 한국춤으로 선보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 성악단 정기연주회 정음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이야기를 국악과 합창의 울림으로

의 연극성을 3인 3색 무대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문화의 품격, 그다음 국격이 높아지고 국악원이 연주뿐만이 아니라 공공재로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1: 지진이야! 책상 밑으로!
0: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밑으로.
2: 계단으로 가서.
0: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로 혼을 담아 만들어내는 최고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어감에서부터 오랜 연륜과 경지가 느껴지는데요. 장인의 장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마치 상형문자처럼 아, 그런 뜻이었구나 단번에